허라금 한자 표기로 헌화금이죠. 우리말로 시끄럽게 떠드는 것 금지 이렇게 끝부분 마쳤는데요. 지난날 왕의 행차나 개선 때 연주됐던 음악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을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대취타 연주자의 복식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노란 빛의 황철릭 그리고 노란 빛과 대비를 이루는 파란 띠 남전대를 허리에 두르고 연주를 합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예전

언젠가 세계 군악대회에 우리나라 취타대가 나가서 우리 대취타를 연주해서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걸 기억하는데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의 군악을 연주했고 다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우리나라 취타대는 일단 복장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황철릭 남전대 그리고 공작의 깃을 꽂은 전립까지 복장을 갖추고서 태평소와 나발, 나각, 용고, 자바라, 진과 같은 평소에 보기 어려운 모양의 듣기 어려웠던 음향의 악기들을 들고 나가서 대취타를 연주하니까요. 세계인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에도 특별한 의미의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취타대가 제대로 복식을 갖추어 입고 나가서 대취타를 연주하면 참 마음이 뿌듯해지곤 하는데요. 바로 전통의 힘과 아우라는 요즘 만들어진 짧은 역사의 그 어떤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이 묵어서 아름다운 것, 바로 축적된 시간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서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음악으로 대취타와 함께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현악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지난날 우리 문인들의 수신의 음악이기도 했는데요.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에 마음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일렁이는 마음은 잔잔해지고요. 마음결이 부드럽게 정돈이 되는 그런 음악이 바로 상령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인들은 사랑방에 항상 검은 고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으로 상령산을 연주했는데요. 오늘은 검고 대신 단소와 양금 두대 악기로 상령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현악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죠. 이 스무박 한장단의 음악,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86님께서 감상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대나무 한 줄기 바람을 품어 한 소리 내니 맑음은 하늘을 담고 고요함은 산을 닮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꾸밈 없는 한 음이 첫 마디 말보다 깊어 오늘도 풍류 한 자락을 열어준다. 이렇게 시 한 수를 지어주셨는데요. 이 음악이 하늘을 담고 산을 닮은 맑고 고요한 풍경이라는 감상평 공감합니다. 윤혜성 님도 출석해 주셨고요. 또 오늘 대취타 복식에 대한 말씀 드렸더니 또 그것에 관한 문자 주셨어요. 마들제 님께서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원일 총감독이 선보인 첫 무대는 수문장이 한국의 문을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문장이나 부하 장병들이 입고 있는 옷이 대취타 연주할 때 입는 복장하고는 약간 다르더군요. 중간에 종묘제례학에 나오는 문무, 무용수는 검정색 옷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에 강강술래도 현대식으로 해석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좋고 현대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것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벌써부터 폐회식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대취타 연주시 복장 설명 감사합니다. 목화토 오행이 갖추어진 복장 같아서 자연의 조화를 고려한 듯합니다. 오늘도 매미 소리 속에서 경청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음악과 대취타 음악에 관한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사설 시조 소년 행락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년 행락의 행락은 단일행자의 즐길 낙자를 씁니다.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낸다는 뜻이죠. 소년 행락이 다 진커든 와유강산 하울이다. 이런 노랫말로 시작되는 곡입니다. 젊은 시절에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절이 다 가면 와유강산할 것이다 라 했는데요. 와유강산이란 말은 말 끝 그대로 본다면 누워서 강산을 논인다는 뜻이죠. 이 산수를 그린 그림을 보고 즐길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다리로 하는 여행이 힘들어질 즈음에 와유강산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종장 부분에서 도시 행락이 인생 귀불귀 아닐진댄 꿈인지 생신지 몰라 갱소년 하오리라 이렇게 마치는데요. 도무지 이 즐거움도 우리 인생처럼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다시 소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건강했던 젊은 시절을 그리는 화자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사설시조 소년 행락이 듣겠습니다. 김월아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설 시조 소년 행락이 들으셨는데요. 김어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조 장단의 많은 노랫말을 다 소화시켜서 불렀죠. 이 노랫말이 많은 사설 시조였는데요. 사설 시조를 부를 때는 장단을 평시조의 기본 장단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한 박 안에 불러야 할 글자 수가 많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007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고 오늘도 출석해 주셨어요. 우리 1007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내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51회 난계 국악 경연대회가 충청북도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대통령상이 있는 일반부까지 5개 부문이 준비돼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의 참가자들이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에 헌천수 듣겠습니다. 헌천수, 천수를 바친다 하는 의미인데요. 긴 연불 혹은 연불 타령의 아명입니다. 헌천수는 보통 긴 연불만 연주를 하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에서는 긴 연불에 이어서 반연불을 엮어서 연주하도록 했고요. 해금과 양금의 조화를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이웅의 양금 연주로 헌천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이웅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황종 음고를 디황종으로 조금 낮게 조율해서 연주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푸근한 음색으로 전해지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독주와 중주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연주해서 감상의 묘미가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여차한 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드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명나수에 몸을 던져 죽은 구원의 충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강 어부드라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의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초강 어부들아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의 삶은 늘 익을 줄이 있으랴.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서 발췌한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평소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 성현들이 남긴 좋은 글들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책인데요. 하루하루 매일 가장 중요한 화두와 같은 주제를 하나 제시한 후에 평소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거기에 함께 엮어 소개하면서 그 화두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책을 편찬했습니다. 여기에는 쇼펜하우어, 에머슨, 니체, 칸트, 노자, 불교의 경전, 성서 등 동서 고금의 좋은 글, 생각, 사상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글들은 톨스토이 사상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글들이라서 글 하나하나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의 서문을 보면 독자들이 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책을 편찬할 때 경험했던 바로 그런 고귀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평소 모아놓은 좋은 글이 어느 작가가 쓴 무슨 글인지도 글 속에 다 밝혀놓고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가 영향을 받았던 글을 함께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1월 9일의 일기,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라는 화두와 함께 톨스토이가 함께 소개한 글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월 9일,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첫 번째,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야만 진정한 지식이 인식이 시작된다. 어떤 것을 인식하려 할 때 그것과 자신의 관계가 이미 학자들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인식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다.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낯선 것처럼 다가가야 한다. 소로. 두 번째, 타인의 사상만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은 막히거나 위축된다. 이 부자연스러운 영향에 저항할 만큼 사고의 유연성이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하는 힘은 줄어들어 사라진다. 그래서 끊임없는 독서와 연구가 머리만 어지럽히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사상에 완전히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의 사고와 지식체계를 자주 멋대로 가로막는다면 우리의 사고가 사고와 지식체계는 고유의 목적선과 관련성을 잃어버린다. 책에서 읽은 사상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의 사상을 내쫓는 건 남의 땅에 가보려고 제 땅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기도 전에 그것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좋지 않다. 새로운 대상에 대한 타인의 관심과 견해부터 머릿속에 주입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기존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끝내어버리려 한다. 이 습성이 굳어버리면 모든 생각은 운하로 모이는 개울들처럼 정해진 길로만 흐르게 된다. 결국 독자적이고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기는 몇 갑절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닌 학자가 희귀한 것이다. 쇼펜하우어.

0: 세 번째, 지식은 통용되는 화폐 같은 것이다. 금을 채굴하는 일을 했거나 화폐 주조에 참여했거나 최소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정직하게 손에 넣었다면 그것을 자랑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코앞에서 던져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면 그걸 어찌 자랑할 수 있겠는가? 러스킨. 네 번째, 지성을 위해서는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전혀 배우지 않는 편이 덜 해롭다. 다섯 번째, 위대한 사상가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기존의 책이나 전승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보다 앞서 살았거나 현재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이따금 불꽃처럼 의식 안에서 불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 명석한 생각들을 늘 지켜보고 포착해야 한다. 각자의 내부에서 반짝이는 그런 순간들은 별자리만큼이나 많은 시인과 현자의 성찰과 연구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에머슨. 여섯 번째, 사상은 자신의 지혜로 얻었거나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의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라야 비로소 삶을 전진시킨다. 지력과 기억력으로 받아들인 남의 사상은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들과 영합한다. 더 적게 읽고 더 적게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라. 꼭 필요하고 알고 싶은 것만을 스승이나 책을 통해 배워라.
1: 학이질 자활하기 시습지.

미지유야 군자무본 볼리비 도생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자왈교원영색선의인 증자왈오일삼성오신 윈모이불충호 여풍우교이불신호 전불스포 자왈도 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예인 사민이시 자

학문 자하왈현연 역색 사부모능 갈기력 사군능 지기신 여풍우교헌 이유신 수알미학 오필위지학의 자왈군자 부중즉 불이학즉 불고주충신무후부력이자 과즉 물탄계

구지어 자활 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 3년 무계여 부지도 가위효의 유자활 이지용 화위위 선왕지도 사위미소대 유지 유소불행 지화이화 불일이 절지역 불가행야 유자왈 신근어의 연가복야 홍근어리 원치옥야 인불실기친 역가종야 자왈 군자

0: 야이 자공활비니 무천부이무교하여 자활가야 미약비니락부이호래자야 자공활시운여절여차여타겸하기사지위여 자활사야시가연시의 고저왕이지래자 자활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냐?
1: 논어 학이편 성독 들으셨는데요. 성태용의 성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월 9일의 일기,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타 사상가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부분 만나보셨습니다. 사색을 통해 얻은 것이 진정한 지식이란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소로, 쇼펜하우어, 러스킨, 에머슨과 같은 사상가들의 글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타인의 사상만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은 타인의 사상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각자 내부에서 반짝이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그 어떤 외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란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라는 톨스토이의 화두, 그의 인생 독본이란 책속 이야기와 함께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나누셨습니다. 폭염경보 관련 고지문 안내 하나 해드립니다. 2026년 7월 24일 11시 경기 여주 동남부, 경남 산청 동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이웃 안전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폭우가 끝나니까 폭염경보가 또 이어지네요. 더위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봄봄님께서 금요일이라서 더 즐거운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오늘 금요일이라서 저도 금요일 방송할 때는 기분이 좀 다릅니다. 또 지초실리님께서 스승께서 글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도 글과 시를 모르는 인생은 깜깜한 밤중같이 어둡게 된다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코너 들으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또 육구사사님께서 모처럼 해가 쨍쨍하네요. 산책지기님 한주 동안 빗길 오가며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가 좀 폭우가 좀 많았죠. 그래서 빗길 세차가 참잘 되던데요. 그런 장점도 있긴 했어요. 아무튼 폭우, 폭염 모두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이지영제 가야금산조 골랐습니다. 이지영제 가야금산조는 지난 2011년에 처음 빛을 보게 됐는데요. 2011년 전주 세계 소리축제의 산조의 밤 공연에서 이지영제 허튼가락이란 이름으로 무대에 첫 번째로 오른 바가 있습니다. 이 산조는 기존의 산조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되는데요. 대부분의 산조가 계면조의 비중이 큰 것에 비해서 우조, 평조 선율을 많이 써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여기에 동해안의 무가 선율과 판소리 선율도 많이 넣어서 새로운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진양조의 경우에는 여타 산조와 달리 여덟 번째 지줄에서 시작하는 점도 특별합니다. 또 중무리장단에서는 판소리 적벽가의 대목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중중머리에 바로 이어지는 장단은 동해안 별신굿의 청보 2장, 반첩 엄머리, 청배 이렇게 세 종류의 장단을 새롭게 썼습니다. 반첩 엄머리는 엄머리 장단을 반으로 나누고 이 사이에 삼박이 첨가되는 장단입니다. 산조에 이와 같은 장단이 나오는 것 또한 특별한 시도라 할 수 있겠죠. 끝부분이 단머리 그리고 마무리가락은 중머리 넉장단으로 여미었습니다. 이지영제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선하면서도 재기 넘치는 새로운 산조죠.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청보이장, 반첩엄모리, 청배, 단모리, 그리고 느린 중모리로 다시 차분하게 마무리한 이지영제 가야금 산조. 지난 2011년에 첫 선을 보인 산조였는데요. 이 산조를 만든 분이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이태백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코너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오늘 생각의 향기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더 좋았어요. 제가 혼자 읽었을 때보다 산책지기님이 들려주셨을 때 더 잘 젖어들어 좋네요. 이렇게 문자 해주셨는데요. 아, 톨스토이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이 책이 벽돌책 두 권이잖아요. 이걸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도 항상 좋아서 저는 늘 옆에 두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톨스토이 좋아하거든요. 부화를 최근에

0: 더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입니다. 제갈공병이 500군조를 이끌고 남병산에 올라와서 규모에 맞추어서 단을 쌓고 단을 모두 쌓은 뒤에 동남풍을 빌고 돌아가는 그 일체의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남풍 비는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노숙과 상이 오고 공명이 바람을 빌랴 얼젠 500군조를 영소하야 500군조를 영소하야 120정군이는 길을 접고 안을 익혀

난방의 붉은 얼굴 군사로 치우나야 3층 단을 높이 쌓니 방문 24장이오 매일 친구 산책이니 하

두려 꼽고 빵 칠면 얻기에 난 두요의 실벽 해유목 세현지로다 자경무이 세오 서방 칠면 뱉기에 난

양호 제일청청인 원황기를 해왔었네 육십사면의 육십

백성호대야 이 표봉세하고 부자일이는 봉보고 후일이는 봉양노아야 더나기 십사일은 각각 전기를 보게라 백은 장과 학무백월 주번 조두을 잡고 환욕 사면하라 사실 공명이는

불러 어머 개본도 하대 불어 전어 방이 하고 불어고도 정리

경 소예어댕 만일 위령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홍명이 완보로 단을 올라 분양 헌자고 단하의 계좌하야 조용히 양천함추고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서 수레방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넣던지라. 이때여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같이 오경시랑 당첨

0: 언니
1: 아
0: 성이 올라시흑 오가

0: 제일 콕.
1: 알았어.
0: 보강오국.
1: 헐.
0: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공명원한 거동무국.
1: 헐.
0: 반겨뛰어. 내려와 공명전 해하여여 짜오니 선생은 위방진중 평안이단역 오시니까
1: 시오다
0: 공명 또한 반기하여 자룡 손길을
1: 덥수욱
0: 찾더니 현주일에 옥체에게 평안하고 없이며 제양 군조리 무사화
1: 시우다

0: 한다.
1: 동남풍을 빌기 위해서 단을 쌓는 모습과 그 단의 규모까지 상세하게 묘사해 놓았네요.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고 난 후에 조자룡이 준비해 놓은 배를 타고 도용도용 떠나가는 바로 그 부분까지 들으셨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성주풀이의 성주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집안의 최고 신을 말하죠. 예전에는 집안의 여러 곳에 여러 신들이 살았던 것으로 여겼는데요. 최고 신인 성주신은 물론이고요.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삼신, 부엌의 조왕신, 또 집터 관련 터주신도 있고요. 우물이나 곡간 이런 곳에 모두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신들에게 고사를 지내면서 성주풀이를 했던 건데요. 오늘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조감룡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여봐라 북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마칠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신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항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우리 부부 자식 없어 탄식 끝에 눈물이라. 도사님 하시는 말씀 신공 없는 자식 노면

공자 제왕이 자정하고 오호장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제왕 4대 육신 빼바디

영남 성주프리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상령사안을 들으면서 바쁘게 살아온 한 주가 여유 있게 정리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바쁘죠. 그래서인지 덩달아 마음도 바빠지는데요. 그럴 때 우리 음악 중에 호흡 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좀 정리됩니다. 상령사안과 같은 음악을 들으면 그 여유 있음, 넉넉함을 담게 돼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오늘 한 주 동안 바빴던 마음 좀 다스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제 뭘 하지? 뭘 하긴 우산 쓰고 나가. 대문 지붕이 검은 빗물 흘리는 알전구 켜진 문두를 지나 찬 비에 몸속까지 식는 새들이 서로 괜찮지? 괜찮지? 주고받는 부리를 서로의 귓속에 파묻는 조그만 꾸국꾸국 소리를 담고 내려오지. 황동규 시인의 시 뭘 하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삶의 의미는 생각보다 사소한 순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신박서클의 연주 헬로우 듣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 한없이 보람되고 기쁜 날도 있고 이제 뭐 하지?

있지. 산다는 건 뭘까? 허무함에 빠지는 날도 있죠.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가 그리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빗소리를 듣고 또 젖은 풀잎 냄새를 맡고 내일을 기대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 그리고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 문화시대는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존 코너들은 모두 잠시 쉬어가고요. 여름의 정취를 담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문장들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 낭독을 전해드리고요. 음악가의 여름 코너에서는 재즈 보컬 전송이,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의 특별한 음악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조윤성의 연주 새야새야. 새야.

조윤성의 연주로 새야새야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자 시인의 첫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가 출간됐습니다. 시인은 1952년생으로 올해로 74세가 됐는데요. 삶의 단면을 치열하고 적나라하게 응시하는 시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선집에는 시인의 47년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첫 장을 장식한 시는 일찍이 나는으로 시인의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에 수록된 첫 시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시인이 발표한 8권의 시집에서 골라 엮은 시 91편이 담겼는데요. 김소연, 이재니, 진은영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성 시인 9명이 시 선정에 참여했습니다. 최승자 시인은 2016년 이후에 새로운 시집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병 소식을 알린 이후에 경북 포항에서 성경 필사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선집은 문학계가 최승자 시인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그동안 내 시집을 읽어주신 분들께 작은 의미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선집을 통해 시인이 평생에 걸쳐 길어올린 시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10일 월요일까지 제28회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열립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매년 8월 첫째 주 주말

6편과 장편 영화 74편이 접수돼서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 25편의 단편 영화와 2편의 장편 영화, 다음 날 낮에 강릉 시내에 있는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입니다. 상영작 공모의 단편 영화 1276편과 장편 영화 74편이 접수돼서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 25편의 단편 영화와 2편의 장편 영화, 총 27편의 상영작이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작품 선정위원회는 올해 선정작들은 유독 낯설고도 강렬하다 하면서 익숙한 일상의 규칙을 부수는 기묘한 장르적 쾌감, 팍팍한 현실을 돌파하는 고군분투,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연대가 올해 선정작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롭고 재밌고 뜻깊은 독립영화가 궁금한 분들은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영작 정보는 정동진 독립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해녀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서 진행된 자리였는데요. 가파도에서 활동하는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그리고 제주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해녀들의 삶과 노동, 공동체 정신, 유네스코 등재 의미를 전했습니다. 특히 현직 해녀들은 자신들의 물질 경험과 해녀 공동체의 작업 방식,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며 바다와 공존해온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들려줬는데요.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바다와 해녀 문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상파울루 문화원에서는 바다와 숨,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녀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해녀복과 어업 도구, 또 체험형 콘텐츠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K-콘텐츠의 인기를 타고 한국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해녀들이 태평양을 건너 전해준 이야기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물결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강경자 외 여러 명이 함께한 해녀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최승자 시인의 첫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출간 소식과 제28회 정동진 독립영화제 소식, 또 브라질 한국문화원의 해녀와의 대화 행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제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마크 테일러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사발각.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아주 상큼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우리 기자님은 네. 얼마나 많은 영화를 봤겠습니까? 그리고 영화의 소위 전성기와 부진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아, 이 영화는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흥행에는 별로 성과를 못 봤다든지 아니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했는데 관심 못 받은 작품이 있을 때 그냥 기자로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는 응원법이 있을까요?
1: 제가 SNS를 막 열심히 하지를 않아서 거기서 막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주로 이렇게 방송에서 영화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꼭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되게 보고 나서 이제 이 영화는 천만 영화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이제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0: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아픕니다.
1: 흥행을 맞추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또 대중

0: 친구들도 다 같이 좋아해 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란 걸잘
1: 그렇죠.
0: 알아서요. 그런
1: 네.
0: 영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1: 한복을 입고 한번 춤을 추면서.
0: 제가 그렇게까지요? 제 영화도 아닌데.
1: 저도 한번 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영화라는 거는
0: 네.
1: 굉장히 취향을 다루는 분야라서,
0: 맞아요.
1: 그쵸. 나한테는 좋았지만 또 소개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또 별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자, 아무튼 더 많은 영화가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신작 소식부터 해볼까요? 어떤 영화 요즘 상영 중이에요?
0: 네, 지금 이 계절에 딱 맞는 영화가 돌아왔습니다.
1: 네.
0: 영화 모아나인데요.
1: 오.
0: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이제 실사화한 영화예요.
1: 아.
0: 모아나라는 이제 소녀의
1: 네.
0: 모험과 꿈을 그린 영화죠.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1: 저
0: 받고,
1: 너무 좋아했어요.
0: 네, 최근에도
1: 네.
0: 속편이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큰 흥행을 했었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모아나 3편을 기다리시는 와중에 이제 모아나 1편을 실사화한 영화가 등장한 거죠.
1: 그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거에
0: 네.
1: 대한 기대를 많이 갖나요?
0: 기대가 많은데 최근에는 좀 부진했던 게 사실이에요.
1: 기존에
0: 특히
1: 나왔던 작품들이.
0: 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설공주도 이제 실사화하면서 흥행에 참패하고
1: 네.
0: 사실 모아나도 지금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1: 아.
0: 지금 3,700억 원의 이제 제작비를 쏟아부었는데
1: 네.
0: 이제 오프닝 주에 이제 사실 영화는 판가름이 나죠. 근데 600억 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면서
1: 아이고.
0: 사실상 지금 흥행 전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 네.
0: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아나를 너무 사랑하기
1: 저도,
0: 때문에
1: 네.
0: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일단 먼저 봤을 때, 모아나라는 이 주인공, 이 소녀
0: 네.
1: 캐릭터에 완전히 매료돼 버렸었거든요.
0: 그쵸.
1: 너무 주체적이고,
0: 네.
1: 도전적이고, 용감하고,
0: 네.
1: 그래서 그 학부모 입장돼서 딸에게
0: 저렇게 컸으면
1: 저 모아나
0: 좋겠다.
1: 같이 살면
0: 아,
1: 돼.
0: 너무
1: 뭐
0: 좋죠.
1: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0: 네.
1: 아, 이번 실사 영화가 그이 작품 자체가 이제 그 폴리네시아 문화권 모습을 잘 살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의 문화적 배경, 뭐 정체성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캐스팅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0: 모아나 이 주인공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죠.
1: 그렇죠.
0: 어떤 소녀가 맡을지. 네, 3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1: 예.
0: 뽑힌 소녀가 바로 이 폴리네시아 문화권, 그리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사모아 제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1: 네.
0: 할머니, 뭐 할아버지도 다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 면에서 또 문화적 배경 면에서 이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배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이 하와이 출신 배우 아오이 크라바로가 사실 모아나 애니메이션에서 영화 목소리를 연기하면서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번에도 그 배우가 하지 않을까,
1: 실사로도
0: 네라는
1: 네.
0: 추측이 있었는데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죠. 근데 사실 이 배우의 사진만 봐도 이 캐서린 라가이아거든요.
1: 네.
0: 어쩜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단단해, 차돌처럼 단단해 보일까라는 게 그냥
1: 네.
0: 멈춰서 있는 사진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1: 그래요? 예.
0: 굉장히 캐스팅을 잘했고, 이번 영화에서도 뭐 노래나 춤 모두 직접 다 소화하면서 이제 일대 모아나에 뒤지지 않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1: 네. 이 배우는 기존에 연기를 하던 배우인가요? 아니면 이번이 첫 작품인가요?
0: 이번이 이제 첫 작품이고요.
1: 와,
0: 스타 탄생이죠. 그리고
1: 그러네요.
0: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죠.
1: 네.
0: 모아나의 옆에서 모아나와 함께 이제 모험을 이끌어가는 마우이,
1: 네.
0: 반인 반신 마우이인데요. 마우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던 드웨인 존슨이
1: 아우.
0: 실사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 네.
0: 실사에서도 연기를 하는데 마우이 그 자체죠.
1: 너무
0: 드웨인
1: 잘 어울리는,
0: 존슨이. 네.
1: 네.
0: 드웨인 존슨도 자신의 뿌리인 이 사모아계 문화권에 대한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애정이 넘치는 배우인데
1: 네.
0: 이 배우가 이 마우이 역할을 한 만큼 이번에도 마우이의 그 깨알 같은
1: 기대되네요.
0: 쇼맨십이 정말 잘 발휘됩니다.
1: 네. 자, 이 영화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0: 네.
1: 모아나에 대한 애정?
0: 모아나에 대한 애정 플러스 지금 현재 할리우드 최고 수준의 VFX, CGI 기술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0: 제작비가 3,700억 원이나 들었죠. 최근에 호프가 700억 원이 들면서

0: 면서 이것을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인가가 한국 영화 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되기도 했는데,
1: 5배가
0: 네,
1: 넘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최신 기술을 모두 다 체험하실 수
1: 와,
0: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좀 독이 되기도 한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술이 좋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했을 때 어떤 그 실감이라는 게 너무 뛰어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줄어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애니메이션과 잘 분간이 안 된다. 너무 잘
1: 오,
0: 만들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신의 할리우드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네, 신작 모아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작은 어떤 영화일까요?
0: 네, 두 번째 신작은 파리의 사생활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야릇하죠.
1: 파리라는 것과 사생활인 것이 이두 조합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0: 이 영화는 제목만큼이나 일단 캐스팅에서부터 아, 이 영화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1: 네.
0: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맡았어요.
1: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0: 네, 이 영화에서 정말 영화를 끌어가는 스타 배우의 힘이란 게 이것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 네.
0: 파리에 사는 미국인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릴리안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본인이 9년간 담당했던 환자인 이 폴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혼란에 휩싸여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릴리안의 일상이 뒤흔들리고, 릴리안은 폴라가 타살 당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폴라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믿고, 그
1: 네.
0: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이제 수사하고 돌아다닌 거죠. 마치 양들의 침묵의 스탈링 요원처럼
1: 네.
0: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이거는 심리극인지 스릴러인지 수사물인지 관객이 헷갈릴 때쯤
1: 네.
0: 릴리안의 무의식이 영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대체 이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관객마저도 혼란에 빠집니다.
1: 면서 끝나요?
0: 확실한 결말은
1: 아,
0: 보여줍니다.
1: 그렇습니까?
0: 네.
1: 아니, 얼핏 듣기에는 약간 스릴러 장르 같거든요. 이제
0: 네.
1: 제목으로는 또 낭만적인 로맨스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다가,
0: 네.
1: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0: 네.
1: 조디 포스터 연기는 뭐 말해 무엇할까요?
0: 아, 그쵸. 거기다가 조디 포스터가 이중 언어 구사자예요. 영어만큼이나 불어도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그런 배우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본인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을 때, 프랑스로 이제 수출이 되면 더빙을 하잖아요. 그 더빙도 본인이 직접 연기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불어 연기하는 영화에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인인데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서 파리에서 살면서 정신과 의사로 사는, 그 정말 불어를 잘 구사하고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그 프랑스의 문화에 대해서 조디 포스터가 본인이 돼서 이제 그 문화와 부딪히는 순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영화의 의외로 코미디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무의식과 의식이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영화 속에서 이제 제시가 돼요. 이 릴리안의 의료소가 프랑스의 아파트 이제 거의 꼭대기층에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올라가서 나오는 진료소인데, 그것처럼 저 깊은 계단 안에 있던 무의식이 점점 이제 끌어올려 오면서,
1: 수면 위로 드러나는.
0: 네, 릴리안이 이제 현실과 혼동하기도 하고,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무의식을 끌어와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제 파열음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1: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0: 네.
1: 추천해주시는 이유? 네.
0: 일단은 영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정신과 의사니까 뭐 무의식 프로이트적으로 얘기하려나? 가다 보면 어느새 스릴러가 되어 있고,
1: 오.
0: 어느새 또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다가 또 어느새 코미디적인 상황들이
1: 오,
0: 나오거든요.
1: 예.
0: 그만큼 이 레베카 질로토프스키 감독의 예상할 수 없는 연출이 굉장히 흥미 포인트가 돼요. 질로토프스키라는 이름이 벌써 거장답다요. 여성 감독인데요.
1: 네.
0: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1: 예.
0: 가장 손꼽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뭐
1: 그렇습니까?
0: 셀린 시아마나 지스틴 트리에처럼 이 칸에서 수상한 이 여성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1: 네.
0: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프랑스 영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거 꼭 보겠습니다.
0: 네,
1: 마음에
0: 추천드립니다.
1: 들었어요.
0: 네.
1: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영화 우리 다시 볼까요?
0: 네, 최근에 비가 굉장히

0: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1: 네.
0: 저는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1: 그래요?
0: 바로 이 영화인데요.
1: 네.
0: 매디슨 카운티의 달입니다.
1: 오, 이 영화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떠오른다고요?
0: 네, 이 영화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는 남성의 처절한 장면이 있거든요.
1: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안
0: 그죠?
1: 나네요.
0: 이게 30년이나 개봉한 지 됐고, 또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라서
1: 맞죠.
0: 소설을 읽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1: 네네.
0: 줄거리는 간단해요. 이 매디슨 카운티에 도착해서 사진작가가 거기에 유명한 이제 다리를 잡지 싣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어떤 여인을 만나요.
1: 네.
0: 프란체스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과 첫눈에 반하게 돼서 아주 짧은 시간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이 여인은 이미 결혼했고 자식까지 있어요. 그리고 늘 모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진작가 같은 경우에는 곧 이곳을 떠나야 돼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별이 예정되어 있는 사랑을 하는데, 예정된 이별이 왔을 때이 둘이 그 깊은 공감을 한 시간들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떠날 것인가,
1: 네.
0: 제 고민에 휩싸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그러니까 그냥 사실 지금 들으면 불륜
0: 그쵸?
1: 이야기인데,
0: 네.
1: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되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30년이 지나긴
0: 네.
1: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삽입곡 중에 I will close my eyes. Heaven sends a song through its doors just as if it seems to know I'm exclusively yours. Knowing this, I feel but one way. You will understand it too in these words.

0: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삽입곡 다니아 워싱턴의 목소리로 I will close my eyes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 30년 전이면 메릴 스트립도 그렇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시절이 있잖아요.
1: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젊지만

0: 그때도 이미 중년이었죠.
1: 메릴 스트립도 그랬던가요?
0: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였고
1: 아,
0: 메릴
1: 그래요.
0: 스트립은 이제 40대였으니까.
1: 하긴
0: 네.
1: 지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0: 90대가 훌쩍
1: 90대가
0: 넘었죠.
1: 넘었으니까.
0: 네.
1: 그렇군요. 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프란체스카라는 그 여성,
0: 네.
1: 그 여성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0: 일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식 둘을 키우고 흔히 뭐 현모양처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1: 그 단어 오랜만에 들어요.
0: 그죠? 요때 60년대에는 이제 이런
1: 그랬죠.
0: 주부들이 흔했죠.
1: 그럼요.
0: 자신 안에 이제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거나 또는 이 마을이 워낙 시골이고 사람들이 부수부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1: 네.
0: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
1: 우리 전원일기 떠올리면 다 알죠.
0: 맞아요. 네. 그런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뭐 불륜 같은 것들은 뭐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란체스카에게도 사고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1: 네.
0: 하지만 이 프란체스카라는 인물은 늘 마음속에 평생 잠깐 한 사흘 정도 같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평생 동안 이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1: 와.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년 동안 함께 산 이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여태껏 이제 행복한 삶을 선사해준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주인공인 거죠.
1: 와, 사흘간의 만남인데 엄청 네. 강렬하게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온 거네요.
0: 그렇죠.
1: 자, 그러면은 그 남자 주인공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한 로버트라는 인물?
0: 네.
1: 뭐 어쨌든 되게 그 포토그래퍼로 나오는 거잖아요.
0: 그쵸.
1: 되게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됐던 것 같아요.
0: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작가니까 전 세계를 누비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하는 인물이죠.
1: 네.
0: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60대라고 하면은 좀 할아버지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청바지를 입고 커다란 카메라를 이제 한 손에 들고 나오는데 멋있습니다. 섹시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프란체스카가 반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이거 하는 행동에도 거침없고 하지만 내 여자에게만은 따뜻하고 서툰 면모가 있는 그런 남자의 마초적인 순정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1: 아,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렇게 표정 같은 것을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되게 차도남 같은 느낌이 좀 있죠.
0: 네네. 맞아요.
1: 그런데 뭔가 누군가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챙겨주는.
0: 보호, 자신보다 맞아요. 약한 상대를 보호해 주려는
1: 그런 느낌.
0: 그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이 연기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그런 면모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발휘가 되는 거죠.
1: 그런데 이게 뭐 소설이 원작이긴 합니다만
0: 네.
1: 왜 하필 두 사람의 만남이
0: 네.
1: 이 메디슨 카운트 다리
0: 네.
1: 여기에서 시작됐을까요?
0: 다리라는 것이 우리 오작교처럼 견해와 직렬을 이어주는
1: 네, 전 세계적으로.
0: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하면 다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 다리가 엄청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소박하기도 한 그런 다리예요.
1: 네. 네.
0: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초라하기까지 해 보이는 다리지만 그 다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다리만은 정말 견우와 직렬 오작교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1: 그렇죠.
0: 공간이 되는 거죠.
1: 네, 네. 그러니까
0: 어떻게 보면 좀 사랑에 대한 은유이기도 한 거죠.
1: 네.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어딘가에서 늘 정해놓고 만나는 어떤 장소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0: 네.
1: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어디 뭐 뱅뱅사거리 어디에서 만나 뭐 이런
0: 그쵸.
1: 것처럼 그 이 둘에게는 메디슨 카운티의 그 다리가
0: 맞아요.
1: 아주 소박한 다리긴 합니다만 그런 추억이 있군요.
0: 네.
1: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줄거리로만 보자면 막 큰 이야기도 아니고 뭐
0: 네.
1: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어떻게 보면 외도와 불륜의 이야기라고 다룰 수 있습니다만
0: 네.
1: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로 기억에 남았을까요?
0: 결국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프란체스카 자식들의 시선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자식들이 엄마가 죽고 나서 유품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엄마가 불륜을 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1: 아.
0: 왜냐하면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이제 로버트에 대한 평생에 걸친 절절한 사랑들을 적어놨어요.
1: 아.
0: 근데 이거를 읽고서 아들은 너무 역겹다고 이거 태워버리라고 하는데
1: 세상에 우리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이런
0: 네,
1: 거죠.
0: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그

0: 점점 이제 편지와 일기 또 아이들에게 남긴 그런 메모들을 보면서 좀 점점 달라져요. 둘다 처음에는 막 거부를 하다가 이제 읽다 보니까 아, 왜 엄마가 이랬을 밖에 없는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도 이태리에서 만나서 이제 낭만적인 사랑에 이제 빠져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에 와서 살 정도로 진취적인 여성이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그런 사랑보다는 의무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참 아들과 딸 차이인 것 같아요. 딸은 처음부터 엄마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아요. 딸도 지금 현재 불행한 결혼 생활을 20년째 유지하는 중이거든요.
1: 엄마를 너무
0: 너무
1: 이해했겠네요.
0: 이해하고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를 비난을 하지 않는데, 아들이 보이는 변화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비난하고 엄마 막 미워 막 이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보이는데, 엄마를 이제 점점점점 이해하고 본인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한다거나
1: 갑자기요?
0: 네, 아내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런 또 인생의 좀 변화를 맞게 되고
1: 아내도 혹시 나 몰래 무슨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갑자기 급한 마음에 갑자기 사랑한다고.
0: 아내가 가지고 있을 아내로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새삼 고백을 해요. 재미있는 점은 딸 같은 경우에는 딸도 변화를 가져요. 딸은 이제 남편에게 우리 당분간 좀 떨어져서 살자,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자라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엄마의 편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인즉 이제 프란체스카가 아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편지에 남겼거든요. 너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라.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러길 바란다. 라는 단순히 어떤 한때의 불같은 사랑, 외도가 아니라 삶을 살아온, 미리 산 사람의 다음 사람을 위한 어떤 인생의 조언이 되는 거죠.
1: 와, 엄마가 일기 쓰는 그거 좀 괜찮은 것
0: 일기인
1: 같아요.
0: 척,
1: 일기인 척.
0: 자식들에게 할 얘기들을
1: 그리고,
0: 남겨놓는 거죠.
1: 그렇죠. 네,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
0: 네.
1: 많이 담으면서 나란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아, 근데 어쨌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로버트였나요? 로버트와 프란체스카? 이두 사람이 아주 짧은 기간, 아까 사흘, 나흘, 뭐, 남짓대는 그런 기간 동안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죠?
0: 너무 낭만적이에요. 정말 찌는 듯한 그한 여름이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이들은 이제 농업 박람회에 가서 집이 비어 있어요. 그 집에서 이제 로버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데, 엄마라는 그 역할, 그리고 1960년대 미국 시골.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꽃무늬 원피스를 이제 펑퍼짐하게 입고 엄마처럼 이제 맞이를 해요. 근데 점점 로버트와 함께 있으면서 머리도 풀고 막 이제 청바지도 입고.
1: 여성이 머리 풀면 끝나는데.
0: 그쵸? 같이 막 맥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면서 막 까무러치게 막 웃어요, 프란체스카가. 정말
1: 너무
0: 이전에
1: 행복한가 보다.
0: 보시지 못했던 그런 여자로서의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이제 풀어내는데, 이제 박람회에 갔던 아이들과 남편이 돌아오면서 혹시나 로버트가 올까 이제 문밖만 바라보던 프란체스카가 아이들을 태운 이제 남편의 차가 오니까 웃지만, 우리는 알죠, 저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맞는 프란체스카는 우리가 앞서 봤던 프란체스카와 달리 한몇 년을 늙어 보여요. 이제 프란체스카는 마음의 문을 닫은 거죠. 이제 엄마로서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한 순간이라서 굉장히 짠합니다.
1: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이니까 또그 감성을 그냥 엄마라는 정체성 존재만 생각하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예.
0: 맞아요.
1: 근데 아무튼 비가 이렇게 요즘 며칠 쏟아지고 있는데 왜이 영화가 떠올랐냐? 어떤 장면 때문이라고 슬쩍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장면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0: 이 영화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헤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시내에서 우연히 로버트를 다시 마주쳐요. 근데 프란체스카는 차 안에 있고, 프란체스카를 사랑한 로버트는 이제 차 밖에 길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한마디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창밖을 통해서 바라보고 눈빛만 교환하는

0: 아,
1: 장난인
0: 서로의 자,
1: 거죠.
0: 존재는 인식했어요.
1: 네.
0: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거. 네,
1: 아,
0: 거기서 막
1: 애틋하네요.
0: 뛰쳐나가서 포옹을 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둘은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서로를 바라보고 뿐이에요. 특히 이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참은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요. 이게
1: 아.
0: 나가고 싶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손이 이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 그걸 꽉 잡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서 지금 당장 나가서 저 비를 맞고 서 있는 처량하고 불쌍한 남자를 안아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이제 억누르고 있는 거죠.
1: 네.
0: 정말 그 장면에서 클린트 위스트우드를 보면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1: 아, 다시 보고 싶습니다.
0: 네.
1: 두 배우는 뭐
0: 네.
1: 워낙에 연기파 배우잖아요.
0: 그쵸.
1: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래서 아마도 그 몰입을 좀더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0: 네.
1: 생각도 드네요.
0: 맞아요.
1: 예.
0: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는 이제 영화사에 손꼽힐 만한 고백 신들이 있어요.
1: 네.
0: 예. 프란체스카는 그냥 시골의 따분한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사랑을 나눌 때도 로버트한테 당신은 금방 나를 잊고 몸을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클린트 위스트가 우드가 되게 딱 정색을 하면서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러 온 것 같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1: 네.
0: 일생에 단 한 번만 오는 거다라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 고백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1: 그렇죠.
0: 없죠.
1: 네.
0: 자신의 감정을 확신을 가지고 이건 일상에 단 한 번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란체스카는 알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떠나서 일상을 같이 보내고 몇십 년을 같이 살고 나면 또 지금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안 거죠.
1: 네.
0: 그래서 또 더 아름다운 순간에 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만
0: 네.
1: 이 영화 감독이죠?
0: 그렇죠. 걸출한 거장 감독이기도 하죠.
1: 그게 그러니까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작품이 감독으로서의 첫 작품 아니고 굉장히 꽤 많은 작품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0: 네. 70년대부터 이제 배우 겸 감독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사실 배우로서 정점에 오른 인물이 이렇게 감독으로서도 정점에 올랐던 거는 이제 할리우드에서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최초였죠.
1: 네.
0: 지금이야 뭐 병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1: 그쵸.
0: 이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서부 영화의
1: 맞아요.
0: 영웅이잖아요.
1: 네.
0: 약자는 지키고 악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려잡는다.
1: 오.
0: 그냥 벌하지 않아요.
1: 네,
0: 때려잡아. 정말 때려잡는 그런 마초적인 이제 영웅이었는데 이 영웅이 영화 연출자로서도 자신이 행해왔던 그 신념을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1: 네.
0: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작품이에요. 로맨스를 다룬 최초이자 마지막 작품이기도
1: 최초이자
0: 하고.
1: 마지막인가요?
0: 네,
1: 진짜?
0: 네.
1: 예.
0: 그 이후의 그 영화들을 보면 뭐 밀리언 달러 베이비나 그랜토리노처럼
1: 너무
0: 항상
1: 유명했죠.
0: 약자의 편에서 쓰고
1: 네.
0: 악인들을 처벌하려고 하지만 그의 행동을 엄밀히 말해서 정의롭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을 처벌할 때 악인과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히어로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이제 혼란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기본적으로 할리우드에서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공화당 지지자일 정도로 굉장한 보수주의자예요. 이 보수적인 가치를 이제 영화 안에도 투영을 하는 감독인 거죠.
1: 네.
0: 대표작이 그랜토리노처럼 이민자 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영웅이지만 그 방식은 굉장히 악당 같죠. 네.
1: 와. 다시 봐야겠는데요. 이거
0: 가슴이 오랜만에 두근거리지
1: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소위 연애 세포가 사라졌다면서
0: 맞아요.
1: 너무 버섯거린다.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나뭇잎같이 버섯거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추천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아무튼 이 둘의 사랑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0: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그런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죽어서까지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편지들을 보면 이 둘은 아주 깊은 단계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마지막에 대해서는 영화로 직접 좀 네. 확인하시면 감동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한줄 평이
0: 네.
1: 나올 수 있을까요?

0: 그런데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예. 어렸을 때 기억이 굉장히 커요. 제가 어렸을 때 책 도서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비디오나 책도 다 저희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네. 엄마도 책을 너무 좋아해서 막 테마록도 같이 보고 오. 시드니 셀던의 소설도 같이 읽고 막 이랬었는데 엄마가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만은 혼자 읽으셨어요. 저한테 못 보게 하셨어요. 네. 그때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모르고 이건 분명 야한 거다. 그래서 야한 거 나도 어떻게든 읽어봐야지 네. 하고 네. 구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안 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한참 지나서 엄마 정도 나이가 돼서 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니까 왜 엄마가 이걸 혼자 읽으려고 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이 라디오에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런 그 소설 광고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네, 네.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한 번 더 보시면 또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자, 이제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모아나와 또 파리의 사생활이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오직 한 번만 오는 것이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속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OST 가운데 Do Eyes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중심을 떠나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마음을 수양하던 옛 선비들의 별장, 별서 정원이 있는데요. 담양 소세원이나 강진 백운동 원림처럼 수많은 문인이 사랑했던 별서 정원에는 한 가지 매력적인 기법이 있어요. 인공적인 시설을 더하기보다 계곡과 바위, 멀리 보이는 하늘까지 정원으로 받아들이는 차경의 지혜인데요. 자연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풍요와 쉼을 즐겼던 선비들의 겸손함이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일상의 소란을 잠시 뒤로 하고 깊은 정원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서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황병기 작곡의 소세원의 사계, 여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혜리의 가야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였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강진 백운동 원림이나 담양 소세원 같은 곳, 아마 여러분도 여행길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20대 때 소세원 한번 가봤어요. 실제로 그곳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계곡 따라 흐르는 물소리, 이름 모를 새소리가 다 어우러져서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원림을 찾을 때 그저 오래된 관광지나 문화재로만 둘러보고 오기에는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담장 너머의 숲과 산, 또 까마득한 하늘까지 정원 안으로 슬그머니 빌려오던 차경의 마음. 그건 내 욕심대로 가꾸고 넓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연의 커다란 흐름에 나를 가만히 맡기는 겸손함이었을 거예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여유가 부족한데 그래서인지 옛 선비들이 가꿨던 그 한적한 별서 정원이 더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별서 정원은 없지만 일하는 중간중간에 창밖에 푸른 하늘도 보시고요. 혹은 차 한 잔 올려두고 정겨운 우리 소리 한 자락 들어보세요. 내 마음 속에 훌륭한 차경이자 또 나만의 별서 정원이 분명히 돼줄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세상의 소음 살짝 꺼두시고요. 자연을 닮은 고요한 우리 소리 안에서 마음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곡 가면 참 이게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만큼이나 시원한 태평소와 여러 악기들의 연주 전해드릴게요. 클루의 연주로 점핑 클루 듣고 옵니다.

클루의 연주로 점핑 클루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곳이 좀 별장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셨나요? 김인설님께서 별장 정원에서 음악 최고죠. 별장 정원 없으니까 마음의 정원에서 음악이 흐르는

선배처럼 대화해 주시는 또 진행자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라고 해 주셨어요. 아, 그 자연의 소리가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인간도 자연에서 왔으니까 그 자연의 소리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익숙했던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 자연의 소리도 좋고요. 우리 소리도 좋습니다. 아, 이곳이 그냥 별장이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쉬었다 가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 이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점 신시연 작가의 책 산책시키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저자는 동네 골목길과 서점, 카페와 공원 벤치 같은 익숙한 공간을 걸으면서 마주했던 생각과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잠시 후에 그 글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봐야죠. 그곳 풍경을 보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산면의 충령산 편백나무숲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볼게요. 문자 메시지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 이용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도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시고요. 0600님께서 할머니 집 마루에서 듣던 개구리 소리가 생각이 나요. 까만 밤하늘에 유난히 많던 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 시골 가면 유난히 별들이 더 잘 보이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게 밝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별. 근데 마루에 딱 평상에 누워서 보는 하늘, 그때 그 추억, 시간이 한참 흘러서도 또렷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추억 꺼내보시면서 신청해 주신 이 곡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덕 작사, 김영동 작곡의 개구리 소리 준비했는데요. 김영동의 노래, 슬기둥의 연주예요.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지금 만나보시죠.

김영동의 노래로 개구리 소리 전해드렸어요.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인설님께서 개구리 울면 비 오는데 비 좀 왔으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간간이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한번 또 기다려보시죠. 자, 음악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2300님께서 송소희 씨를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성숙한 뮤지션으로 성장했군요. 가냘픈 경기민요 소리를 하던 소녀가 아니더라고요. 송소희 씨의 최근 음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서 곡정해 주셨어요. 퍼레이드라는 곡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2026년 6월 19일에 발매된 음반이에요. 음악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근데 끝없이 이어지는 퍼레이드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무대 위에서 다음 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하니까요. 송소희의 노래로 퍼레이드 감상해 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쁘게 걷지만 정작 오롯이 자신을 위해 느긋하게 걸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기억이 흐릿하다. 스마트폰 액정에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책과 문장 그리고 주변 풍경으로 돌렸을 때 보이는 건 뜻밖에도 나의 모습이다. 이 책은 산책길 위에서만큼은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이들의 길동무가 되고자 한다. 산책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보폭을 달리하거나 이색적인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같은 길 위에 어떤 음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성격이 달라진다. 음악 없는 산책이 현실이라면 음악 있는 산책은 장면에 가깝다. 길가의 나무는 무대 배경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엑스트라가 된다. 나는 그 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는데 굳이 연기를 잘할 필요도 없다. 가성비 좋은 데뷔다. 겨울과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고독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독이 감당할 만해진다. 그래서 나는 또 헤드셋을 쓰고 밖으로 나선다. 운동을 위해서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냥 오늘의 길에 어울리는 음악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간다. 오늘은 어떤 음악이 나를 탕웨이로 만들어줄까? 갈라지고 더럽고 엉망인 것들의 매력은 이미 완성된 적이 있다는 데 있다. 정돈된 것들은 설명이 끝나 있지만 망가진 것들은 여전히 말을 건다. 분명 말끔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을 것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같은 질문을 남긴다. 그 질문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을 때 사진에도 하나의 서사가 담긴다.

서점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 제목을 마주할 때이다. 이유 없이 발끈하거나 괜히 웃음이 나거나 뜨끔해서 시선을 피하게 되는 반응들이 통제불능으로 튀어나올 때. 그 반응들이 요즘의 나를 설명해준다는 사실이 서점에서는 유난히 또렷해진다. 그래서 서점은 책을 고르는 공간인 동시에 나를 들키는 장소다. 어떤 단어에 예민한지, 어떤 문장 앞에서 방어벽부터 세우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제목 몇 줄에 나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걸린다. 서점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사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책장 사이에는 활자만큼이나 많은 생동하는 이야기들이 서성이고 있다. 서점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그렇게 잠시 타인의 문장을 빌려 듣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몸을 움직이고 바깥 공기를 쐬는 일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제주도의 맑은 바다보다 내 방 침대가 더 적절한 처방이 되기도 한다. 산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다른 방식의 회복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날의 무의미한 산책이 알려주었다.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아리랑 로드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북 크리에이터 점. 그러니까 점은 닉네임인 거예요. 본래 이름은 신시연. 신시연 작가의 책 산책시키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책을 산책시킨다? 이거 뭐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죠. 책을 읽으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들고 걷는다. 이 발상이 참 재밌네요. 헤드셋 하나 쓰고 밖으로 나섰을 뿐인데 늘 걷던 무채색 골목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근사해지던 순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거창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그런 음악 한 곡 듣고 싶어서 무심코 현관문을 나서는 그 가벼운 마음이 참 유쾌하게 와닿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밖을 나서든 내 방 침대에 머물든 나에게 꼭 맞는 휴식의 모양은 각각 다 다를 텐데요. 오늘 남은 하루는 나만의 편안한 속도대로 마음을 좀 천천히 거닐어보는 그런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한옥 찻집 오늘은 신시연 작가의 책 산책시키는 사람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 한 편을 음악으로 좀 만나볼까요? 임화의 시를 오영진이 작곡한 무

꽃 찾니라는 곡인데요.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 허무, 또 목적지 없이 뭔가를 갈구하는 어둡고 고독한 밤에 뭔가를 찾아 헤매는 낭만적이고도 애상적인 심리를 그린 곡이에요.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무엇 찾니 만나보시죠.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무엇 찾니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주말 앞두고 여행지? 아니면 뭐 맛집? 아니면 뭐 좋은 음악?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든 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풀과 같고 이슬과 같은

초로 인생 듣고 오셨어요. 박초현의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요. 풍류 21의 연주인데요. 풍류와 함께 즐기다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천상선녀 내려와서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꽃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포악한 범 하나가 마을에 내려와서 마구제비로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빼앗고 난리가 났다더라. 허나 선녀의 침사위에 넋을 놓아버린 범은 그 후로 마을

유슬기의 노래 더 유래 연주로 바람을 타고 춤추는 그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무의도에 대한 곡인데 고운 선녀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떠나본 곡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3999님께서 무의도를 가셨대요.

문자 보내시는데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휴가 무이도록 가셨다고 지금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 또 자주 올게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무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드넓은 그 바다와 내 갯벌인가요? 그리고 저 멀리 뒤로는 또 산 모습도 보이고 그 바다 풍경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겠다. 덥지 않아서 지금 딱 좋은 휴가 보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요즘 저 주변 분들도 SNS 보면 여행 많이들 가시는데 바다를 그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하면 바다니까. 다녀오셨군요. 벌써 다녀오시고 그 사진 보내주셨어요. 그 바다의 시원함 충분히 느끼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보내주신 사진 저희 음악마루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무의도 풍경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 번씩 보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두꺼비님께서 내일이 벌써 중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삼계탕 오늘 드시면 1,000원 싸게 해줍니다. 라고 해서 갔더니 1시 30분쯤 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예약하고 오셨다고. 와, 여기 그 사장님 영업 전략이 뛰어나신데요. 내일 가면 아무래도 사람 많을 거니까 붐빌 거니까 약간 분산시키는 효과. 그러면서 하루 일찍 드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이거 좋은데요. 내일 중복이니까 미리 또 몸보신 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꼭 뭐 초복, 중복 말복 맞춰서 먹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맛있게 드시고요. 2300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 1부에서 송소희의 퍼레이드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렸잖아요. 송소희 씨가 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 기타 들고 뛰면서 그 노래하는 장면을 보셨나 봐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민요와 살짝 거기에서 좀 가요 같은 느낌의 음악들도 이제 많이 부르면서 더 대중성 있게 사랑받는. 근데 저는 그 송소희 씨 하면 참 그 발랄한 모습이 딱 떠올라서 좋더라고요. 근데 2300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셨나 봐요. 음악 잘 들으셨죠? 7740님께서는 저 어릴 때는 마루가 아닌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누워서 하늘 보면 별이 참 많았어요. 세제를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야, 그 바닥에 멍석 깔아놓고 누워있는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그 마루나 아니면 평상에 누워서 본 적은 있는데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누워본 적은 없어서 이 느낌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겠다 싶습니다. 밤하늘의 별 안 본 지 참 오래됐네요. 오늘은 한번 올려다 봐야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금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요. 그곳 풍경을 보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산면의 충령산 편백나무숲으로 한번 오늘 가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바슬로 실내악단의 연주로 몽중행류적 준비했는데요. 꿈속에서 보았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작곡자가 꿈속에서 봤던 환상적인 풍경에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몽환적인 곡입니다. 몽중행 유적 지금 만나보시죠.

몽중행유적 듣고 오셨습니다. 잠잘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사람은 수면 자세만 봐도요, 건강 상태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척추나 목 통증, 또 소화기 불편을, 옆으로 자는 자세는 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와

똑바로 눕는 자세 역시도 오랜 시간 고정돼서 자면 신경 건강 측면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몸과 호흡기 건강을 체크해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반려견들 역시도 그 자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 공간에 대한 깊은 신뢰이자 휴식을 뜻하고요. 몸을 도넛처럼 동그랗게 말고 자는 일명 도넛 자세는요. 체온을 지키려는 행동이지만 때로는 추위나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대요. 만약에 자꾸 구석진 곳을 파고들거나 몸을 웅크린 스핑크스 자세로 잠을 청한다. 그러면 이건 스트레스나 통증이 있는 건 아닌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강아지나 푹 잠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큼 또 마음이 안도되는 풍경도 없을 텐데요. 오늘 밤은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반려동물에게도 더없이 편안한 잠자리 만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해맑은 아이들의 노래로 월월이 청청 듣고 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노래였어요. 월월이 청청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마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폭염경보 발효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14시 세종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밤에 돗자리 깔고 별 봤는데 모기향 피워놓고요. 라고 하시고 두꺼비님께서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 중에 가장 예쁜 별은 마루별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골에서 모깃불 피우는 냄새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누워있다가 딱 잠이 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별, 밤하늘의 별 마음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한번 풍경 좋은 곳, 풍경이 좋다라고 하는 게 밤에는 뭐 주변 풍경이 안 보일 테니까 좀 널찍한 데서 진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당에 멍석 깔고 누워서 그렇게 한번 보고 싶네요. 정은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해, 달, 별 듣고 옵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여름의 열기 속에 초록의 고요함과 청량한 바람이 차오르는 곳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산면의 충령산 편백나무 숲으로 안내할게요.

전북 고창과 경계를 이루는 전남 장성의 충령산에는 바다처럼 아득하게 펼쳐진 웅장한 상록수림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 사이로 걸어 들어가면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조차 부드러운 초록 빛깔로 부서져 내리는데요. 이 그늘 아래서 은은하게 퍼지는 편백나무의 진한 향기는 지친 숨을 가만히 다독여주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눈부신 그늘을 내어주는 이 거대한 숲은요, 한 사람의 지극한 정성과 평생의 헌신으로 탄생했어요. 전쟁으로 쓸쓸하게 바스러졌던 민둥산을 바라보며 독립운동가이자 나무 할아버지인 고 춘원 임종국 선생은 1956년부터 수십 년 동안 홀로 물지개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는데요. 손끝이 마르고 땀방울이 흙에 스며들며 심어나간 어린 편백나무들은 어느덧 수십 미터의 청정한 기둥이 돼서 산림청이 지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이자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충령산 편백숲을 거닐다 보면 나무들이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깊은 피톤치드의 숨결이 가슴 깊은 곳까지 맑게 채워지죠. 특히 서산면 추암리의 하늘숲길은 계단이 없는 860m의 무장의 목조 데크길로 조성이 돼 있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숲의 깊은 품으로 들어서기 좋은데요. 지면에서 붕 떠오르듯 이어지는 데크를 따라 걷다 보면 하늘로 곧게 뻗은 편백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을 눈높이에서 마주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물 받게 됩니다. 총 길이 23.6km에 달하는 산속길 트레킹 코스를 조용히 밟아가도 좋고요. 숲속 작은 쉼터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일상의 시름은 가만히 가라앉습니다. 대덕, 모암, 추암, 금곡 등 여러 입구의 주차장과 입장료가 모두 무료로 열려 있어서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와 자연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곳. 바람이 불 때마다 쏟아지는 싱그러운 편백 향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깊게 재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병옥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화초사거리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곧게 뻗은 그 편백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또 진한 피톤치드 향이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주는 것 같죠.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살짝 향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장성 충령산 편백나무숲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주변의 다양한 피서 명소들과 함께 연계가 돼서 둘러보기가 참 좋은데요. 이 숲에서 나오면 탁 트인 호수 풍경을 자랑하는 장성호 수변길이 이어져요. 그 호수 위를 걸으면서 호쾌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옐로우

출렁다리, 또 황금빛 출렁다리가 피서객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 코스죠. 또 황룡강변을 따라서 다채로운 테마로 꾸며진 정원들, 개울 모양의 물놀이 시설, 그리고 황토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죠. 특히 그 충령산 편백숲은요, 앞으로 치유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서산면 모암리 군유지 일대에 숙박과 체험 또 휴식시설을 갖춘 충령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해요. 차를 타고 숲에 잠시 머무는 정취를 넘어서 울창한 편백숲 한가운데서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월 말과 8월 초 한여름 피서철의 이 복판에서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다 하신다면 나무들이 전해주는 휴식이 기다리는 장성 충령산 편백나무숲으로 발걸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산면의 충령산 편백나무숲으로 떠나봤습니다. 억수의 노래와 연주로 새타령 듣고 올게요.

억스의 노래와 연주로 세타령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매일의 음악마루는 쉼이며 행복이며 마음이 머무는 철학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곳이 여러분 그 마음 머물게 하고 또 쉬어갈 수 있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인데요. 여행 그 길 만나보시죠.

여행 작가에게 어느 계절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지 또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특정한 계절을 꼽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답을 남겼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무덥다고 툴툴대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눈부신 단 하나뿐인 계절 아닐까요? 뜨거운 햇살을 두고도 누군가는 야속하다고 투덜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더없이 찬란하고 생명력 넘친다며 반기곤 하는데요. 저마다의 빛깔과 매력을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지금 이 순간을 주말 동안 충분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여유로운 오전을 국악과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국 곳곳에선 차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국악 브런치 콘서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대표 오전 공연 다담이 열립니다. 따뜻한 차와 다과를 즐기며 명사의 이야기와 국악 공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이날은 108개국 900여 개 도시를 여행한 여행작가 태원준이 이야기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행이 전해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여행의 감성을 우리 음악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에서도 대표 프로그램 다담이 마련되는데요. 이번엔 오전이 아닌 오후 7시 예음원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연극과 창극, 마당놀이를 넘나들며 우리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김성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고요. 이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일단 윤이나의 가야금과 김성주 고수의 장단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명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들, 이번 수요일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국악이 선사하는 편안한 아침과 저녁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최고의 나들이 대전 시립연전국악단 상설 공연 토요국악이 7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엔 웃다리 농악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인데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웃다리 농악은 충청 및 경기 지역의 농악으로 세련되고 다양한 음악성을 갖추고 있으며 느리고 빠른 장단의 변화가 뚜렷하고 특히 두 명의 꽹과리 주자가 마치 대화를 하듯 짝을 이루어 연주하는 짝쇠가락이 특징이죠. 모처럼 완판으로 펼쳐지는 웃다리 농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의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소식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연전국악원과 대전국악방송이 마련한 국악 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이어집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오전 국악 콘서트인 만큼 매번 실력 있는 국악인을 초청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7월의 주인공은 소리꾼 권송이입니다. 권송이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음악감독을 맡아왔고요. 드라마 정년이 소리감독, 밴드 이날치 원년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창작자입니다. 이번 공연은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의 멤버인 최혜원이 사운드와 고수로 참여해 특별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소리와 따뜻한 이야기로 한여름 아침을 여유롭고 특별하게 물들여보시면 좋겠네요.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선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특별한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영유아를 위한 공연부터 장애예술 무대까지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처음 만나는 극장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 통진 두레문화센터가 이번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니어 스테이지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무대는 전통음악 창작단체 우리소리 바라지의 공연 비손입니다. 바라지는 누군가를 정성껏 돕는다는 뜻의 우리말이자 전통음악에선 소리꾼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연주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 전통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세음악과 연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간절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따뜻한 우리 가락에 담아 전합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와, 올여름 제습기 판매량이 작년보다 무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장마철 실내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주 초면은요 기상청이 장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장마 종료 선언이 반갑지도 않은 게 사실 그 장마가 끝나면 바로 또 이제 폭염,
1: 와,
2: 열대야 이 2종 세트가 반드시 등장하겠죠.

0: 있죠.
1: 그렇죠.
0: 거기다 이제 쓰리종 모기까지
1: 어떻게
0: 활개를 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1: 아, 모기는 잡고 가족은 지키는 그런 작전으로 다가올 이 폭염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0: 아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 바보.
1: 그렇죠.
0: 사실 이상화 씨나 저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최근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딸을 둔 아빠, 그러니까 딸 바보 남편이 아내에게 더 다정하다고 합니다.
1: 사랑스러운 딸에게 하듯이 아내에게도 좀 다정해진다는 딸 바보 효과라고 하네요.
0: 근데 다정하면 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다정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1: 모르겠습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지금 코드 나와버려가지고.
0: 큰 웃음이 나왔네요.
1: 네.
0: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1: 네.
0: 저희 같은 아들 바보들도 아내에게 잘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여기도 아들 바보죠. 오단해의 히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딸이 있으면은 부부 사이도 달라진다. 그게 딸 바보 효과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딸 키운 아버님들 어머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진짜로 저희는 딸이 없기 때문에 예, 잘 모르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은 좀 더 다정한 것 같긴 해요.
0: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연구 결과는요. 딸을 둔 아버지가 배우자에게도 더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어린 딸을 보호하려는

0: 는 호르몬 수치가 증가를 해서 가족을 지키려는 행동 변화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0: 네. 자, 스킨십을 하기에는 약간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1: 네.
0: 그래도 이럴 때 나는 아내가, 남편이 혹은 연인이 아, 좀 이렇게 다정하면 좋겠어라는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조금 더 맞아. 한번 오늘 문자 접수를 좀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0: 다정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1: 다정 쪽으로.
0: 네, 내가 원하는 다정은 이런 거다. 내가 하고 있는 다정은 이렇다. 뭐 이런 쪽으로.
1: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다정하면 좋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희망사항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상호 씨도 굉장히 다정하시잖아요, 집안에서.
1: 모르겠어요. 제가 다정한 건지 어떤 건지.
0: 아니 뭐 음식물 쓰레기도 항상 버리고.
1: 아, 그런 쪽으로 한다면.
0: 예, 그것도 다정이죠. 그리고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존대를 하시던데.
1: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0: 이제는 이제 안 해요? 근데?
1: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막 다정함은, 여보, 막 약간, 그랬어? 그래. 약간 이런 쪽이 완전히 다정함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예.
0: 알겠습니다.
1: 봉 씨는 다정하시죠?
0: 저도 좀 다정한 편이죠. 아, 다정하다까지는 아닌 것
1: 10점
0: 같고.
1: 만점에 몇점 정도 본인에게 주십니까? 다정함 지수로.
0: 7.5?
1: 그래도 높네요.
0: 7.5? 높은 편인 걸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는.
0: 근데 막 냉랭하거나
1: 네네.
0: 좀 무뚝뚝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긴 합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말안 하고 막 그러지는 않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정하신지 내가 원하는 다정함이란 이런 거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1: 자, 바투의 상사에 대해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정해야 될것 같아. 다정하게. 딸한테 소개한다
0: 아,
1: 생각하고
0: 딸한테.
1: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있어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에 상사됩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김유리 서영도의 누구나 부르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문자 받고 있고요.
0: 네.
1: 다정함 5617님께서는 딸 바보인 남편이 딸에겐 참 다정하더라고요. 아들만 있는 언니 집에 비하면 저희 집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셨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아들 있는 집은 엄마들도 약간 여군이 된다고 하잖아요.
1: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아들이 넷.
0: 아, 그 타악하는?
1: 어? 타악하는?
0: 아, 말고? 예. 네.
1: 예전에 우리랑 그 같이
0: 아무튼
1: 군인인 줄 알았어요.
0: 누가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1: 엄마가.
0: 엄마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1: 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0: 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1: 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무섭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아들이 이제 저도 점점 크잖아요.
0: 네.
1: 통제를 내시나 하려면 엄마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0: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들어.
1: 통제가 안 되죠.
0: 안 돼요.
1: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게 놀고 막 하니까.
0: 맞아 맞아.
1: 엄마들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고생 많으십니다. 네. 0658님께서 다정한 거가 뭐 별거 있나요? 소소한 것들, 차 문 열어주는 거. 요즘 그 빌딩들

문 엄청 무거운데 그거 먼저 열어주고 잡아주고 우산 들어주고 그러면 아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를 엄청 귀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그렇죠. 이제 작은 것부터 네. 이렇게 행동으로

0: 9384님께서 예전에 아들 교육 전문가가 강의하는 걸 봤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인정욕구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칭찬은 버릇을 망치지만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알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하시면서.
1: 칭찬의 힘이죠. 그렇죠?
0: 네. 네. 인정. 뭐 남자들은 좀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죠. 근데 제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아들 교육 전문가가 강의하는 걸 봤는데요. 남자아이들은 인정욕구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칭찬은 버릇을 망치지만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알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하시면서.
1: 칭찬의 힘이죠. 그렇죠?
0: 네. 네. 인정. 뭐 남자들은 좀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죠. 근데 제어가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고민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1: 제어 자체를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아 근데 워낙 또 위험하게 진짜 말씀대로 네. 위험하게 놓으니까 다칠까 봐. 네. 아, 그게 걱정이죠 진짜.
1: 그럴 때는 이제 따끔하게 또 혼을 내야죠. 아, 혼낼 때는.
0: 그래요.
1: 왜냐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네. 혹은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맞아, 저는 맞아. 따끔하게 혼을 내거든요. 근데 약간 혼내는 거랑 화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아, 부모가 막 화가 나고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화야 화.
2: 넌 진짜 누구 닮았어?
1: 아, 진짜 저걸 어떻게 하지? 이건 화.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건 혼. 그래서 이게 환지 혼인지 약간 헷갈릴 때는 그러고 나서 내가 얘를 안아줄 수 있으면 혼.
0: 어, 혼이야.
1: 근데 꼴도 보기 싫으면 화.
0: 어, 그 화야.
1: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이러면 화.
0: 네. 제어하면서
1: 오늘 내야죠.
0: 9384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4910님께서 얼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남편이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퇴근하냐고.
1: 네.
0: 자기가 데리러 간다고.
1: 아.
0: 택시 탄다고 했더니 택시 안 잡힌다고.
1: 네.
0: 데리러 오겠다고.
1: 어.
0: 오, 내 남편 너무 다정하죠? 자랑 좀 했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이야. 이거 완전히 신혼이네요. 신혼 느낌이. 그렇잖아요. 알아서 오겠지 뭐. 이게 아니라.
1: 오.
0: 이 사람 걱정되네. 네. 택시도 안 잡히고 하는데.
1: 네.
0: 괜히 힘들게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탁 가지고. 야, 행복하시겠습니다. 진짜.
1: 어떠세요? 상호 씨는 안 그러세요?
0: 어떤 거요?
1: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거나
0: 네네.
1: 그럴 때 내가 데리러 가거나 이런.
0: 네네.
1: 네.
0: 그럼 그냥 하려고 하죠.
1: 네. 그러니까.
0: 하려고 하는데.
1: 그거 기본값 아닌가요?
0: 아, 근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1: 아, 그러니까 네. 얘기는 해야죠.
0: 아.
1: 아, 오지 마 하면은 오케이 알았어 올 수 있어 네. 올 수 있대요. 그러면 네. 알았어 하는 건데 네. 그런 말도 안 하고 네. 늦게 들어오고 비도 안 오는데 연락도 안 와.
0: 아.
1: 그러면 이제 상대가 약간 섭섭할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저는 그래도 너무 멀면 그냥 예 알아서 오겠거니 하고.
1: 아.
0: 네네. 아니면 차를 가져가겠거니 이렇게 아.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1: 아.
0: 편하게, 편하게 예. 각자 편하게 살자 아. 그런 식이죠.
1: 예. 슬슬 나오네요 이제.
0: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운전할 수 있고
1: 나온다 나온다.
0: 아, 그냥 뭐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예. 예.
1: 김치 선물 4910님 드립니다.
0: 예.
1: 5817님 다정한 거하고 친절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다 타고나는 걸까요? 우리 집 남자는 참 무뚝뚝해서 가끔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다정함과 친절함은 같은 류죠.
0: 그렇죠. 사실.
1: 부류가 사실 비슷한 부류인데 친절함도 다정함도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뚝뚝한 사람들이 다 불친절하고 다정하지 않는 것인가?
0: 그런 건
1: 요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무뚝뚝한데
0: 츤데레
1: 이렇게 친절이 나오고 이렇게 딱 챙겨줄 거 챙겨주고 그러면 오히려 감동이 막 배가 되고
0: 그렇긴 하죠.
1: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어쨌든 5817님이 그 서운해하는 어떤 그 지점들이 좀 있어 보여요.
1: 예, 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0: 그치, 관심이 없다가.

0: 핵심인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0: 그죠? 그러면 좀 서운하죠. 난 지금 누구와 살고 맞아요. 있는 거지?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하는 건가?
1: 네.
0: 이제 그럴 땐 서운함이 좀 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다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 기운을 알아차리잖아요. 와이프가 뭐 혹은 남편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어? 뭔 일 있나?
0: 왜 그래?
1: 이런 인지부터가 시작인데
0: 그치.
1: 그거조차 없이 아우 배고프다 밥 좀 차려봐.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0: 집이 이게 뭐니?
1: 이게 뭐야 신발장 내가 정리하라 그랬지.
0: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 싸우자는 이제, 얘기니까. 네.
1: 그래. 꽈배기님 보겠습니다. 어 문자 일단 계속 보내주세요.
0: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1: 더 볼까요? 네. 꽈배기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서로에게 참 다정하세요.
0: 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말씀이신가요?
1: 그러신 걸까요? 외출하실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0: 어 맞아 이런 분들 너무 아름다워 보여.
1: 식사하실 때도 할머니 앞으로 맛있는 반찬 놓아주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다정하게 함께 늙고 싶다 생각합니다.
0: 맞아요.
1: 좋네요.
0: 저도 노년의 그 부부이신데 따로 걷는 게 아니라 손 딱 잡고
1: 맞아요.
0: 걸어가신 분들 간혹 보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되게 보기 좋습니다.
1: 맞아요.
0: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맞아요.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는 반찬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와이프 혹은 남편이 이거 맛있어 하는 거 아니까 그걸 딱 앞으로 이제 딱 이렇게 슬며시 밀어주는 그리고 뭐 이거 떨어졌네 하고 딱 주울 때 테이블 모서리를 딱 이렇게 감싸준다든지 아~ 그런 어떤 사소한 다정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치. 감동을 주죠.
0: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된대 돌아가신 거야.
1: 그렇죠.
0: 한 번씩 한 번씩 후배든 선배든 옆에 보니까 제일 친한 동료이면서 친구이면서 내 가족인 내 배우자가 어느 순간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또 딱 드신대요.
1: 그 시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네.
0: 그러면서 더 이렇게 챙겨주게 되고 좀 그렇게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꽈배기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참 보기 좋으시네요.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다정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다정함 혹은 이런 다정함을 나는 베풀고 있다 등등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해피니스 듣겠습니다.

0: 이슬기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였습니다.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1: 네, 다정함 이야기하면서 해피니스 들으니까 좋네요.
0: 네.
1: 자, 여러분들의 다정함 이야기 또 보겠습니다. 6512님의 메시지 확 들어오네요. 네. 밖에서는 시크한 차도남이지만 집에 오면 무장해제되는 배우자가 제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밖에서는 친절하고 저에게는 차도남이네요. 유유.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시죠.
0: 그러셨어요? 네. 아, 네. 네. 아, 집에 와잖아.
1: 아, 죽겠다.
0: 말도 걸지 마. 이렇게.
1: 야, 조이야, 시끄러.
0: 고생 많으십니다.
1: 그렇죠. 이게 반대면 얼마나 멋있어요. 밖에서는
0: 그래.
1: 밖에서는 진짜 일 잘하는 이성남. 차도남.
0: 부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러면서 김대리
1: 끊을 때 딱 끊고.
0: 김과장 이건 아니잖아.
1: 딱 멋있게 하다가 집에 오면
0: 여보.
1: 아, 피곤하다.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0: 오늘 자기도 힘드니까 나가서 먹을까? 이런 식의
1: 더 다정하면 내가 해 줄게. 가만히 앉아 있어.
0: 여보, 지나가다가 꽃향기를 맡았어.
1: 향기를. 진짜 이상하다.
0: 자기 자기한테 와 선물해주고 싶었어.
1: 갑자기 확 부끄러워졌어요.
0: 다정하게.
1: 네.
0: 2113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 수고했다 라는 말을 해주는 상대방이 좋아요. 제가 먼저 해야겠죠? 하셨는데 뭐 먼저 해도 되고. 예. 네. 바라는 것보다 이런 거는 또
1: 네.
0: 먼저 하면은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1: 전 다른 의견이. 이거 한다고 꼭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내가 하는 거에 만족해야지 그게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진 않던데요.
0: 그래.
1: 삶이라는 게.
0: 그래. 어떻게 또 100% 또 그런 게
1: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0: 아니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저 수고했죠?
1: 그렇죠. 차라리 센스 있게. 아우, 나 수고했다. 아, 나한테.

0: 굉장히 고마. 아 이러면 생색인데.
1: 아니 어쨌든 그 답변을 네.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다. 그러면 저 고생한 거죠?
0: 네, 이렇게 그렇지. 차라리 어. 물어보는 쪽으로 센스 있게.
1: 너무 좀 그런가?
0: 근데 고맙다, 수고했다,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은 서로 할 수 있는 기본 값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네. 있죠. 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부드럽죠.
1: 맞습니다.
0: 7082님 예전부터 느낀 건데요. 친절한 사람들은 그 부모님부터 성품이 친절하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0: 그게 타고난 성격이고 사주팔자 아닐까요 하셨는데
1: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있고 그 가정 분위기가 맞아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밖에 나와서도 맞아요. 숨길 수가 없어.
0: 네.
1: 그 향기를 내뿜게 돼 있어요. 진짜.
0: 맞아요.
1: 그런 진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뚝뚝하신 분들은 또 그 집안 분위기가
0: 맞아요.
1: 아마도 무뚝뚝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0: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네.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1: 내가 보고 듣고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맞아요.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0: 맞아요. 학습이 안 돼 있다.
1: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거든.
0: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삼형제인데 저도 그러니까 약간 다정한 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저희 동생들이 진짜 다정해요.
1: 딸 같은 아들.
0: 예, 예, 예. 특히 셋째가
1: 딸 역할을
0: 묵묵한데 아. 옆에서 다 이렇게 막 챙겨주고 말없이 그런 거 보면 야, 넌 참 대단하다 부모님, 이런 생각이 들죠.
1: 부모님이 잘 키우셨네
0: 진짜. 9453님 생선 가시 발라내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저는 새우 까는 것도 싫어가지고 새우 잘 안 먹어요. 어렸을 땐 아빠가 다 발라줬어요. 근데 남편은 안 까줘요. 좀 까달라고 하면은 아이 네가 까먹어 그러더라고요. 치, 좀 까주지.
1: 새우는 껍질째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0: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 거기에 더 영양분이
0: 그건 나의 취향이고요. 예, 물론 그렇긴 한데
1: 그 다정함을 받고 싶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0: 그렇죠.
1: 나도 더 해주고 있으니 요 정도는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메시지이신 것 같은데요.
0: 근데 그 친절함이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한 사람이 기분 좋아요. 저도 새우를 와이프 좀 까주는 편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예 손도 안 대요. 그 먹기가 싫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근데 까주면 또 잘 먹어요.
1: 그래.
0: 그래서 그 까주는 거를 하고 나면 잘 먹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1: 아.
0: 네. 우리, 해보세요.
1: 아니
0: 한번.
1: 우리 부부는
0: 우리 껍질째 먹어 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까서 한번 줘보세요. 근데
1: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0: 예
1: 우리 두 부부는. 껍질째 먹는 걸 좋아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머리까지
0: 네.
1: 남기지 않아요.
0: 건강에 좋죠. 네. 좋네요 오히려.
1: 치킨도 뼈도 다 먹습니다.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약간 반전이 또 이게 있거든요. 처음에 새우나 막 이런 거 다 제 앞 접시에 딱 이렇게 가져가요. 남이 보면 뭐 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걸 까서 주는 거야.
1: 아.
0: 이런 어떤 감동.
1: 네. 이제 대신 저, 네.
0: 머리째 드신다고
1: 머리째 먹어요 저희.
0: 굳이 그럴 필요가 네, 없죠.
1: 맞습니다. 대신 네, 네. 제가 생선 바르는 거는 제가 잘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거는 이제 제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네. 해서 상호 씨 잘하죠. 이 굉장히 스킬이 좋으시더라고요.
1: 네네네. 뼈만 이렇게 삭삭삭삭 긁어내고
0: 제가 딱 하려고 그랬더니 에이
1: 왜냐면 이걸 다 해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순서가 있거든요.
0: 그렇더라고요.
1: 네. 그냥 마냥 하면 안 됩니다. 예.
0: 근데 약간 그 똑같은 행동인데 친절함과 기분 나쁨은 한 끗한 것 같아요.
1: 어떤 거요?
0: 기분 나쁨과 아, 그러니까. 친절함. 야 그게 아니지. 야 둬 그냥 하지 마.
1: 아니 저도 이제 상대방 봐가면서.
0: 아 예.
1: 제 아들이나 와이프면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이 예쁘게 나가고.
0: 예.
1: 맨날 밥 먹을 때 쩝쩝대는 게 후배한테 야야야
0: 나 형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야 그게 아니지
1: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0: 떡 선물 9454님께 드리고요
1: 네.
0: 상화씨의 네. 왈 네. 껍질째 새우는 드시랍니다
1: 껍질째 머리까지
0: 머리까지 다
1: 그 머리에
0: 많죠, 거기?
1: 머리에
0: 뭐가 많죠 거기
1: 바늘 키토산
0: 키토산
1: 머리에 바늘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0: 예.
1: 개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 먹습니다.
0: 아, 네. 다 드시랍니다.
1: 네.
0: 5948님 제가 저녁 준비할 때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상 차리고 물 챙기고 그래주는 남편이 좋더라고요. 설거지도 생색 안 내고 당연히 자기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거 다정한 거 맞죠?
1: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0: 어이, 그럼요.
1: 섬세하신 거고.
0: 그러니까요.
1: 결혼 잘하신 겁니다.
0: 마음이 따뜻한 남편분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좋은 것 같고.
0: 오, 이것도 있네요. 4591님.
1: 네.
0: 너무 세세한 걸 다 알아주는 다정함도 다정함이지만 그보다 모른 척

0: 해주는 다정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1: 맞아요. 때에 따라서는 네. 그 굳이 뭐 들춰내는 것보다는
0: 맞아요.
1: 서로 아니까. 네. 장항준 감독이 그 말을 했던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아. 내 현장에서는 화내지 마라. 내 현장에서는 혼내지 마라.
0: 맞아요.
1: 왜냐? 그 스텝도 본인이 죽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 얘기하지 마라.
0: 그것도 다정함이죠.
1: 웃으면서 가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아니까 굳이 뭐 말하나
0: 모른 척이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네. 딱 들어왔는데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왜 그랬는데 얘기해봐. 얘기해봐. 막 꼬치꼬치 묻는 게 네네네. 아니라 옆에서 그냥 커피 한잔 줄까? 하면서 따라주고 뭐 그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른 척 해주고. 아유. 이런 것도 다정함이구나.
1: 그런 측면이라면 제가 진짜 봉영 씨한테 사과 드려야겠네요. 그,
0: 어떤 걸요?
1: 그 생선을 그렇게 다 조각조각 내놓고 분해해놓고 그랬더니 좀 모른 척하고 그래 그래 고맙다.
0: 저 그렇게 분해술까지 하진 않았는데.
1: 아무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따뜻한 분위기 너무 좋죠?
1: 네.
0: 자 이번에는 신유진의 방자 듣고 오겠습니다.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거러지고 맵씻고 대도 고운 처방자. 세수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처방자. 발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쇠털벙치 궁초같은 햅시있게 달았어. 성천동우주 접저고리 삼승보선 육날신월 수지비로 곱들 메고 청창원 업자락을 지로 자처잡음에.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그네 아래 내려서며 하마트면 낙상할 뻔하였구나. 허허, 알아.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겠네. 아, 인제 16살 먹은 처녀가 무엇이었죠? 낙태따네! 향단이 쏙 나서며, 아니 이 녀석아, 우리 아씨가 언제 낙태라더냐 낙상이라고 했지? 그건 잠시 농담이고, 오늘이 일기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안루 구경 나왔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잔말 말고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어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주리세 열시까지 세양주 신하라까지 종종 꼬아 파치라더냐? 이 지금으로 쏙 빠지려서 가. 허허, 우리 춘향아씨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하였네 그려. 허나 자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그러단 말이냐? 내 얘기를 테니 들어봐라.

0: 커피털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야.
5: 아리랑 슬슬.
6: 아버지.
4: 아.
6: 아버지.
4: 그래.
6: 저 오정의 송아예요.
4: 송아야.
6: 아버지. 저기 하늘에 비행기 좀 보셔요.
4: 우들이 오래 만날 걸어댕기는데 비행기라니 참말로 죽었구나. 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어디로 또 좋은 데로 가는가 모르겠다.
6: 그러게요. 아버지.
4: 뭐냐.
6: 아버지.
4: 뭐냐.
6: 비행기 타면 마실 것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런데요.
4: 아, 그러냐? 그것이 다 공짜냐?
6: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요. 저가항공에선 판매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최근에 한 국내 항공사 상반기 동안 국제선 이용객들이 제일로 많이 선택한 기내식 메뉴가 뭔지 아세요?
4: 뭘거나 송아야?
6: 비빔밥이래요.
4: 아이고야, 비빔밥은 못 참지. 온갖 나물에 달걀 후라이 올리고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한 바퀴 휘 둘러갖고 그냥 쓱쓱 비벼갖고 입안에 땅 넣어갖고 쩝쩝대면서 먹으면 환상적이지. 게다가 비빔밥은 우리나라가 원조 아니겠느냐, 원조.
6: 맞아요. K푸드, K컬처의 원조기도 하죠.
4: 그려, 그려.
6: 비빔밥이 이어서 불고기 덮밥도 국제선 비행기 승객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고 하네요. 아버지.
4: 오냐.
6: 아버지.
4: 오냐.
6: 저도 비행기 좀 태워주세요.
4: 송아야.
6: 네, 아버지.
4: 비행기 타고자 합냐?
6: 네, 아버지.
4: 오늘은 일단은 이 애비가 비행기에서 파는 일단 비빔밥을 사줄 거나? 비행기는 다음에 네가 날 좀 태워다오. 송아야.
6: 네, 아버지.
4: 송아야.
6: 네, 아버지.
4: 비행기 타고 잡다.
6: 그냥 우리 비빔밥만 먹어요.
7: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보는디. 갓지은 밥. 김이 모락모락 열무육회 달걀산채 고추장 참기름 고사리 콩나물 넣어도 좋지만 골라 넣어도 좋다. 적당한 비율이 중요할 뿐. 허나 비빌 적엔 밥알이 으깨지지 않게 집중해라 집중해. 고소한 냄새 짐고인다.

0: 최연의 소리로 비빔밥 듣고 왔습니다.
1: 네.
0: 국제선 비행기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기내식 메뉴가 비빔밥이다.
1: 비빔밥.
0: 네. 비빔밥은 못 참죠.
1: 잘 나와요.
0: 네. 그리고 너무 비빔밥 맛있습니다. 뭘 넣어도 맛있죠.
1: 네.
0: 예.
1: 저희들도 다 같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계획이죠. 다음 주에.
0: 다음 주에.
1: 네. 예. 홍어 사람들. 지금 주문 넣어놨으니까.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역적 되시려고. 아, 이제 요즘 그렇게 서로 모르게 재료들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랜덤 비빔밥이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1: 네.
0: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같은 구성원들과 그런 놀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늘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요,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조회수 61만을 돌파한,
0: 누적은 100만이 넘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경기 소리꾼 정준필 씨가 앵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야, 100만 사나이가 됐어요. 정준필 씨.
1: 대단해요, 대단해.
0: 그러게요. 어떤 매력이 그렇게 어필이 된 걸까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좋아요 수도 엄청나고요.
1: 네.
0: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1: 이야.
0: 자, 지난 5월에 수요일 2부 코너에서 국악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에 출연해가시고 하셔가지고 장구 메고 그 맛깔나게 소리를 불렀던 게 누적 100만이 넘었고요.
1: 네.
0: 진짜 많은 분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축하 기념으로
1: 네.
0: 다시 모신 겁니다.
1: 네.
0: 오늘 다양한 매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2부에서 그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오늘부터 여름방학이 들어가는 학교들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여름방학 시작에 맞췄을까요? 오늘부터 전국에서 여름 축제들도 차례로 막이 오릅니다. 충남 보령과 전북 부안 그리고 경남 거제와 대구에서도 오늘부터 대규모 여름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충남 보령의 이것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글로벌 축제로 손꼽힙니다. 이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충남 보령의 이것 축제는 무엇일까요?
1: 1번 라면, 2번 머드, 3번 치맥.
0: 이름 붙여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뭐? 보령 라면 축제, 보령 머드 축제, 보령 치맥 축제.
1: 아, 워낙 유명한
0: 유명하잖아요.
1: 축제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예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촬영했던 그 홍보 영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갯벌을 어르신들이
1: 네.
0: 그 경운기를 타고 달달달달달 그러면서 촤악 나아가는 걸 이제 그때 헬기로 찍었나? 하여간 날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힌
1: 네.
0: 해외 또 조회수가 터졌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것도 기억에 남고요.
1: 워낙 유명하니까 저는 영어로 왓 드리고 싶습니다.
0: 왓이요?
1: 왓. 그리고 끝에 아. 라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라. 네, 한글로는 라를 붙이고.
0: 그럼 전라도 말이 되겠네요.
1: 그렇죠. 자, 라를 한번 붙여볼까요? 라면 라. 2번 뭐더라? 왜 눈을 감아요? 3번 치맥 라. 자, 자연스러운 문장이 하나 있었죠?
0: 맞췄어요. 자연스럽다 못해 완전히 그냥 네. 정답 누설이었습니다.
1: 아, 근데 충남 이거 축제 워낙 유명하니까.
0: 맞아요, 그렇게.
1: 네. 자,
0: 라면라 뭐더라? 치맥라 이건 뭐? 너무 설설 힌트가 기억이 안 납니다.
1: 아, 이걸 넘기가 어렵다.
0: 넘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요? 라면라 뭐더라? 치맥라. 야, 이거는 넘을 수가 없네요.
1: 왓. 영어로 what?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업이나요?
0: 네.
1: 오늘 업이나요?
0: 한번 워낙 상화 씨 어깨가 넓기 때문에
1: 네.
0: 네, 한번 업어보겠습니다.
1: 또 제가
2: 업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또 많이 업혔으니까.
0: 아 그래요. 피부에도

0: 좋다고 하는 이거 축제, 신랑은 이거 바르고, 이거 드시고 저거 한잔하신대요. 아, 보기 세 개를 다 주셨어요, 지금.
1: 조심하십시오.
0: 예. 어휴, 순간 누설할 뻔했네요.
1: 네. 자, 이제 정답 발표해도 괜찮을까요?
0: 네.
1: 네. 정답
0: 발표
1: 발표하겠습니다.
0: 해볼까요?
1: 정답은
0: 뭐더라, 정답이?
1: 2번. 머드. 진흙이었죠. 보령, 충남 보령, 예, 머드 축제.
0: 네.
1: 워낙 유명하죠.
0: 맞아요.
1: 네.
0: 2628님이 뭐더라 해서 빵 터졌습니다.
1: 아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0: 8878님이 머드 바르고 라면에 치맥 한 잔. 캬, 딱이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1: 와.
0: 이 세 개 보기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떡 선물은 3137님이 당첨되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도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념 공연으로 26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특별 공연 굿보러 가자 부산을 올립니다. 굿보러 가자는 2004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누적 관람객 10만을 넘긴 장수 공연인데요.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명인과 예인 120여 명이 출연을 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종목들을 공연할 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아닌 거요.
0: 네.
1: 1번 판소리, 2번 종묘제리야, 3번 월인 천강지고. 이 중에 두 개는 등재가 됐고
0: 진직됐죠.
1: 응.
0: 네.
1: 하나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은 종목은 무엇인지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거잖아요. 세종대왕이 아내이신 소원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해서 직접 지은 찬불과 이잖아요. 요거는
0: 그러니까 종목이라기보단 곡이죠.
1: 네네네.
0: 노래죠.
1: 그렇습니다. 네.
0: 아, 이 힌트를
1: 요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0: 일단 달이 떠야겠죠.
1: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 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늘도 뭔가
1: 강도 좀 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물이 좀 흘러야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거기에서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
1: 예.
0: 힐링이 되겠죠. 아, 어렵다.
1: 그렇습니다.
0: 예. 자, 판소리, 종묘, 제례악, 월인, 철강, 천강지고 이 중에 아직 등재가 되지 않은
1: 철강은 아니에요.
0: 천강이요, 천강.
1: 네, 철강은 예. 저 포항이나 저
0: 월인 천강
1: 광양에 있지
0: 않습니까?
1: 예. 예, 철강.
0: 예, 광양과 포항에 있죠.
1: 네.
0: 예, 월인 천강 치고.
1: 네.
0: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2628님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없나요?
1: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요 정도. 그리고
0: 네.
1: 아, 굿보러 가자 이 공연은요. 약 1700석 규모로 전석 무료 공연이래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자,
0: 야, 명인과 예인 120여 명이 출연을 한대요.
1: 야.
0: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목들을 공연한다고 하니까 아주 장관일 것 같습니다.
1: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네요, 진짜.
0: 네.
1: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월인 천강지곡이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달이 천 개의 강을 비춘다라는 뜻으로 이제 풀이 된다고도 하죠.
1: 네.
0: 자, 뭐 판소리나 종묘제례악은 정말 일찍 또 등재가 됐고요.
1: 네.
0: 자,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하겠습니다.
1: 떡 선물 저는 3919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월인 천강지곡은 등재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1: 꼭
0: 좋습니다.

0: 결과가 있어서 네. 이 멋진 이 종목으로 잘 선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1부 끝곡 두 번째 달 장명서의 진찬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후리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후리만 두

0: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이 시작됐다면서?
1: 그래. 학생들 여름방학에 맞춰서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까지 박물관 문을 여는 개관 시각을 30분씩 앞당긴대잖아.
0: 오, 정말. 지금은 9시 30분 개관이잖아. 그러면 9시에 문을 연다고?
1: 그치. 9시에 개관해서 6시에 폐관할 거라니까 1시간씩 늘어나는 거지.
0: 그렇구나. 사실 작년 여름방학 기간이었던 7월 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루 최대 4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었는데 운영 시간을 늘려주면 관람객 분산 효과가 있겠다.
1: 그치. 올해도 여름방학 동안 관람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니까 관람 시간 연장이라는 자구책을 내놓은 거지. 여름방학 동안 산으로, 바다로 여기저기 많이 가겠지만 K컬처의 뿌리인 전통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우리 전통 공연장도 많이들 찾아주면 좋겠어.

0: 괘씸한 달 당장 잡아오너라.
1: 예이.
2: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쿵쾅 쿵쾅.
1: 아이고 얘야 얘야 며느라가 네 방귀는 정녕 대단하구나.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24일 금요일 2부 첫 곡은 김봉영 외 여러분 그리고 그림의 연주로 꼬꼬만냥 옛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소방법상 국립중앙박물관의 하루 적정 수용 인원은 1만 5천 명이래요.
0: 근데 작년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루 최대 4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될 만하네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일단 자구책으로 올해는 운영 시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1: 27일 월요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은 9시. 폐관은 6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0: 이번 여름방학 관람 시간 연장과 상관없이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 개방 마감 시간은 오후 9시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1: 네. 자, 국립중앙박물관만큼 우리 전통 공연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백만 사나이 슈퍼스타 우리 정준필 씨
1: 100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했는데 아니죠.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0: 왜 우리가 눈이 달라졌나? 왜 준필 씨가 더 잘생겨 보이죠?
1: 아니죠.
0: 빛이 나 보이지 않아요?
1: 원래 빛이 났었고 근데 원래 잘생겼었죠.
0: 더 그렇지 않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살도 빠지신 것 같고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불금행구가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킹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0: 유튜브 채널 GUGAKAFM이 있지요. 바로 그 채널로 다양한 영상과 쇼츠가 올라가는데요. 이분 덕분에 바투의 상사 디아가 만든 쇼츠가 누적 조회수 총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1: 이응관 명창이 생각난다. 최창남 명창도 생각난다. 아니다. 그 옛날 구수하고 다정했던 소리가 생각난다. 등등등 다양한 응원의 댓글들까지 주렁주렁 맺은 영상의 주인공. 바로 경기 소리꾼 정준필 씨입니다.
2: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국악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에서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선보였던 장구치는 경기 소리꾼이죠.
1: 웃으면서 소리하고 장구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너무나도 매력적인 경기 소리꾼 정준필 씨에게 오늘도 뜨거운 응원과 추임새 질문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들의 미소천사 경기 소리꾼 정준필 씨의 라디오 버스킹 버스 퀸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 국악방송 라디오 쇼츠 61만을 달성하고 네, 2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된 소리꾼 정준필입니다.
1: 아, 누적으로 갑시다. 누적.
2: 네. 오늘자로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대요. 오늘자로. 아,
3: 네. 엄청나네요.
1: 그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약간 조회수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본인도 보고 계셨습니까?
3: 사실 안 봤다면 거짓말인데 아~ 네. 어느 날 이제 원래는 사실 창부 타령이 어느 날 11만으로 이렇게 돼 있길래 아,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러신가 보다 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주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 동기나 뭐 선후배나 막 계속 이렇게 카카오톡이 오더라고요.
1: 아, 예. 메시지가?
3: 알고리즘을 이제 계속 타니까 예. 그 속된 말로 좀 보기 싫은데 계속 뜬다.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뜬다 이러더니
2: 웃자고
3: 네, 웃자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 예.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병강세 타령이 막 하루에 2만, 3만 이렇게 예.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50만을 넘고 그리고 이제 60만까지 되면서 예. 참 이게 저에게도 참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감개무량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본인도 놀랬을 것 같아요.
3: 네, 많이 놀랐습니다. 와.
1: 주변 반응, 특히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신가요?
3: 일단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도 그 매일 확인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 이제 안성이 있고 이제 아버지는 본가에 계시면 아침에 예. 뭐 오늘 몇만 달성. 아~
1: 부모님에게 그게 네. 얼마나 큰 건데요.
3: 예를 들어 이제 50만 때면 뭐 52만 9천이면 내일이면 53만 될 듯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행복한 나날을 지냈습니다.
2: 하루하루에 좋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겼네요.
3: 네, 네 맞습니다.
2: 이벤트가.
3: 네.
2: 그래서 저희가 100만 사나이를 다시 모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아, 제가 더 영광.
2: 아닙니다.
1: 근데 왜 느낌 탓인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더 빛나 보여요?
3: 아무래도 좀 하루하루 자고 날 때마다 그 할 만한 컨텐츠도 생기고 네. 좀 오늘은 좀 올랐나?
2: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이 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자리니까 저희가 믿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3: 네, 그러면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장구를 메고 했던 걸 이제 선소리 산타령의 모가비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댓글로도 그렇지만 뭐 네. 이응관 선생님, 최창남 선생님 언급이 되게 많이 된대.
1: 맞아요.
3: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감히 제가 이렇게 감히 그 선생님들과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 솔직히 좀 부끄러울 때도 많았어요. 아, 그 정도는 진짜 아닌데.
1: 아,
3: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오늘 무대가 좀 더 떨리기도 하지만 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그런 언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경기 산타령 중 경기 네. 논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아, 좋습니다.
3: 산타령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르는 곡이기도 하고 네. 이제 선소리가 워낙 다수의 소리꾼들이 부르지만 특히 옛날에 영상이나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한 소수의 소리꾼 뭐 모가비만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독단적으로 제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아, 일단 라이브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어떤 매력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집에서 이 누적 관계 이 조회수 보면서 네. 생각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올랐지?
3: 원래 처음에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할 때도 이제 네. 장구를 치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뭐 PD님이나 작가님이 네. 영상들을 보니까 이제 장구를 매서 하는 게 너무 네. 유니크하다 그래서 했는데 전 막상 처음에 조금 불편했거든요. 사실 이 장구를 매다 보면은 예. 소리를 하는데도 조금 제한은 맞아요. 있고 네. 사실 이 반주하는 장구랑 본인이 자작장단 치는 데 있어서는 컨트롤이 조금 어렵기 다르죠. 때문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소하니까 좀 이런 청취자분들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럼 오늘도 매고 하십니까?
3: 네, 오늘은 매고 하는데

0: 이제 예. 전매트 거죠.
1: 매야 돼 이제는.
2: 트레이드 마크 그거.
3: 장목근도 좀 제가 이제 갈아서.
1: 너무 좋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3: 옛날 영상 보면 이제 저번에 흰색 끈이었는데 이 오방색으로 예. 선생님이 예. 많이 매시곤 하셨거든요.
1: 아 스타일리시합니다. 네. 예. 한번 또 이거거든요.
0: 좋습니다.
1: 예. 아, 장구채 드시고. 아 지금 벌써 뭐.
0: 요거는 그러면 편하게 하시고 저희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 곡은. 스승님이신 서울시 무형유산 제40호 수표교 다리밟기 산타령 예능보이자이신 박종국 선생님께 배운 소리라고 합니다. 이 소리 경기 산타령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있었던 지정곡이었다고도 해서 많이 불렀었대요. 네, 오늘 한번 열심히 불러보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서포트 해드릴게요. 편하게 하십시오.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또 막 힘줘서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네. 그냥 늘 하던 대로 편하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로 막 준필 씨 화이팅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3: 네.
1: 가보겠습니다.

0: 정준필, 정준필 이렇게 갖고 A님께서부터는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1: 아, 네. 예. A님이 네 달아주셨네요.
0: 직접 소통하시면 됩니다.
1: 네, 정준필 소리꾼 제가 참 좋아하는 소리꾼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색동 장구꾼 참으로 멋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1: 네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맴맴맴님, 네, 반가워요 소리총각. 저도 날마다 영상 봤어요. 잘한다. 아, 저희 그 60만 조회수에 이바지 해주신 분.
2: 그렇죠.
1: 네, 또 월계동님 너무 좋네요. 잘한다. 아 월계동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저희 고모 근데 아니면 고모부신 것 같아요. 네, 저기 그래요? 사시는데 네. 네,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고모부 감사합니다.
2: 아 예.
1: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친한 버시자 저희 또 친형.

0: 옷을 갈아입으면서
1: 그 자리에서
0: 진행을 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현재 이수하고 현재 학습하고 있는 수표교 다리 밝기의 의상이기도 합니다.
1: 아.
0: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데코로 한번 네네. 걸어놔봤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모냥님,
0: 모냥님, 정준필님 화이팅, 기호강 할게요. 야, 기호강 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네. 아 이미 기호강 한 곡 했어요. 아. 벌써 솔개님.
0: 솔개님 길게 뽑아내는 소리가 시원시원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경기 소리가 남자가 하기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많은 소리인데 오늘 한번 시원하게 오늘 날씨도 되게 덥더라고요.
2: 네.
0: 한번 시원하게 한번 제가 뽑아놓고.
2: 아 기분 좋아.
1: 감사합니다.
2: 준필 씨 소리 들으면 구구오사님.
0: 네. 아들이 오늘 바투에 친구 나온다기에 이번 주 내내 기다렸는데 오늘이었군요. 더위가 조금 덜해지는 듯 시원한 소리네요.
2: 구구오사님.
0: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 이제 많이 본다고는 했는데
2: 아, 예, 예, 예.
0: 어머니께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
2: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네,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오카라를
0: 네.
2: 좀 빼주세요.
0: 아, 예, 예. 뺄까요?
2: 예, 우리 아. 슈퍼스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예, 어, 더 네, 이상해지는데.
0: 아니 다시 넣을까?
2: 예.
1: 아, 그게 낫겠네요.
2: 예.
1: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2: 어,
1: 자,
2: 오케이, 오케이,
1: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예. 쫙 이어가시면
2: 네네.
1: 됩니다.
2: 네.
0: 두 번째 곡은 이제 입창으로 들어보셨다면 이번에 사실 좌창 소리인데
2: 네.
0: 오늘이 또 무대인 무대인 만큼 휘몰이 잡과 좀 곰보 타령을 한번
2: 오.
0: 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앞서 제가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박종국 선생님께 동일하게 배웠던 소리인데요.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그때 이제 MP4를 썼는데 MP4를 쓰고 이제 그때 선생님한테 장기 타령을 배울 때였었어요.
2: 아 MP3 아니고 네, MP4.
0: MP4.
2: 아 예예. 예, 예.
0: MP4를 쓰는데 그 장기 타령 들으려고 듣고 항상 다음 곡이 곰보 타령이더라고요.
2: 오.
0: 사실 그때는 곰보 타령을 배우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2: 예.
0: 무슨 소리인가 하다 이제 점차 배우고 하는데 너무 해학스럽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소리여서
2: 오.
0: 오늘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 아유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이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점은
2: 네.
0: 이제 이 곰보라는 게 실제로 그 사람 얼굴에 핀 곰보를 말을 하거든요.
2: 휴터 얘기하는 네. 거죠.
0: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휘몰이 잡가가 되게 우스꽝스럽고
2: 예.
0: 해학적이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노래인데 여기 안에서도 첫머리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중이 얼굴에 이런 핀 그런 곰보를 여기 뭐 물고기 같기도 하고 뭐 무슨 고누판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2: 해학적으로
0: 네. 장단도 빠르기 때문에 신나게 한번 들어주시면
2: 알겠습니다.
0: 감사하겠습니다.
2: 준필 씨가 준비하시고 준필 씨가 이게 소리 부를 때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2: 그리고 특유의 그 입 모양이 있으셔요.
1: 아 그래요?
2: 네. 그 입 모양 윈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윈이가 드러나면서
1: 웃는 상.
2: 네. 입 모양이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렇게 세모처럼 아래 입술로 또 이렇게 돼요.
1: 그러면 우리
2: 매력적이야.
1: 카메라
2: 너무.
1: 감독님이 화면에 입만 이만큼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만. 에.
2: 아 너무 재밌겠다.
1: 네네네. 재미 에. 재미로.
2: 에.
1: 자 홈부터 하려.
2: 이쁘시네요 우리 준필 씨.
1: 아 저 저 입 모양이군요.
2: 에. 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나오잖아 준비 중이야.
0: 네, 홈부터 하려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서 가고 다정장 소지 갖고 근정전 절망 갖고 후방 맞은 채더미 새똥 갖고 경무청 차관 공력 개연 진곡의 애매떡 쪽에 멍구렁 갖고 여의상일 상자 멸문 간사 갖고 직근준호 줄륙 사호 갖고 활량의 사포 가려 남게 앉은 매미장 등이 갖고 경상도 진상대구 파리 굴병족 개격자

0: 꽃가루 빼서 꽃무늬 자고 별이 밖으로 돌고 길 같은 농어란 놈은 초친 고추장 냄새를 마고 가라앉아 쓸쓸.
1: 아, 좋다. 아우, 하루 종일이라도 듣겠다. 와,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기분 좋아지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 막 반응들도 뜨겁고요.
1: 네.
2: 어, 직접 소통을 괜찮으시겠어요?
3: 네, 괜찮습니다. 김안강님,
1: 네. 예.
3: 경주 감포에서 청취 중입니다. 오. 정준필 소리꾼 화이팅. 아, 저랑 같이 이제 음악 활동하는 이제 동생인데 아. 여기 또 청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6509 더위를 날리는 소리 다 날려버려. 네, 뒤에도 더 시원한 곡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오, 예. 끝까지 네, 자리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4816님, 저는 사실 영상으로 정준필 씨 처음 뵀는데 앵콜 출연하신다는 홍보 영상 보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 홍보 영상을 이제 만드신다고 하길래 어느 날 딱 올랐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1: 예.
3: 무슨 제가 무슨 진짜 천재인 것 마냥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1: 굉장히 이례적인 아니 최초인 것 같아요.
3: 네,
1: 네, 그런 기념 영상 만든 네, 것도. 네.
3: 그래서 저도 또 사람인지라 막 찾아보고 혹시 또 그런 적이 있었나
1: 하고 이제 없었죠.
3: 네, 없더라고요.
1: 없어요.
3: 너무 네. 네. 바투의 상사입니다. 제작진 여러분께 정말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얼마나 애정하는지 네, 느껴지시죠?
3: 네, 네, 네
1: 솔개님.
3: 앞니 보이면서 웃는 게 수지 플러팅이라고 요즘 플러팅이라고 하던데 라이브 내내 플러팅이네요.
2: 아, 수지 제가 플러팅 그 가수 겸 영화배우 수지 씨 말씀하신 거예요?
3: 예. 제가 입이 이게 좀 토끼 이어가지고 예. 돌출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이게 좀 기회가 되면 좀 교정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1: 안돼요 하지 마세요.
2: 그게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게 100만
1: 예,
2: 불.
1: 예, 아, 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3: 또
1: 예.
3: 소리를 할 때 이제 뭐 광대를 올려라.
1: 예.
3: 또 이제 뭐 서도 소리나 이런 거 할 때 위로 이렇게 치켜
1: 그렇죠.
3: 올려라 하는데
1: 예.
3: 그런 구강 구조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데 제가 이제 아.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1: 예.
3: 조금 더 시원하게 까고 한번 예. 소리 해보겠습니다.
1: 오히려 더 밀고 나가십시오.
2: 네네.
1: 너무 좋습니다.
2: 네.
3: 이 앞서 들으신 곰보 타령은 이제 되게 빠르잖아요 노랫말들
1: 네,
3: 가사도 빠르고 뭐 이렇게 엮어가는 것도 빠르고 그래가서 가장 저한테 이제 와닿았던 거는 그런 가사나 노랫말들이 되게 시대를 잘 반영했고
1: 네.
3: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장단 구조를 좀 짤 수 있을까 해서 저한테도 참 흥미로운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불러볼 곡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비도 오고 우중충했는데 오늘 이제 좀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1: 맞아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함께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이제 뱃노래, 자진 뱃노래 한번 아. 불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1: 네.
3: 그래서 저
1: 좋아하실 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2: 같이 따라 불러주시죠.
3: 네, 그래서 또 이 네. 노래가 매기고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이제 제가 후렴구 하면은
1: 네.
3: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이야. 감사하겠습니다.
2: 네.
1: 물 한 잔 드십시오.
3: 네.
1: 네. 우리 진행자도 이제 또 소리 받아야죠.
2: 아이 그쵸. 같이 해야죠. 지금 가사를 받았어요.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디에 계시든 같이 따라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 어기야.
1: 청은 이제 주시 청으로 가야죠. 우리 받는 거지.
3: 티어차
2: 받아야지 받아야지.
1: 아 잘 받아내야죠.
3: 어.
1: 혹시 몰라요 우리도 같이 껴서 60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2: 진짜?
1: 준필 씨 잘해 주세요. 준필 씨와 함께라면 가능해요. 네, 가볼까요?
3: 네, 네? 시원하게 한번 노를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잘했습니다.

0: 시원합니다. 맛깔나네요. 아,
1: 장구 또 푸셔야 되죠. 야. 장구 잠깐 푸시고 물 안 드셔도 괜찮으십니까?
0: 아, 어쩜 이렇게 네. 매력적이시니까.
1: 더 예. 뭐랄까요? 그 여유 네. 같은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2: 맞아요. 네. 소리도 이건 소리야 이 느낌이라기보다 굉장히 유려하게 말인데 노래인데 노시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1: 자,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3: 댓글이 엄청 많아졌네요.
1: 네네네네.
2: 장난 아니에요.
3: 네, 2390님이십니다. 조회수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목소리가 짱짱하면서 구수하시고 웃는 인상도 너무 좋으십니다.
0: 그니까.
3: 아,
0: 맞아요.
3: 네, 감사합니다.
0: 교정하시면 안 돼요.
3: 네. 아, 제가 또 이제 이게 제 평소에는 또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약간 이제 연습할 때만 해도 이제 안경 끼고 했는데 제가 네. 이제 안경을 벗으면 좀 사실 좀 눈이 네. 좀 이렇게 매서운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2: 하나도 안 매서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더 잘생기셨어요. 9954님.
3: 9954님 그냥 빠져드네요. 아들 전공이 가야금이라 음악 편식을 했는데 이제 민요도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아, 저도 이제 저번에도 방송에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 저도 방과 후 특기적성으로 이제 가야금 병창을 먼저 했었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에 대한 편식도 없고 또 이제 민요라는 게 워낙 많은 분야와 유연하게 이제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요도 같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좋습니다.
3: 네, 정금자님. 아, 이름을 바꾸셨네요. 아까 고모신데. 네.
2: 아, 월계동?
3: 네, 월계동. 월계동. 아, 네, 바꾸셨네요.
2: 정금자님으로 네, 닉네임 바꾸셨어요?
3: 사실 저희 고모가 이제 그 실명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예. 금자란 이름이 그러셨는데
1: 저희 어머님 참고 은자입니다.
3: 아, 네. 네, 네, 정금자님, 은자님, 네, 최고십니다. 네, 소리하고 장구치고 실실거리는 웃는 얼굴이 프로답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시지만 또 이제 끝나면 또 전화 오셔서 이거는 좀 뭐 바꿨으면 좋겠다.
0: 아, 그런 얘기 하세요.
3: 이런 말씀. 네,
0: 또 이런 말씀. 원래 그런 거예요.
1: 하시면서. 네, 감사하죠.
3: 네, 6590님, 잘생겼다. 또 100만 가지야. 네, 오늘 또 어떤 조회수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1: 민돌이님.
3: 네, 민돌이님. 윈니가 노래를 참 잘 부르게 생겼네요. 옆에 소리북은 왜 있나요? 오늘 북도 치나요? 아.

0: 아, 네, 벌써 이렇게 좀 눈치를 채셨는데 제가 지난번 소개 첫 문장 소개 때 이제 뭐 경기 소리꾼이죠, 뭐 고수대에서도 수상을
1: 맞아요.
0: 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1: 예.
0: 아주 짧게 한번 준비를 살짝 했으니 끝까지 한번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좋아요.
0: 네,
2: 티슈님.
0: 아따 고놈 잘한다. 자질이 보여 분다잉이라고 적어주셨네요.
2: 이거 완전 극찬이에요. 이건 진짜 극찬입니다. 공정거래님.
0: 뱃노래 들으니 88 올림픽 폐막식이 생각나네요.
2: 오,
0: 네,
2: 아,
3: 근데 폐막식. 뱃노래를 했었나요?
0: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이제 그 남도 뱃노래 이렇게 했던 걸로 저 영상을 봤었는데
3: 아, 네. 나는 코리아나밖에 생각이 안 나.
1: 손에 손 잡고
3: 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0: 네.
1: 맞아요.
0: 다음 강태형님. 아 지난번 이제 제 돌려라 했던 번화 번화와 이제 번화 생산지 원산지인 제 친구
3: 아, 군대 군인
2: 강태형님.
0: 아니 그 후임, 나와서 후임. 제 친구와 함께 하고 있는 번화 그를 배운
2: 아,
0: 친구입니다.
2: 예 번화 번화 번화. 아 예.
0: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너무 시원하다.
3: 아.
0: 강태형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0: 이렇게 댓글도 다 읽고 오늘도 이제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앞서 사실 이제 좀 깜짝 서프라이즈로 하려 했는데 댓글에서
3: 네.
0: 소개가 돼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소리꾼이지만 그 소리북을 한번 좀 잡아보고 싶어서
2: 네.
0: 선생님들 이렇게 짤막한
2: 예.
0: 소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잘 치지 않습니다. 예, 타악 연주자비의 가락도 좀 이렇게 안 되고 사실 오늘 처음 막 했는 거라 좀 아시도 할 수 있고 좀 삘 수도 있는데 한번 소리북 무대를 잠깐
2: 예,
0: 한번 청해 주실 수
2: 있는지 그, 아까 잠깐
3: 예.
2: 그냥 맞춰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3: 예.
2: 깔끔해요.
3: 맞았어요.
2: 군더더기 없이
3: 저는 김청만 선생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요
3: 진짜.
2: 저도 예. 정화영 선생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3: 진짜 예, 예. 와 깜짝 놀랐습니다.
2: 앉아 계시죠 정화영 선생님. 아니
3: 예.
2: 정주필씨
3: 네
2: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3: 그래요?
2: 고고천변이니까
3: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2: 개면초니까
3: 아,
2: 그 빠른 장단이고
3: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2: 아, 아 그런 건 아닌데요.
3: 네.
2: 자
3: 아, 마이크를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2: 네 지금
3: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입에 대려.
2: 아 추임새.
0: 네 추임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게
2: 예,
3: 지금
2: 예.
3: 됐어요? 아니래 그거 아니래. 이렇게 딱 세워서 눕혀서 세우라는 얘기 같은데.
2: 자 이렇게 인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미. 예 네. 맞아요?
3: 일단 그냥 가요.
2: 전혀 아닌데?
3: 아니래. 이거를
2: 눕기, 아 들고 하라고요?
3: 아 들 아니지 들면
2: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된 거 아니에요?
3: 됐어요.
2: 와
3: 됐어?
2: 재밌다 오늘
3: 들어.
2: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3: 아니 우리가 여기를 찍어야 돼.
2: 만들어.
3: 여기를 찍어야 돼. 됐어요?
2: 이것도 만들어.
0: 네, 됐습니다.
3: 됐어요 됐어?
0: 네.
3: 된 거예요?
0: 어
3: 됐대. 네.
2: 가볼까요?
0: 네.
2: 고고천변은
3: 고고천변.
2: 아 근데 가사 안 봐도 되나? 모르겠네. 기억. 이거 제가 틀리면 알려주세요.
3: 저 몰라요.
2: 그래요? 네. 가보겠습니다.
3: 네.
2: 고고천변 일놈
0: 제헐
2: 우상은 오피떡
0: 하
2: 양고고 찾은 안개 울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계집공 휘안봉 구름이 떡

어리옹은 잠자고 찰세난 훌훌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축그 색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 판을 찌그랑겨 뒷발로 장낭을 당당 요리저리 저리 요리 앙금동 실떠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화광은 천일 색인디 천의 무산 시리.

점프 경계라. 아. 잘하잖아요. 심황이 말듯 고산호 주렴을 거들쳐버리고 버선 발로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요 아이고 나는 아들

0: 없고 딸도 없소. 부남동 여왜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누구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뜨서 어서 어서 청이를 보옵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청이라니.
1: 그러지.
0: 청이라니. 내가 죽어 속고 들어왔느냐. 그러지.

0: 인기에 푸근불로 한짐생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쩍지게 젖이고 몸은 얼숭 얼숭 뿌리 난 잔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통 같은 뒷다리 쇠낙 같은 발톱으로 음동사람 백사장으로 잔디뿌그리 왕홀에 촤르르르르 거치며 주홍잎 쭉 퍼글리고 자라 앞에가 우뚝서 웅에웅에 어느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퍼진 듯
1: 이야 다 맞춰내네
2: 아
1: 너무 잘 치는
2: 그러니까요
1: 와 소리를 부르는 소리북 고법 네. 지금 고고천변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 심청가 중에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온다
3: 네
2: 정청만 선생님
1: 아 잘 치시네요 진짜
3: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1: 지금 문자 엄청 많죠?
2: 네, 네. 소개를 좀
3: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북을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손까지.
3: 네, 6197님 갑분 고법대인가요? 사실 약속된 소리가 아니었는데
2: 네,
3: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소리 잘한다. 종필 씨 어금니를 꽉 깨무셨어요. 네, 꽉 깨물고 했습니다.
1: 북 치실 때는 그 입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3: 아, 또 틀리면 안 되니까.
1: 예.
3: 네, 그다음 기여원님 오 역시 백만은 다르다 달러 김봉영 이상아에게 소리도 시키다.
2: 아 해야죠.
1: 백만. 저희 웬만하면 진짜 잘 안 합니다.
2: 네, 백만이 예. 시키는데.
3: 제가 이 날을 길이길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희정님.
3: 한희정님. 바투가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소리하는 분들 많네요. 네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소리 해주셔서 제가 진짜 편하게 북을 칠 수 있었습니다.
1: 3659님.
3: 들어보니 우리 소리 신명나니 우리 소리 지화자 다른 말이 필요 없네 좋다 잘한다 지화자 아, 네, 춤새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네.
1: 예.
3: 사실 오늘 무대는 좀 이게 잠깐 했던 건데 제가 이제 뭐 경서도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남도 소리에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고 또 타악 연주자로서도 어느 정도 그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2: 네.
1: 경기 소리꾼이 고법을 친다.
3: 네.
1: 이건 진짜
2: 맞아.
1: 드문 일이에요.
2: 네.
1: 준필 씨가 대단한 겁니다.
2: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인가요?
3: 네, 어느덧 이제 거의 마지막.
2: 벌써요?
3: 네,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1: 오, 아쉽다.
2: 네, 소개를 좀 네, 해주십시오.
3: 제가 어느덧 마지막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 곡인 만큼 제가 이제 색다른 곡을 좀 가지고 왔는데
1: 네.
3: 이제 섭외 요청을 받고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1: 예.
3: 저희 이제 제가 사실 자작곡 한 게 하나 있습니다.
2: 네네.
3: 제가 이제 작사를 배운 적도 없고 작곡을 배운 적도 없는데 이제 한 사람이라는 곡 제목으로 제가 만든 곡이 있는데.
2: 한 사람.
1: 직접 만드신 곡이요?
3: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2: 그 사람은 누굴까?
3: 그래서 이제 민요라는 게 이제 네. 거기 안에 뭐 아리랑을 하면은 예를 들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뭐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현재 우리는 그걸 응원가로 쓸 때도 있고
1: 네.
3: 누군가는 그걸 들고 슬플 수도 있고
1: 그렇죠.
3: 그 민요는 하나의 이야기 그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맞아요.
3: 오늘날 제가 이 민요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일단 저의 이야기를 담은 민요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한번 만들었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4학년 때 학부 시절 때 졸업 연주회 때 올렸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한 사람은 사실 이제 뒤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저의 어머니를 좀 생각을 하면서
1: 아,
3: 네, 그린 곡인데
1: 예. 이제

0: 뭐 사실 노랫말이나 이런 거는 되게 형편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쓴 거여서. 근데 다만 그냥 이 곡을 오늘 들으시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누군가의 한 사람이 또 떠오르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 한 사람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 음악을 들으실 수가 없지 멀리 이제 떠나셔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거를 선곡을 할까 말까 하다 저도 이제 과연 내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이 방송을 만약에 출연한 거를 보셨다면 진짜 60만 중에 65만은 저희 어머니가 보시지 않으셨을까 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실까 또 행여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옷을 네. 환복하셔야 된다.
0: 이 옷을 입고 하면 네. 또 그러니까
2: 그래요. 근데 난 저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네. 지금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생각나거든. 네. 그래서 준빌 씨의 저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3: 네. 자, 환복하는 아이고 좋다. 아, 저 소리도 되게 좋다.
2: 뭔가 성음이 있지 않아요?
3: 맞아. 찡그랑 소리가
2: 물 드시다가 예, 예. 이렇게 툭 쳐가지고 북치가 떨어지는데
3: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예.
2: 와, 100만 RPM이니까 막 소리도 더하더라.
3: 예정이 없었는데.
2: 그래요.
3: 와, 아니, 왠지 옆머리는 잘 맞출까 싶어가지고. 예. 아, 뒤에 있는 걸 입으시는 게 아니군요.
2: 오, 알겠습니다. 받으셨습니다.
0: 네, 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희 버킷리스트로 사실 만든 네네, 곡이어서 네. 이게 조금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제가 이제 막 부르면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네. 네.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 감정적으로 흔들릴까봐. 네.
0: 그럴까봐.
3: 아,
0: 저도 그럴 수 저도 있죠. 항상 할 때마다 좀 많이 이렇게 그 평정심을 잃을 때가 많은데.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곡을 준비하는 게 월요일에 MR을 만들었어요. 하루 안에.
3: 아, 진짜.
0: 네, 하루 안에 진짜 꼭두 새벽 그 밤을 아예 지새웠는데.
3: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음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
0: 네,
3: 자리를
0: 오늘을 위해서.
3: 위해서
0: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되게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사실.
2: 그 이거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하다고.
0: 그래서 이제 MR을 또 함께 만들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아,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진행을 많이 바꿨는데 네. 그래서 좀 MR 믹싱을 해 주고 함께 저에게 항상 음악을 도와준 이제 소리꾼 박상훈 형님.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맡아준 이마랑 누나, 그리고 이제 피리는 그 자리 와서 그냥 즉석으로 했어요. 그냥 아, 뭐 라인도 없이 그냥 듣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사실 못된 사람이 진짜 못된 디렉팅을 한 건데 예. 그래서 피리 문상준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음악 듣게 됐네요.
2: 또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요.
0: 네. 그러면 한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3: 네. 네.
0: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떠났네. 하늘의 별이 되어 먼 길을.

0: 진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1: 준비 씨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이제 앉으시고 끝까지
0: 감정을 좀 정리하셔야 돼.
1: 소통하셔야
0: 밖에 우리 PD는 또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오열을 한다. 우리 조연출도 오열하네.
1: 두 분이 아주 젊은데 갱년기인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마흔도 안 됐는데
0: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아유 오열을 하네.
1: 다 갱년기인가 봐. 밖에는 울음바다. 우리끼리 놀아요 우리끼리. 밖에는 우르라고 두고.
0: 아 주필 씨는 지금 잘 정리했어요.
1: 참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잘 정리하셨고.
2: 9576님. 에오 눈물 나요. 엄마라니 참 눈물샘이 터져버렸네요. 정준필 씨 화이팅. 엄마가 엄청 행복하실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 영상 보다가 이제 댓글 중에서도 이제 뭐 다 좋은 말만 이제 써주시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본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지금 스승님이신 박종호 선생님께 공부하러 갔는데 예. 그때 이제 같이 배우셨던 이모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지금 안 뵌 지 꽤 됐었는데 이영자님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네네네. 그게 좀 기억이 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예. 잘 컸습니다 저는.
0: 아이고.
2: 그리고 이제 한 댓글은 이제 모르시는 분인데 이제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 너무 정말 잘하네요 하고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니 이게 약간 결례가 되려나? 어머님과는 언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2: 제가 이제 군대에 21년도에 갔는데 예. 이제 제가 한 상병쯤 네네. 22년 1월이었죠. 네, 네. 그래서 첫 나레이션을 이제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라는 서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어머니가 좀 투병 생활을 하셨어 가지고
1: 아, 원래
2: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군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이 투병 생활을 하셔서 사실 많이 못 뵀어요. 아, 그래서 사실 저한테 마지막에 기억으로는 이제 휴가를 나가가지고 이제 뭐 싸우고 사실 다툼이 되게 많았어요. 막 이제 극극 예민에 달하니까 네. 막 그랬던 게 사실 지금 또 후회지심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네.
0: 듣고 계실 겁니다.
2: 네. 네. 다음으로는 꽈배기님 어머님이 너무 너무 대견해 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한복 디자인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0: 진짜요?
2: 막 이런 저를 위해서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극성이셨는데 그래서 너무 저 때문에 국악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셨다면 여전히 소리가 조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항상 저도 이제 오늘 무대를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항상 뭐 이렇게 엄마랑 조금 토킹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3529님 좋은 소리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주필 소리꾼 응원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좋은 소리 잘 지켜줘서 들려주세요.
1: 감사드리고요.
0: 네. 지난 시간에도 진짜 좋았지만 오늘은 더 깊게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공감을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돼버렸어요.
1: 40초밖에 안 남죠.
0: 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2: 이렇게 제가 살면서 이런 자리를 또 오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이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예. 앞으로도 겸손하면서 항상 정진하는 그런 소리꾼, 항상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0: 거만해질 수가 없죠. 엄마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하시니까 그죠? 네. 오늘 정말 감동적. 예.
1: 고모가 그렇게 안 되잖아. 고모.
0: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계시니까 아, 마음속에. 엄마. 네. 오늘 진짜 준필 씨 덕분에 우리 다 행복하고 다 또 마음속으로 함께 에이. 울었어요. 예. 또 모시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경기 소리꾼 정준필 씨와 함께했습니다.
1: 네. 지금 밖에도 이제 아 눈물 다 끝났네요.
0: 아 비가 그쳤네요.
1: 날씨가 개니까 우리 눈물샘에서 그렇게 쏟아져요.
0: 아이고 이게 정준필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갱년기도 이르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갱년기가.
0: 네. 자 여러분도 준필 힘 받고 한 주 또 고생 많으셨고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의 시대.
0: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오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교 경전인 서경에서는 인생의 다섯 가지 복을 장수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베푸는 것,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복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 하나로 꼽기도 하고 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는 것도 복으로 여겼는데요. 그러고 보면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복으로 여기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만의 오복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미래의 행복도 좋지만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작은 복들을 발견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희환의 소리입니다.

0: 이희환의 소리로 경기민요 청춘가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오전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제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연주에 문제가 생기고 연주에 문제가 생기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한테도 문제가 생긴 거고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면 불행하게 되니까요. 요즘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 오복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갈 일이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 반대로 또 마음 편하게 잠드는 것 뭐 걱정 없이 예.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 이런 게 오복 중에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오복 중에 하나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든지 좀 빨라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여유를 더 찾게 되고 그래서 노래가 좋다도 항상 청취자분들께 여유 여유 여유 강박이 생길 정도로 여유를 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잠깐 숨을 좀 고르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들어보고 예, 그리고 뭐 여유가 좀 더 된다면 창밖을 경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게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여유 그 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복 가운데 하나를 보탠다면 저는 당연히 여유 예, 매일같이 외치는 여유를 보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여유 노래가 좋다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향산 유람가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 여유 생각하면 여행을 함께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묘향산을 이 기행문 형식의 노랫말로 되어 있는 곡을 이제 읊은 향산 유람가입니다. 박기종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천지개벽 한 후에 산천이 생겼으니 오와

노래하고 안산의 피난꽃은 원객을 반기는 듯 애사자막 넘어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장성은 우르라고 녹수는 잔잔이라 심진정 높은 지분 대소행차 영성자라 내사자목 넘어드니 좌우의 거령시는 조태왕의 풍신이라 홍살문 구경하고 초림문 다다르니 좌우의 금강신은 인사 없이 죽객이라 영천

여기라 명월은 교교하고 청풍은 소스러다. 녹수청산 깊은 곳에 상어남 찾아가서 대포우고

가니 단군의 탄생 저의 석굴만 남아 있다. 산천을 구경하고 만폭동 돌아오니 백석 층층 천만대에 흐르나니 청계수라 유적대에 올라가니 대서유적 분명하다 강선대에 올라가니 신선이 하강철아 금강굴 내려오니 서산대사 수도철아 사리가 들어가서 팔상타 구경하고 내온

형각에 들어가니 서산대사 사명당의 형상이 거룩하다. 건물 짓고 일어서서 국사에 진취했네. 금나

박기종의 소리로 향산 유람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영철류 철연금 짧은 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단으로 김영철류 철연금 짧은 산조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의 용어를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노래 자팍사전. 오늘은 오강소리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음악대사전에 따르면 오강소리꾼은 고종제위 기간에 활동하던 전문소리꾼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강은 다섯 군데의 강을 뜻하는데요. 한강, 서강, 마포, 용산, 망원, 그리고 합정의 강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떤 자료에는 서호의 소리꾼들도 오강 소리꾼이라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강의 폭이 넓은 지역을 호라고 불렀고 동호와 서호로 나눴는데요. 서호가 마포, 서강, 여의도, 양화나루와 행주 일대라 하니 오강 소리꾼은 여의도, 마포, 서강, 망원, 합정, 양화 등에서 활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강소리꾼은 선소리 산타령패의 모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사계축이 잡가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면 오강소리꾼은 선소리 산타령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하고요. 선소리를 잘 부른 오강소리꾼들에게 서울 주변의 소리꾼들이 소리를 배워서 유명한 선소리패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료상 남아있는 명창으로는 의태기와 신낙태기 있는데요. 이들은 경기 입창의 시조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 신낙택은 아내 월선과 함께 진곡의 호조다리패에서 명성을 떨쳤는데요. 명절날이나 장날에 신낙택이 소리판을 벌이면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선소리패로는 뚝섬패, 쇠봉구패, 용산 삼계패, 동막패, 왕십리패, 진곡의패, 과천방아다리패 등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오강소리꾼으로 불러야 하는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강소리꾼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전승된 경기 선소리 산타령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선소리 산타령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당시의 보유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 김태봉과 정등만은 과천 소완준패의 소리를 계승하였고 김순태는 동막패 권춘경에게 그리고 이창배는 왕십리패 이명길에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이창배, 정등만 외 전수생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앞산타령 1980년에 나온 음원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앞산타령을 이창배, 정등만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넷째 박, 다섯째 박을 타는 대목을 보내드릴 텐데요.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놀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은 또 좋아라고. 그러면 그렇지. 선행 후기리오 고진 갔네요. 사명 우신이라니. 자, 박타자. 네채 통을 또 타는디 놀보가 이번에는 설소리를 부자 말만 가지고 먹이던 것이었다. 실건 실건 당골우소 해여루 톱질이야 인나로 좋은 것이 부자밥 그것도 있는가. 존인군은 어찌허여 타사탄 받아시고 맹자짐은 어찌허여 불린하면 된다 하셨는고 타사에도 나는 좋고

이래도 내 사주 내 실으로 실끈 톱질이야. 범여 부자 되기 개연은 한번 껴요. 백그거 치산허기 손오병법이라 재물이 없고 보면 잘난 사람도 쓸데가 없네. 나도 힙합 아사타서 좋은 무물이 나와갔으면 부익부인의 형제 무궁행락을 누려보세. 여루톱질이야.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발기밥만 벌어지니 뜻밖의 박통 밖으로 동규 염지 같은 것이 뼈쪼쪼로 이미 보이거늘 널 뭐가 좋아라고 옳지 이제 동규 염지 나온다. 숙자못 배우노니 술봉사 처녀맹이 그 줄을 검쳐잡고 꾸역꾸역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놈 곤배팔이 안진뱅이 지게딸이 발디딘 놈 밀지로 코덮은 놈 다리에 피 흘린 놈 가슴팍에 군역난 놈 얼부푼 낯바닥에 댕강댕강 물드는 놈 우아리 입술 없어 입바디가 엉뚱한 놈 두 다리가 튼튼 부엉보지 눈만시간 놈 등다리가 숭내밀러 큰 북동 진듯한 놈 키가 한자 남듯한 놈 입이 한테 돌아간 놈 가죽과 채쳐쓴 놈 채풀과 무릇은 놈 다 떨어진 패랭이를 꼭지만 덮어쓴 놈 안궁에서 자고 온 중 율몸에 채칠한 놈 다 떨어진 고의적삼 등잔대 좌르르 흐른 놈들이 그야구야 꾸역꾸역 나오면서 각청으로 놀보불러 야달 법수거는구나. 그 중에도 두목 있어 영가라 허는 영감 나이 오십 남짓하고 흔나서 버리 줄이오 헌중춤하게 방울 뛰며 한 발대 담배대를 한중동 불끈 이고 점잖하게 나오는데 단연간 과객질에 콩껏 먹는 수가 터져 힘도 별로 안 들이고 예상으로 허는 수자 사람 죽일 말이로다. 왜 이리들 요란하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끝날 일이가 아닌 것을 어이 그리 성급한고 아무 말도 다시 말고 내용대로 시행하라. 돌보한 채 대청 후에 허물없이 올라간저 끝없는 반말로만 밭주인은 어디 갔어. 이리 와서 내 말 듣지. 돌보가 전 같으면 오지 호령하랴마는 거린들 호통소리에 청신을 놓았다가 이 양반 호는 것이 점잖아요 보이거늘 원정을 호여볼까 올라가서 천하 누워 공순이 어짜오되 저 많은 통행 중에 경한 사람 없사오니 장이 점잖으시오나 본댁이 어디시며 무삼일로 오시니까 영좌가 대답하되 우리들 온내력은 5-6일 수인 후에 총차설화 하려니와 수단 일행들이 호좁은 박통 속에서 여러 날 고생하여 기간이 자심하니 좋은 안주 술대접과 가진 반상 더운 점심 정제나 사첩방에 착실히 대접하지. 돌부가 기가 막혀 애근이 피는 말이 저 많은 손님 내를 주식 대접할 수 있어 대전으로 드리오리다. 영좌가 대답하되 손님 대접하는 법이 밥상 하나 차리자면 접시 일곱 종자 두 개 조치보에 가진 반상 반찬값만 할지라도 여러 양씩 될 터이나 주인 폐를 생각하여 우리야 어디가 사 먹든지 손님 매인당 매일 식대가 성냥에 술 담배값 닷돈씩 성냥 닷돈이 1,300명이면 하루 4,000

0: 2,750냥이라. 우선 다세 치로 22,750냥만 내놓지. 주인 사정 그렇다니 아무거나 하여 볼까. 우리의 나라 강남에는 화련소라는 배설이 있어. 공원 예약 관원들이 누만금 식리하여 수많은 구리 거린 조를 주어 먹이더니 주인 조부 털렁쇠가 5,000년 부전 쓰고 병자년에 도망하여 불지에 거쳐 되었기로 매년 본전 범용돼야 언간 수십 년은 본전이 다 없어져 우리의 구호무다더니 소설 왔던 제비의 편에 주인 소식 자세 듣고 화린소에 배가는 일 공허로 분분해에 말리 타고 있는 놈을 잡아올 길 망연하니 너희가 찾아가서 중년 병이 받아오되 만일한 거 허거들랑 그 놈의 안방에가 먹고 밤 있으라 분분해에 나왔으니 그 돈 갚 고안 갚기는 주인의 소견이지. 돌보가 기가 막혀 공순이 어째오되 우리 조부 그 돈 쓸지 속혀 창병 진거에서 그야 두 말 할 것 없지. 어디에 보여 주옵소서. 입고 아니 가져왔지. 수표가 있다 해도 꼭 믿을 수 없는 터에 수표도 안 가지고 핍받으려는 구세니까 1년쯤 걸리면은 강남 왕래 홀터이니 우리들 예서 먹고 동행 하나 보내어서 수표 가져 오게 허리니 그난 염주할 것 없지. 돌부가 들을수록 사람 죽을 말이로다. 무한히 신란하다. 감리로 쳐서 1만 냥에 화해하여 보낼 적에 영좌가 하는 말이 갔다가 바쳐보아 당상께서 적다 하면 도로 찾아올 것이니 후루리 떠난다고 섭섭히 생각 말지. 거린들 떠난 후에 다섯째 통 또 탈 적에 박타는 역군 중에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꼭 하고 마는 청보한 놈이 있는디.
1: 여보세요, 놀보시. 이통 칼 박소리는 내가 먹이면 어떠하오?
0: 놀보가 허락하니 청보놈이 놀보를 꾸짖기로 꼭 박말만 가지고 앞소리를 먹이던 것이었다. 힐근 힐근 돕지야.
1: 어여우로 돕지야. 신우렁 힐근 당겨주소. 어여우로 돕지야. 조순욱 당태배시어 인심들이 손박이 공명한직 성년님 내 행실들이 건박이 어여우로 돕지야. 미란을 가서 호박이 욕구설 바르네 주박이로다. 어여우로 돕지야. 근래 풍속이 그리 소박 사람마다 모두 형박 어유로 돕다. 남의 말을 대고 타박 형제간에 몹시 구박 어유로 돕지. 흥보세의 시문박은 지비근에 반박이 어유로 돕지. 놀보노무 시문박은 지비원수 반박이라 어유로 돕지. 어유로 혹지냐 어유로 돕지냐. 약만 나와서 바로 결박 상제 나와서 무수공박 어유로 돕지. 거린 나와서 아주 협박 내정상에 가도 민박 어유로 돕지. 악독하게 모은 재물 부셔지기가 촉박이라 어유로 돕지. 대형세가 절인방박 박놀보가 쪽박놀보라 어유로 돕지. 어유로 돕지랴 어유로 돕지랴. 어기여차 당겨주소 거유로 돕지랴. 힐끈 힐끈 잘 당긴다 어유.

0: 허유어루 돕지랴. 이런 일을 보더라도 허유어루 돕지랴. 악독하게 벌라마서 허유어루 돕지랴. 실건 꾸역꾸역 나오는디 사당패가 풀서서 나오며 난심아 죽자라 새하선아 공남아 속어진 놈 장어진 놈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꿀보지 마땅에다 구경선을 부려놓고 무사라 그사들이 흥을 떼어도 내었나 구경을 가자 구경을 가자나 한례산도 맥두산도 치지산도 직접 들어가니 숙당 삼가를 지었구나 내가 다초를 다 심었다 맨두레미 봉선하며 대철쪽에 날래라 저기도는 조심하고 저기도는 조심하고라 강원도 금강산으로 고해경을 가잖아 해루와 매와루 오거나 돌보놈이 기가 막혀 좋다 잘 나왔다 나오준 중재일이다 돈은 쓰는 돈이니 나온 걸음에 잘들 놀아봐라 이때 또다시 솔대백 한 패가 나오는데 광대 숨진 놈 간지발진 놈 솔대맨 눈에 나왔더니 돌보 암대다가 태를 세우고 훨씬 널리 터를 잡고 감세제 내가 들어서더니 해금 소리는 고개고개 퉁소 소리는 티루디 다령장난 근무춤에 번개 속구는 동굴동굴 진광제 복장물을 실맹내어 짓 다리니 구경 사기 만장이라
1: 남도 지역의 화초 사거리 풍의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서 삽입이 될 수도 있구나가 또 재밌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박타는 대목이었는데요. 넷째 박, 다섯째 박 타는 대목을 김현수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영남 풍물 준비했는데요. 두레페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분들의 연주로 듣게 되네요. 한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 추억을 떠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아사
1: 우이야호
0: 안양 절이 먼먼 길에
1: 우이야호
0: 한치도 지지

0: 무하이기자본트에
1: 우이야호
0: 자좌오향
1: 우이야호
0: 500년의 도흐발제
1: 우이야

강원도 삼척의 황장목 끄는 소리, 박준혁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이호연의 소리입니다.

방아타령 들었습니다. 이호연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민요들 중에 특히 이렇게 타령이 붙은, 예를 들면 앞서 들으신 방아타령 같은 경우에도 사설방아, 자진방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로 묶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서도소리에서 이렇게 그 모음곡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면 바로 난봉가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서도민요 난봉가 세트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병신 난봉가, 사설 난봉가까지 준비했습니다. 특히 중간에 병신 난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제목이 주는 그 약간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이제 타령 난봉가나 별조 난봉가라는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동동 내 사랑 아하

첨하기 무성허여 밤에 울딸기 대낮에 둥둥 내 상.

거이기 둥둥 뜬대야 괴잠깐 다주어라 말 무르보 자

너무 간다 너무 간다 얼떤 하는 남봉가 포로를 너무 간다 에헤오야 오야 어디야 오야 얼어 그런 마 비어라네.

내 조마 버글로 와라. 외불루 장강감 찡그 가물에 콩 뛰듯한다. 에헤야 오야 도야 오호야 얼어울 엄마 비어라 내 사랑아 물속에 잠긴 달은 잡히듯 말듯 터구요 우리님의 정리는 알듯 터구도 몰라 아스랄 쪽에 말과 하띠 무삼비

아야 이야 에 사랑 능나도 수양보들 내가 휘어휘어 잡고서 바지를 말라고 생냐다니라 에헤.

정자가 어디 또 따로 있나요? 돈 쓰다 못 쓰면은 병신.

왜 생겼나 요다지 알뜰이 왜 생겼나 무쇠 풍구 돌 풍구 사람의 간장을 다 녹여내노나 어이야 너야 내 사랑아 에헤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 발병난다 나를 두고서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 나고 20님 못가서 불안당 만나고 30님 못가서 내 생각하고 되돌아오는 아이 어이야 어이야 너

0: 정각이 목매래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소발이 또 남복 나누나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내 사랑아
1: 김정현의 소리로 긴 난봉가부터 사설 난봉가까지 이어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해탄을 만나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해탄이라는 제목 들었을 때 우와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가진 곡이라니 라고 생각했는데 이 해탄이란 한마디로 풀어서 연주하는 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곡의 원가락을 변주시켜 타는 것을 해탄, 일명 풀가락이라고 합니다. 변주는 우리 음악에서 자주 만날 수 있지만 영산회상 중 거문고 가락의 변주를 해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조 고종 무렵에 만들어진 삼죽금보를 보면 가곡과 영산회상의 거문고 선율의 해탄 가락 수십 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분이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해탄은 본래의 가락을 충분히 연주해서 음악의 흐름을 완전히 익힌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초보자나 젊은 연주자들이 선배나 스승 앞에서 해탄을 연주하는 일이 금기시 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은 하현 해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현 해탄은 영산회상 중에서 하현 도드리라는 곡을 변주한 것인데요. 이 음악은 장시간의 거문고 산조를 연주하기 전에 음을 고르고 손을 풀기 위해 다스름처럼 연주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갑 등 명인의 하현 해탄 음원이 남아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갑득의 검은고 연주로 검은고 하현해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교방굿거리 구음 들어볼 텐데요. 김수학의 구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루 지루지

지루

도지

진하고 푸지 부담도 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Yeah.

김수학의 구음으로 교방 굿거리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한갑등 명인의 해탄도 그렇고 명인들의 풀어서 연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쌓아가서 다른 곡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 능력들은 야, 저건 어떻게 안 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풍류 정학풍의 하연 해탄 그리고 이 민속음악 특히 남도음악의 어떤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예, 굿거리 구음 참 다른 종목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는 위대하다고 하지 달리기만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음악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고산 타령 그리고 궁초댕기 이어서 들을 텐데요. 지화자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지화자의 소리로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은 거문고 아쟁 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원장현의 거문고, 박종선의 아쟁인데요. 특히 이 박종선 명인이 만든 박종선 류 아쟁 산조에도 거문고 가락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문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박종선 명인과 실제 거문고의 명인이신 원장현 두 분의 합이 얼마나 잘 어울릴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청만 명인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국악 콘서트 타악 판타지 통이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강원도 원주 매진농악 전승자들로 구성된 한국전통예술단 아우리 무대에 오르는데요. 우리 장단과 연희를 바탕으로 농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창작 연희와 연희극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실력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강원도의 정서를 담은 메나리 토리와 매진농악의 장단, 그리고 진풀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숨결과 공동체의 신명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전통 생소병주곡 수룡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태초의 공개를 시작으로 설장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맥, 박진감 넘치는 타악 퍼포먼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흥을 느낄 수 있는 창작 판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의 웅장한 울림과 태평소의 시원한 선율, 힘찬 장단이 한데 어우러지며 전통 연희 특유의 신명과 에너지를 객석 가득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입장 연령은 만 6세 이상,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공연 관람과 관람 신청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로 양평 5일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시어터 양평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양평의 대표적인 5일장을 무대로 장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발걸음, 콩을 볶고 전을 부치는 소리, 물건을 나르고 흥정을 주고받는 장터의 활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의 일상이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희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공연은 문구수로 문을 열고요. 양평 사람들의 삶과 흥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한편의 연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요. 사물놀이 느닷을 비롯해 양사당패 꾼스, 고색창현, 태평소 연주자 남기문과 오영빈 등이 흥겨운 가락을 더하고요. 또 소리꾼 장지훈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흐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끌 예정입니다. 이야, 이렇게 시장의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 장단이 되고 익숙한 풍경이 신명나는 연희판으로 펼쳐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올여름 양평 5일장에 들려주는 흥겨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포 아트홀에선 궁중춤의 아름다움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한 최경자 예술감독이 이끄는 궁중춤 예술연구원이 마련한 무대인데요. 공연 제목처럼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은 궁중정재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품격을 정원이라는 친숙한 공간에 담아낸 작품인데요. 정재는 조선 궁중에서 연행된 노래와 춤, 음악을 아우르는 궁중예술을 뜻합니다. 무대에선 학과 연꽃을 통해

이상세계를 표현한 학연화대 합설무, 신라 처용설화를 담은 처용무, 북을 치며 흥을 더하는 무고, 무사의 기상을 담은 검기무, 궁중무용수의 역할과 의상을 소개하는 여령 들여다보기, 궁중무용의 백미로 꼽히는 춘행전, 그리고 공놀이를 형상화한 포구라까지 다채로운 궁중정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궁중춤을 이야기와 함께 쉽고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올여름 조선 왕실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궁중예술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 내비게이션에 찍힌 도착 예정 시간이 그새 더 불어난 걸 보고 속이 바짝 타들어갈 때 때마침 울리는 문자 수신음. 미안해,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딱 내가 보내려던 문자가 상대에게서 먼저 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죠. 사랑도 일방통행보다는 쌍방이 좋지만 미안한 마음도 쌍방에서 만났을 때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게 어떤 마음이든 서로 같은 마음이 만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겠죠. 어떤 마음이든 가지고 와주세요. 저도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여완의 노래로 연인 들으면서 7월 24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종종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땐 과제를 마음에 들게 못 끝냈는데 갑작스런 휴강 공지를 받았을 때 정말 반가웠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오늘 오프닝과 같이 약속에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이 아마 가장 흔한 케이스였겠죠. 그런데 간혹 본인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갈 수 있음에도 상대가 너무 미안해하지 않도록 나도 늦을 것 같아 천천히 와 라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죠. 물론 미안한 상황까지도 서로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맞춰진다면 그야말로 천생연분이겠지만 어쩌면 그 또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배려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연인이든 동료든 나와 잘 맞는 파트너가 있다는 건 서로서로 보이지 않는 노력을 감사히 여겨야 할 일인 거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냉빙고에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승석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어기야 어강도리.

한승석의 노래로 어기야 어강들이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 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다운 소리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숨.

스스로 자에 그럴련. 자연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죠. 애써 꾸미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것도, 산은 높이 솟아있고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것도, 누군가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이기도 했던 김인후의 문집에 자연가라는 제목의 한시가 수록돼 있는데요. 청산 자연 자연, 녹수 자연 자연, 산자연수 자연, 산수간 아역 자연. 이 한시를 그대로 한글로 옮긴 듯한 시조가 해동가요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 송시열의 작품으로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김인후의 한시에 수차례 반복되던 자연이란 말이 송시열의 시조에선 절로라는 말로 표현됐죠. 이 시조는 여창가곡 계락의 노랫말로 얹어져 불리고 있는데요. 제목에 즐거울 낙자가 쓰인 가곡들은 조선 후기에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파생곡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락은 계면조 선율로 이루어진 락 계열 악곡을 일컫는 제목이죠. 서정적인 계면조 선율로 흐르는 물처럼 유연한 가락을 뿜어내는 계락이야말로 절로절로 흐르는 듯 막힘없고 자연스러운 노래인데요. 오늘은 이 여창가곡 계락을 사운드 디자인 측면에서 풀어낸 이아름의 청산도 절로절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아름의 노래 이선화의 거문고 연주로 청산도 절로절로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여창가곡 계락의 선율을 그대로 살려 노래하면서 사운드 디자인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음악이었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가곡은 여러 반주 악기들을 갖춰서 연주하지만 방금 들은 음악에선 거문고 하나만 남기고 반주 악기들을 싹 비워서 여백의 미를 더했죠.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긴 했지만 노래와 반주 선율은 전통 가곡의 선율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오늘 이렇게 들어옴이 어떠한가를 출발하는 전통 악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음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석한 음악들도 만나봐야죠. 먼저 원트리즈 뮤직에서 2014년 발매된 프로젝트 국악 앨범 너영나영에 수록된 곡인데요. 정가가객 이윤진이 노래한 청산도 절로절로부터 만나보시고요. 바로 이어드릴 곡은 2017년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작품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순간의 풍경들, 청구영원, 한글 노랫말 이야기라는 전시였는데요. 청구영원에 실린 옛 노랫말을 다양하게 즐기고 감상하도록 마련한 멀티미디어 전시작품으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전시장 한쪽에 내내 상영됐었습니다. 당시 관람객 중에 이 노래를 더 듣고 싶어서 전시장을 못 나가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후기를 남긴 분도 계셨는데요. 이병훈 작곡 박민희의 노래로 푸른 산도 절로절로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에 앞서 이윤진의 노래 청산도 절로절로부터 띄워드립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푸른 산도 절로절로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 이윤진의 노래로 청산도 절로절로였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에 발표된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던 가곡의 계락 절로절로입니다. 모던 가곡은 정가와 아쟁 그리고 피리 생황 연주자가 뭉쳐 동시대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모던한 이미지에 담아 소통하겠다는 포부로 출발한 그룹이죠. 그런 만큼 여창가곡 계락의 가사를 그대로 옮겨 부르지 않고 이 시대의 청춘들의 감성을 담은 이야기로 풀어냈는데요.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옛 시조가 지금 이 시대엔 어떤 위로로 와닿을 수 있는지, 지친 너에게 하고픈 말, 힘든 너에게 하고픈 말이라고 시작되는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드릴 곡은 두 번째 달의 팔도 유람 앨범에 수록된 청산도인데요. 기존 정가의 가사와 박자, 호흡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어렵지 않게 정가를 접할 수 있도록 음악적 이야기를 입힌 두 번째 달의 음악,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의 목소리로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에 앞서 모던 가곡의 계락 절로절로부터 띄워드립니다.

하윤주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청산도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계락 절로절로였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여창가곡 계락으로 출발해서 다양하게 재해석된 곡들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통 가곡의 반주 구성을 바꿔 새로운 음악 옷을 입힌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쟁 연주가 진민진의 아쟁 정가와 마주닿다 앨범 수록곡인데요. 전통적으로 아쟁은 가곡 반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악기지만 그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아쟁 연주가 진민진이 직접 아쟁이 주가 되는 최소한의 악기 편성으로 가객의 목소리에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박진희의 목소리와 진민진의 아쟁이 만난 청산도 절로절로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바로 이어드릴 곡은 전통 가곡의 서양 악기의 옷을 입힌 라폴라의 계락 청산도. 구민지의 노래로 감상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그림의 여름잠이라는 곡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죠. 매년 장마철이 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을 보냈던 할머니 댁이 생각나요. 장마철에 시골집 대청마루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처마 밑으로 물 떨어지던 소리와 또 할머니 댁을 둘러싸고 있던 대나무 숲에 비가 떨어져서 타닥타닥거리던 소리.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어린 시절의 풍경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6, 7월 흐린 날이라는 휘모리 작가를 퓨전 국악 밴드 그림이 나른하고 느긋하게 재해석한 곡인데요. 익살스러우면서도 재치있는 원곡이 이 장마철의 나른한 분위기를 떠오르게 하는 곡으로 재탄생된 거죠. 제목도 여름 잠으로 붙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연주와 노래로 여름잠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신희의 노래로 갈까보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그동안 문자 냉빙고에 오래 묵힌 이야기들부터 오늘 빠르게 꺼내볼게요. 제가 체코로 떠나기 전 목요일에도 공연이 있어서 녹음 방송을 했었는데요. 김영기님께서 하루 피로를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풀어보자고요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90님의 꽃편지도 있었네요. 참나리 꽃입니다. 꽃잎에 있는 반점 때문에 호랑이를 닮았다고 호랑나리로 불린답니다. 이 꽃의 매력은 당당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꽃잎을 뒤로 말아 내가 참나리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품. 어느 꽃에서도 볼 수 없는 당당함과 강인함으로 속을 다 보여주는 꽃. 화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꽃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참나리처럼 모든 걸 드러낼 수 없지만 가끔은 모든 걸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걸 살짝 드러내 봅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1790님의 꽃편지 항상 보면요.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시면서도 정말 삶의 지혜들을 녹여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하나69님께서는요. 보미님, 아파트 화단에 원추리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말은 기다림과 순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꽃말이 꼭 보미님이 진행하는 만나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아유, 만나를 들으시면서 이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7324님께서는요. 7월 4일 토요일에 우리 구리시 종합장애인복지관 태권도 단체가 김포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어요. 품새에 이어서 격파 7개를 깨서 우와 금메달 추가해서 트로피 받았어요 해주셨네요. 우와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정말 멋진 일이죠. 9249님께서는요. 저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능숙하게 해도 목소리만 듣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아는데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리겠죠. 반면에 말하지 않아도 표정, 느낌만으로 아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해주셨네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들이 보기에는 외국인 같겠지란 생각 해보는데 가끔 하는데 우리 구이사구님도 그런 생각 하시네요. 드들강님께서는요. 척하면 척 알아주는 저녁의 행복한 마음과 즐거움 가득한 만나. 목요일은 보미님 주연의 1인극. 듣는 재미도 쏠쏠한 행복한 시간을 즐겨

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라디오 극장 잘 들어주셨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오늘은 숨은 그림 찾고파요. 보미님, 피디님, 작가님보다요, 조용히 뒤에서 남몰래 수고해주시는 음향 기술 감독님, 파이팅! 따따블로 파이팅입니다. 꾸벅 해주셨어요. 와, 정말이에요. 꿀꿀님, 우리 음향 기술 감독님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도 만나 들으며 무사 퇴근 완료했네요. 부산은 푹푹 찌는 찜통인 하루였어요.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짜증도 하늘을 찌르고, 월급 빼고 다 높은 하루였습니다. 모두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군요. 7426님께서는요, 오늘은 장염으로 힘들어서 조용히 만나 듣고 있어요. 보미님, 공연 잘하고 돌아오세요.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지금은 장염이 다 나으셨겠죠?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835님께서는요, 비가 오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하루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저녁 시간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봄디님도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래요 해주셨어요. 네, 늘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만나죠.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봄디님 건강히 공연 잘하고 오셔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3033님의 신청곡 띄워드릴 텐데요. 7월 21일 화요일에 신청해 주셨던 곡이에요. 국립국악원의 연주와 노래로 국악동요 떡두꺼비 아저씨.

국립국악원의 연주와 노래로 국악동요 떡두꺼비 아저씨 303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는 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사연들 꺼내볼게요. 3418님께서요. 오늘도 덥고 습하니 금방 소나기라도 올 날씨네요. 음악이 구성지니 듣기 좋아요. 나이 탓이려나 해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 음악이 삶에 깊숙이 또 마음 깊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3517님께서는요. 풀베는 예초기 기계를 껐어요. 이어폰 꼽고 작업하려 했지만 오늘 우디님 마지막 방송이니 경건하게 들어야죠. 시간 맞추려고 열심히 모두 배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풀, 벤, 이 밭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수고하시고 유종의 미 거두세요. 늘 승승장구하시는 우디님 되시길 조선블루스도 대박나세요 해주셨네요. 아마 우디님이 네,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6714님께서도 우디 오늘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고요. 6902님께서 반짝이는 우디님 오늘도 목소리 들으러 출석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순수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처음인데도 편안하게 진행하는 우디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2111님께서는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냥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8888님께서 맛있는 라디오 우정이 넘치는 진행에 또 다른 맛이네요 해주셨습니다. 1319님께서 우디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오늘도 저녁 준비해요. 오늘은 텃밭에서 캔 감자로 감자국 해주셨네요. 아유, 감자국 맛있죠. 6902님께서도 맛있는 라디오 우디 편도 대성공입니다. 우디 덕분에 내내 맛있는

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우디 보고 싶을 거예요. 해주셨고요. 4510님께서 우디님 한 주간 애쓰셨어요. 어른 선곡이 위로가 됐네요. 모두 평화로운 연휴 보내시길요 하시면서 연꽃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우디에게 이렇게 많은 사연들 또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우디님이 꼭 듣고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자, 7922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장사익의 노래로 찔레꽃.

7922님의 신청곡이었죠. 장사익의 노래로 찔레꽃 띄워드렸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 윤선의 노래로 버들은 실이 되고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해마다 여름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피해들도 많죠. 지난 2025년 7월 4일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하룻밤 사이 4개월간 내릴 비가 단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평소에 1m 내외였던 강의 수위가 45분 만에 9.6m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적인 홍수가 일어난 건데 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100명이 넘었고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의 피해는 세계 주요 지역들의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우리도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또 실제로 풍수해가 일어나는 재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분순 마포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또 정선희 기상전문 리포터, 이렇게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마포소방서 예방팀장 김분순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기상전문 리포터 정선희입니다.
0: 네. 자,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풍수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좀 짚어보니까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라고 되어 있더군요. 먼저 정선희 리포터님께 우선 어떤 날씨일 때 태풍이다, 호우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부터 살펴주시죠.
2: 강풍이 불거나 비가 내릴 경우에 그 원인이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이면 태풍특보가 내려지고요. 저기압이나 기압골, 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의 영향에서 비가 오면은 호우특보가 내려지는데 태풍이 원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태풍의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0: 예.
2: 그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열대저압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열대요란, 열대저기압이 주변에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으로 발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열대저압부가 아니라 태풍으로 분류가 됩니다. 태풍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가 분류되고요. 이 태풍의 크기는 강풍과 폭풍 반경에 따라서 그 크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호우는 그 원인이 태풍이 아닌 거의 모든 경우에 내리는 많은 비를 호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나기의 경우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0: 김문선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태풍과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피해들이 주로 생깁니까?
1: 네, 주로 세 가지 형태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0: 네.
1: 첫째, 인명피해인데요. 침수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경우가 있고 강풍이 동반되면 간판이나 유리창 등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0: 예.
1: 둘째,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입니다. 노후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거나 외벽이 무너질 수 있고 도로나 교량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침수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0: 예.
1: 마지막으로 2차 피해인데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높은 수위나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산사태나 추가 침수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0: 예. 소방청도 그렇고 기상청도 그렇고 뭐 관련 각급 기관에서 풍수의 안전 대책을 또 가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두 분 모두 뭐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이라서 특별한 경험도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대비 현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소방에서는 풍수에 대한 다양한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저지대나 지하 공간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수중 펌프

0: 폭발구 등 수방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침수 지역의 고립자 구조 훈련과 배수 훈련 등 풍수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기상 전문 리포터님들의 대비 현황은 어떨까요?
2: 네, 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재난 상황이 우려될 때는 우선은 정확한 예보 그리고 특보를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2: 기상청 예보실과 기상 리포터 간의 소통이 평소보다는 상당히 긴박하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밤새 재난 방송에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일단 태풍의 진로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뭐 실시간 재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 공백이 없도록 긴급 근무 체계로 업무 시간표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1: 예. 태풍이나 호우 같은 걸 예보할 때 기상 상태에 따라서 예보 단계가 나뉩니다. 어떤 예보 단계들이 있습니까?
2: 네, 기상청에서는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이 될 때 미리 예비특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 예비특보는 1999년 3월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1: 예.
2: 호우나 태풍, 강풍 등 거의 모든 기상특보에 이 기상 예비특보가 도입이 돼 있고요. 호우특보를 예로 들면 어떤 지역에서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이 될 때, 그러니까 이 기준은 호우주의보 수준에 해당되는 비인데요.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로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고, 이때 실제 기상 상황이 예보 상황과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발표됐던 예비특보가 그대로 특보 발효로 이어집니다.
1: 예.
2: 다만 실제 기상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은 호우특보가 발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비특보만 발표됐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정 시간에 발효가 되는 편입니다.
1: 네.
2: 따라서 기상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을 때는 미리 재난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주변 점검을 꼭 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예년에 비해서 특보 발령 전의 여름철 기후가 어떤 편입니까?
2: 네, 올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난 이미 6월부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2.9도로 역대 가장 더운 6월로 기록이 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은 6월에 이미 열대야도 앞당겨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시작된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기상청은 올여름의 강수량도 평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수량의 지역 편차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호우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태풍과 호우 관련 기상특보 예보가 있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해두시면 좋을까요?
0: 태풍이나 호우특보가 예보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가정에서는 TV나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약품, 식수 등을 비상용품으로 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고요.
1: 네네.
0: 또한 창문과 출입문은 단단히 고정하고 창틀에 실리콘을 보강하거나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 강풍에 의한 유리 파손에 대비해야 합니다.
1: 예.
0: 집 주변에 배수구나 하수구는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거해 주시고 자가용이 있다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저지대는 피하고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사업장이나 상가에서는 옥외 간판, 입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사전에 철저하게 철거해서 안전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 등 침수 방지 장비는 미리 준비하고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1: 예, 태풍과 호우 관련 기상특보 예보가 있기 전에 우리가 하면 좋을 일들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변의 위험 요인을 살피는 거 많이 들어와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내가 있는 곳 주변을 어떤 것들을 꼭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 주셔야 되는지.
0: 네. 거주 지역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는 것을 시민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라고
1: 그러니까.
0: 생각하실
1: 네.
0: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주변이 침수 지역인지 내가 위험한 곳인지를 미리 알 수 있고요.
1: 예.
0: 집 주변을 좀 미리 좀 살펴보세요. 우리 동네가 저지대에 속하는지 우리 집 앞에 있는 배수구에 낙엽이나 쓰레기 같은 게 없는지
1: 예.
0: 이런 걸 수시로 보시고

0: 점검해 주시면 좋겠지요.
1: 네.
0: 그리고 또한 거주 근처에 하천이나 계곡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홈페이지를 보셔서 침수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예. 오히려 내가 살고 늘 그 일하면서 지내는 곳이 무심결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자칫 위험 요인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서울 안전지도 같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네. 내 주변이 이랬구나,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할 비상용품들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더 짚어주실까요?
0: 네, 비상용품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식품이죠. 가열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1: 네.
0: 통조림 종류, 그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단수될 것을 생각을 해서 생수를 좀 준비해 주는 게
1: 예.
0: 좋고요. 무엇보다도 구급약품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감기약, 뭐 연고, 그리고 소화제, 그 정도는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1: 예.
0: 생활용품은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그리고 여성의 경우 여성용품, 비닐봉투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1: 예.
0: 휴대전화, 그리고 비상배터리를 준비하셔서 항상 밖에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 그런 거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우리나라는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길게는 아니지만 그냥 3일분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식수, 간단한 먹을거리, 라디오 등등 이런 것들이 특히 요긴하더라, 추천 물품 포함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어디서나 요즘은 전자기기 이용이 필수다 보니까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보조배터리 같은 것도 요긴하게 쓰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최선의 안전 대책이다, 이런 생각으로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특보 예보가 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 직접 경험하신 일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앞서 호우주의보 기준이 3시간 강수량이 60mm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길을 걷다가 만나는 적당히 내리는 비, 우산이 있으면 뭐 신발도 젖지 않고 충분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비가 5mm 미만의 경우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고 운전자의 경우도 제동거리만 평소보다 조금 짧아질 뿐 시야 확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양입니다.
1: 네.
2: 반면에 시간당 15mm 정도의 비가 내리면은 우산을 써도 바지나 신발이 흠뻑 젖을 수 있는 양이고요. 운전자는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도 시야 확보가 많이 불편해지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시간당 20mm를 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두세 시간 이상이 지속되면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 도로, 그리고 물빠짐이 안 좋은 곳은 도로 침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광주 광역시 시간당 30mm의 비로 호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내린다기보다는 물벼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퍼붓는다는 느낌.
2: 그렇죠.
1: 네.
2: 극한 호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는 대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도로에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때는 전국 어디건 해당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이런 극한 호우 상황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높고요. 차량 침수로 정차된 차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침수 당시에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시간당 50mm 정도 비가 왔고요. 2022년 8월에 강남역 사거리에 시간당 116mm의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1: 예.
2: 그때 도로에 상당량의 차들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1: 네.
2: 제가 일하는 기상청의 경우도 보라매역 근처에 있는데요.
1: 네.
2: 보라매역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출근하던 리포터가 차가 침수가 돼서 차는 버려두고 출근한 경우가
1: 그래요?
2: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기상특보가 예보된 상황일 때 시민들 행동 요령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김무순 팀장님.
0: 네, 기상특보가 예보된 상황에서는 기상청이나 포털을 통해 침수 시를 대비해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물막이 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수와 응급약품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해두고, 만일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를 알아놓으시고 거기로 대피해 주시면 되는데, 가족끼리도 이럴 때 어디로 가자라고 그 이동할지를 미리 공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0: 그래야 가족이 대피를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예보 단계는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실제로

0: 도달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위험 지역에서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기상 상황이 바뀌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들 어떤 곳들을 생각하면 될까요? 정선희 리포터님.
2: 보통은 그 계곡이나 하천 주변이 위험하다고 말은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이 설마 위험할까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 캠핑이나 야외활동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신 곳에 비가 안 오고 있고 또 계곡의 흐름도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의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계곡의 상류나 산의 정상 날씨에 따라서 수위가 급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불어나는 속도는 생각 그 이상으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1: 네.
2: 1분 1초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먹구름이 머물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천둥이 운다면 일단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재난에 취약한 시간대, 야간에는 대응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 일정이 있다면 기상 상황을 꼭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2: 그리고 밤에도 재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는 늘 켜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재난 방송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건데 중랑천 CC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의 그 바퀴가 잠긴 상태였는데 그 상태를 보고 원고를 다 쓰고 다시 돌아섰더니 그 차가 지붕까지 잠겨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너무 놀랐습니다.
1: 실제로 풍수에 관련 기상특보 예보 단계에서 뭐 산이나 계곡 같은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전한 데로 이동 빨리빨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서 실제 사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김문순 팀장님.
0: 네, 실제로 저희 구조대가 나가서 보면 생각보다 빨리 물이 불어납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기조차도 어려운 데가
1: 예.
0: 옵니다.
1: 네.
0: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반드시 특보가 예보되면 산과 계곡에 절대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한 산악지역이나 계곡은 위치 확인이 어렵잖아요.
1: 네.
0: 그래서 통신이 불안해서 또 구조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1: 예.
0: 그래서 구조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상특보 예보가 있을 경우 위험지역 방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산이나 계곡 같은 지역은 되도록 방문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전문가 두 분이 설명해 주시는 와중에 이제 차량 얘기도 등장을 하는데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 이럴 때는 차량 관련 문제도 미리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문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0: 뉴스에서 차가 침수해서 그거를 빼러 간 시민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1: 지하주차장.
0: 예, 예.
1: 네.
0: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 위치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어디다가 주차했는지 사진으로 찍어서 해놓으시면 더 좋겠죠.
1: 예.
0: 그리고 저지대나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하천변에는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되겠고요.
1: 네.
0: 혹시 건물 지하주차장이 주차된 차량은 침수 위험이 있다 하면 사전에 이동 조치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또한 차량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빗길 운전 시에는 시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와이퍼 상태가 좋은지 그런 것도 봐줘야 할 것 같고요.
1: 예.
0: 젖은 도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예.
0: 제 지인의 사례 보면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범람하면서 차량에 커다란 피해를 준 적도 있거든요.
1: 예.
0: 바닷가 쪽이면은 육지 쪽으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태풍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특징이 될 텐데 태풍 예보가 발령됐을 때는 실제 바람이 어떤 정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 바람의 크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길을 갔다가 아, 이 바람 좀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때 풍속이 초속 5m 이하입니다.
1: 네.
2: 이 바람을 우리는 산들바람이라고 부릅니다.
1: 네.
2: 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17m 이상이고요.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하는 태풍이 거의 1년에 한두 번을 찾아옵니다.
1: 예.
2: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를 기록한 태풍도 있습니다. 태풍 매미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였습니다. 그 위력을 살펴보면 초속 14m 안팎의 바람에서는 바람을 향해서 바람을 맞서서 똑바로 걷기가 불편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때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 때문에 되도록 외출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풍속이 초속 21m에 이르면은 곳곳에 작은 나뭇가지가 꺾인 잔해들이 흩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가로수가 뿌리째 넘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초속 40m는 사람이 밖에 서 있기가 힘들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때는 차량 운행도 꼭 자제하는 게 좋고요.
1: 네.
0: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시설물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강풍에 날아다니는 낙하물로 인한 2차 인명피해도 커질 수가 있는 바람입니다.
1: 예. 태풍 매미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풍이었군요. 초속 60m였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 같아요. 외출을 자제하시라. 기상 상황에 다들 귀 좀 기울여 주시라.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다들 강조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2: 외출이 때때로는 위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많은 사고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판단에서 비롯되니까요.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서 보행자가 다치고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 차량이 고립되고 산책 가던 시민이 갑작스럽게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년 풍수의 현장에 출동해 보면 잠깐 나왔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외출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은 항상 설마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1: 네.
2: 누구도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피해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고 구조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1: 예.
2: 그 시작이 바로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는 겁니다.
1: 네, 중요한 캠페인 문구가 된 것 같아요. 외출이 위험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특히 그렇죠. 정선희 리포터님은 어떻습니까?
0: 저도 예방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재차 강조하고 싶은데요. 보통 기상청에서 호우경보가 내리고 나면 뒤따라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가 내려지고 또 산사태주의보가 연달아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이럴 경우 휴대전화에서 재난문자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상청에서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오는 즉시 바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 실시간 재난안전상황정보 등도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는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 재난방송을 하는 TV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항상 상황 변화를 확인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모를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전기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건전지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 라디오 같은 것도 준비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요즘 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중호우일 텐데요. 물폭탄 같은 표현을 쓰는 순식간에 한 곳에 집중이 돼서 침수 피해도 크게 발생하곤 하는데 집중호우는 어떤 기상상태를 말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성선희 리포터님.
0: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강우 형태가 최근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극한호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시간당 100mm의 호우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2023년부터 호우나 집중호우와 대비되는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올 때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극한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혹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를 극한호우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극한호우의 기상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극한호우의 특성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고 가는 강우 형태입니다.
1: 예.
0: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서울 지역에서도 2023년에 200년에 한 번 내린다는 비가 왔고 22년에는 500년에 한 번 내린다는 비가 내렸습니다. 수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비가 최근 2, 3년 동안 두 번 이상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도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예. 집중호우 때 혹시 현장에 나가셨다가 직접 어려움을 겪은 그런 기억도 있으신가요?
2: 네. 빠르게 물이 불어나니까요. 소방관이 휩쓸려서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예.
2: 다행히 저희가 보호장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대원이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매년 여러 번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전문적인 지원 인력도 이럴진데 평소에 그 일반인들이 뛰어들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유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중호우

0: 사고로 인한 피해 중에 침수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 침수됐을 때
1: 네.
0: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1: 일단은 미리 잠긴 도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천변, 지하차도,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될수록 피해야 하고요. 내가 부득이하게 들어가 버렸다면 수심이 깊지 않다면 저속으로 침수 구간을 빠져나와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타이어가 3분의 2 정도 잠겼다. 그러면은 잠그고 빨리 바깥으로 나오시는 게더 중요하고요. 내가 나가려고 보니 이미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요즘은 뭐 판매하고 있는 차량 문을 깨는 도구도 있겠지만 그런 도구가 없다. 그러면 운전석 목받침을 빼서 철제봉으로 유리창 가운데가 아닌 사면을 깨서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0: 물이 어느 정도 차올랐다 할때 놀란 마음 생기는 건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빠른 탈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군요. 집이나 실내 공간이 침수됐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1: 두렵겠지만 119에 신고하시고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다음에 문이 열릴 때 빨리 밖으로 나오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정전이나 침수 때문에.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밖에도 많이 찼다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맨발이나 슬리퍼보다는 웬만하면 운동화를 신고 대피하는 게 좋겠고요. 이럴까 저럴까 하시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시고 만약에 대피 못한다 그러면 119에 그 사실을 알리시면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0: 이런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빠른 판단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구조 요청을 하고 나도 대피하고. 자, 그럼 이제 태풍과 호우 기상특보가 해제됐을 때 행동 요령 어떤 게 있을까요?
1: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위험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손상은 있는지, 집안 약화가 있는지 꼭 살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되, 만약 지하차도나 하천변에 통제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낙상사고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0: 태풍과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 여름 기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태풍과 호우가 지나가면 폭염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가 있겠죠?
2: 예전에는 장마가 끝나면은 폭염, 열대야가 이어지고 초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가을 장마가 찾아오고 늦태풍이 오고 이렇게 공식인 듯 통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때를 가리지 않고 6월부터 이미 폭염과 극한 호우가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되자마자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는 일도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고 극한의 기상현상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해서 기상 이변의 특이 현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빈번해지는 새로운 기상 현상으로 보고 재난 대응도 거기에 맞추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태풍과 호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1: 특히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비가 오고 기온이 좀 떨어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밖에다 내놨던 것을 다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균에 의한 식중독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지금까지 여름철 풍수에 관련 기상특보 또 국민 행동 요령들 살펴봤습니다.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한 풍수해 나의 일이 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 또 시민들의 협조가 아무쪼록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분순 마포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정선희 기상전문 리포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오류에서 공연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제31회 대학생협연으로 공연했던 젊은 예인의 밤 그 두 번째 공연 실황으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해금협주곡과 산조중주협주곡 그리고 모둠북협주곡으로 구성됐는데요. 첫 번째 곡은 토마스 오스본 작곡의 벌시스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토마스 오스본의 곡으로 조선시대 문장가인 송익필, 신숙주, 김동연, 3인의 시조를 모티브로 만든 해금협주곡입니다. 시조에 나오는 물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한국의 자연과 예술의 이미지를 한국 전통 장단을 활용한 전통 리듬감과 특유의 장식음을 살려 작곡한 작품입니다. 해금협연의 김로미는 현재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이며 제30회 완산 전국국악대제전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젊은 해금 연주자입니다. 그럼 해금협주곡 벌시스 감상하겠습니다. 협연에는 김로미입니다.

이 곡은 원장연유 대금산조가락을 토대로 대금과 아쟁 그리고 가야금이 어우러지는 산조 중주협주곡으로 새롭게 이번에 작편곡된 곡인데요. 요즘 대중문학에 부는 레트로 열풍이나 1990년대 문화의 회기처럼 문화는 늘 돌고 돌며 오래된 미래를 지금의 새로운 뉴트로 문화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무대 역시 전통 산조의 깊이를 새로운 창작음악의 시선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젊은 연주자들의 뜨거운 무대 열정으로 채워내 깊은 감동을 전해준 무대였는데요. 특별히 이번 무대는 같은 전북대학교에서 음악적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3명의 젊은 연주자가 호흡을 맞춘 무대였습니다. 대금의 최진, 아쟁의 백예빈, 가야금의 김남희의 협연으로 함께했는데요. 곡의 첫 시작은 휘모리와 동살풀이 장단의 신명나는 가락으로 시작해 이어 대금의 풍류 넘치는 솔로 선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산조가락인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며 관현악의 풍성한 화성과 함께 산조 중주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줬는데요. 또한 연주자들의 각자 악기 고유의 성음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조화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중중모리 후반부에 펼쳐지는 신하의 느낌의 자유로운 연주와 가야금 솔로의 화려한 기교와 성음 감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엄모리와 희모리 부분에서 곡의 절정을 이루고 마무리되며 관객들의 큰 호응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열정과 전통의 깊이가 만난 무대 대금의 최진, 아쟁의 백예빈, 가야금 김남희의 협연으로 무산양 함께 감상하시죠.

대금, 아생, 가야금 세 악기가 만들어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무산양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번 공연의 피날레 공연이었던 모든부 협주곡 Heart of Storm입니다. 작곡가 이정호의 작품인 이 곡은 터질 듯한 젊은 청춘의 열정을 모든부의 폭풍 같은 연주로 그려낸 곡입니다. 타악기 특유의 강렬한 타격감과 화려한 리듬, 그리고 서정적인 선율위에 아프로쿠반 리듬까지 더해져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적 색채를 보여줬습니다. 제목 그대로 객석을 뜨거운 폭풍 속으로 몰고 간 무대였는데요. 이 곡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나뉘어 관현악과 타악솔로가 밀고 당기듯이 번갈아 연주되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잠잠해진 폭풍의 고요 속에 서정적인 선율이 흐르다가 다시금 격정적인 폭풍의 이미지를 완성해냈는데요. 휘몰아치는 모든 북과 관현악의 소리에 객석 관객들도 몰입과 뜨거운 환호를 보냈던 무대였습니다. 모든 북 협연회는 현재 경북대학교 국악과에 재학 중이며 제63회 충북애총 전국음악경연대회 타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차세대의 타악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박지민 연주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럼 박지민의 협연으로 모든부 협주곡 Heart of Storm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했던 전북특별자치도리 국악원 제31회 대학생협연 젊은 애인의 밤 그 두 번째 공연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자들에게 무대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소리의 술로 깊은 숨을 쉬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연 무대를 마련해주며 미래의 명인들을 길러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깊은 감사와 함께 이번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낸 젊은 연주자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남은 시간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공연한 강산구작곡의 새날 밝음이 되다 보내드립니다.

강산구 작곡의 새날 밝음이 되다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회에서 공연했던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제31회 젊은 애인의 밤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도 소리 없이 흐르고 나뭇가지는 바람에 흔들려도 제자리를 지킨다. 정공채 시인의 시 바람이 하는 말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물도 바람도 아주 오랜 세월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그래도 물은 흐르고 바람은 불어온다는 사실, 결코 변치 않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신없는 이 삶에서 붙잡을 작은 힘이 되어주는 것만 같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홍승관의 나무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정공채 시인의 시, 바람이 하는 말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바람이 전하는 그 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낯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프로젝트 GM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로젝트 GM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이 이어집니다.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삶이라는 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것 같다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강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취약한 것이 바로 삶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런 우리 삶의 미묘함을 예민하게 담아내는 소설집입니다. 미국의 작가 존 치버의 소설집 사랑의 기하학입니다. 존 치버는 교회의 체호프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단편소설의 거장인데요. 20세기 중반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던 중에 미국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삶의 균열과 허상을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담아내서 그려내는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문학이 가진 아주 날카로운 힘을 저는 존 치버의 소설을 통해 배우기도 했는데요. 저에게 시에 대해 알려준 중요한 작가

사실 아주 큰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존 치버는 바로 그 단편 소설의 묘미를 누구보다 뛰어나게 보여주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 듀오 숨의 거울자 2 전해드릴게요.

여성 듀오 숨의 거울자아 2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존 치버의 소설집 사랑의 기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클리드라는 그 거창한 이름이 그에게 몇 가지 기하 분석의 공리,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 모두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떠올리게 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추론이었고 유클리드 기하학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일 그가 자기의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적어도 풀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작품의 표제작 사랑의 기하학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아내와의 불화와 삶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느낀 주인공이 우연히 떠올린 유클리드 기하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 시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불가능하죠. 기하학을 통해 관계를 해명했다고 믿었던 주인공은 결국 그것이 자신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파국을 맞이하고야 맙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안타까울 정도지만 사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죠. 우리는 삶을 이해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삶에 대한 아주 예리하면서도 보편적인 메시지를 짧은 이야기 속에 이토록 훌륭하게 잘 담아내는 게 바로 존 치버인데요. 좋은 단편 소설 찾고 계신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발음의 DOT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평곤의 선유몽 감상하시겠습니다.

지평권의 선유몽을 이윤진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요한 외딴 집엔 인적 없는데 날마다 매미가 책상 곁에서 우네. 때를 지어 시끄러우면 한낮의 열기 더해 못 견디겠고 외로이 울어 맑은 그늘 즐길 때가 가장 좋구나. 세상 조화를 움직이는 곳에서 이치를 봐야 하고 옛 기질 변화시킴에 마음을 다스려 보고자 하네. 저무는 해 이삭의 마음 더욱 깊어져 자양이 남긴 말을 책 속에서 찾아본다. 조선시대 이건명의 시 청선 매미 소리를 듣다 였습니다. 많은 매미

이들이 한꺼번에 울어대면 안 그래도 더운데 시끄럽기까지 해서 싫어집니다. 하지만 한 마리 매미 소리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할 때 듣기 좋았죠. 또 저무는 해를 보면 이삭의 마음이 깊어져서 자양의 말을 찾아본다고 했는데요. 이삭은 이군삭거의 줄임말로 친구들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걸 의미합니다. 자양은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 유학자 주희의 다른 이름인데요. 어느 날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매미소리가 더욱 맑으니 들을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먼 길을 떠나 홀로 지내던 이건명도 매미가 울 때마다 친구들이 자꾸만 그리워진 겁니다.

앉아 향을 피우고 책을 보십니까? 딸아이 노는 양은 보십니까?

한승석의 노래와 정재일의 피아노 연주로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감상하셨습니다. 예끌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이건명의 시 청선, 매미소리를 듣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건명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조판서, 좌의정 같은 벼슬을 역임한 문신으로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문집으로는 한포제집이 전해지는데 이건명의 손자 이복상이 수집하고 정리한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김호성의 노래로 평시조 매암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평시 좋은 매아미, 그리고 이어서 하윤주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벚니모나 보아라 감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서엔 순서대로 따라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순서만 잘 지키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고 고장인 줄 알았던 전자제품도 고칠 수 있는 거죠. 무더위가 더해질수록 이 여름도 순리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의 끝곡 최혜림의 랄라라랄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0: 사람이나 상황을 말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1: 그건 그냥 핑계야.
0: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금방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걸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걸 정말

한마디로 설명해도 될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텐데 싶어서 쉽게 단정하기보다 시선 너머의 이야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답을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섣부른 결론을 늦추는 것. 그만큼 품이 넉넉해졌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아이유의 마음 오늘 첫 곡으로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나이 들수록 더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텐데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싶어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네요. 잘 모르는 사정까지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리상자의 숙녀에게

이적 씨의 목소리로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1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지요. 금요일에만 열리는 상담소죠. 방우호 성우님과 함께하는 고민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지혜롭고 센스있는 고민상담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 늘 그렇듯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기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종신 씨의 노래 본능적으로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두 곡 이어드려요. You know that feeling? That feeling when you see that somebody and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0: 가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바쁘시죠? 저희 그 댓글창에 그 댓글 남기시느라고 많이 바쁘시던데.
0: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채팅도 하고 하는데요. 네. 그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반겨주시고요.
1: 네. 채팅창에 우리 성우님 오시니까 얼마나. 채팅창에 우리 성우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0: 그리고 두 시간 동안에 이제 아는 노래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우리 쭌디의 라이브도 들을 수 있어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느끼셔야 될 텐데.
0: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1: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요. 네. 고민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주세요.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드립니다. 예,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2: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꾸 손이 가요. 분명 배는 부른데 딱 한 입만 더 먹자는 생각이 들고 그 한 입이 두 입, 세 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과식하게 되더라고요. 아까워서 먹는 건지 습관처럼 먹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일수록 쉬지 않고 허겁지겁 먹게 돼요. 막상 다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불러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아휴 적당히 먹을 걸 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다음 식사 때부터는 먹는 양을 조절하겠다고 다짐해봐도 막상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또 같은 실수를 해요. 특히 요즘은 체중 조절도 해야 하는 시기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여름이라 옷도 얇아져서 군살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민감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지만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과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예,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아주 과식을 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사연이었는데,
0: 네.
1: 이런 그 좋은 식성을 가지신 분에게 뭐 방법이 솔직히 있을까 싶은데요. 약 말고.
0: 저도 같은 고민이라.
1: 성우님도?
0: 저도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건지 이게 식탐이 있는 건지 이제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고요.
1: 예.
0: 그리고 밥을 조금 먹어야지 하고 조금 먹고 난 다음에는 빵이나 우유나 이런 거를 또 먹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 저녁 때 보통 그렇죠.
0: 네. 네.
1: 저녁 가볍게 먹고 일찍 먹고 그냥 마무리해야지 해놓고
0: 네.
1: 10시, 12시, 12시 다 돼가지고 뭐...
0: 뭐 떡을 먹으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또 조그맣게 떡을 먹고 부족하니까 라면을 또 끓이고.
1: 맞아요. 뭐 이것저것 먹다가 아유 처음부터 끓일까 이러고 네. 결국 끓인다니까.
0: 맞습니다.
1: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조언을 남겨주셨을지 인별그램 댓글 확인해봅니다.
0: 네, 먼저 매너왕님. 저는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딱 식사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도 줄어요 하셨습니다.
1: 저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뇌가 뭐 다른 거 하면서 먹는 건 먹은지를 모른대요 잘.
0: 아,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1: 네, 먹었다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서 뇌가 이렇게 조절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먹을 때는 먹는 거에만 집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뭐 이거랑 연결되나요?
1: 먹자마자 까먹는 거죠. 망각 자체가 아니고 예, 모르는
0: 예.
1: 거예요.
0: 그냥. 아, 모르는구나.
1: 아예 모르는 거.
0: 아, 심각하네요.
1: 예,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네. 다음 6578님. 맛있는 음식일수록 빨리 먹기보다 오래 즐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씹으면서 충분히 음미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만족감이 훨씬 커집니다. 하셨습니다. 천천히.
1: 맞죠. 이걸 누가 모르나.
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씹으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네. 살도 덜 찌고
0: 예.
1: 흡수가 소화흡수가 잘 될 테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0: 네.

0: 그러면 천천히 먹기가 힘들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면은 내 그러면은 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줄거든요.
1: 또 그 당시에는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게 경쟁이 심한 시대였잖아요.
0: 예, 예.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처음 네. 유리상자 이제 결성하고 지방을 막 많이 다녔는데 그때 네. 사장님하고 셋이서 많이 다녔었거든요.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저는 삼겹살은 요즘은 좀 덜한데 그때만 해도 네. 삼겹살은 그 유통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아. 바싹 익혀 먹으라고
1: 아, 맞습니다.
0: 다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다 구워지면 먹으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다 구워지기 전에 매니저가 하나 먹고 그 다음 아. 거 구워지면 승화면 먹고 네네. 다음 건 내 거다 싶으면 구워지기 전에 또 먹고 뭐. 그래서 제가 거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삼겹살은 네. 바싹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럼 너 한 조금 더 먹어.
1: 아니 다른 그 드신 분들은 건강 괜찮으셨어요?
0: 멀쩡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1: 괜찮은 거였네.
0: 아니 근데 아, 그 좋은 삼겹살은 그때도 이제 괜찮았던 거죠. 근데 아, 그 참 아... 먹고 살라고 저도 식성을 바꿨었어요 한동안.
1: 아유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0: 예, 그러고서는. 조금 이제 네. 좀 저희가 1집 2집 잘 되고서 이제 삼겹살 정도는 네. 이제 여유 있게 먹을 아. 정도가 돼서 다시들 천천히 알고 보니까 그들도 바싹 구워 먹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 당시에는 많이 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학도 없이 살아 가지고.
1: 아이고. 아유, 좀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아. 네.
0: 바싹 구워 드세요, 삼겹살?
1: 저는 적당히 딱 굽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네. 고기를 많이 구워 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잘 익은 고기를 노릇노릇한 느낌에 네.
0: 맞아요. 우리 그때 회식할 때도 고기 진짜 잘 구우시더라고요.
1: 어? 보셨어요? 오.
0: 못 봤나?
1: 못 보신 줄
0: 먹느라고 제가 다 못 본 줄 알았죠. 제가 다 봤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예, 고기를 진짜 잘 굽는 네. 스타일이셨는데 아, 아 그런 경험에서 맞아요. 우러나는 거구나. 자 어쨌든 천천히 씹으면서 네. 음미하자는 6578님의 의견이었고요.
1: 네, 다음은 러브 세준님. 사랑 세준이네요.
0: 네.
1: 식욕 조절이 너무나 어렵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많을 거예요. 요즘에 이거 너무 인기던데요.
0: 그러니까 뭐 위땡땡, 네. 마땡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주사치료제.
0: 예예. 예.
1: 예.
0: 그게 뭐 저는 당연히 안 해봤지만
1: 네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0: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먹기 싫고.
1: 네네.
0: 근데 그 주사 그 치료제 자체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1: 아, 맞아요.
0: 비용은 부담 안 되냐 그랬더니
1: 네네.
0: 그만큼 식비가 줄어서 괜찮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진짜 많이 먹는 조카가 그걸로 살 많이 뺐어요. 10몇
1: 킬로. 네네. 오 오늘 우연히 이제 라디오 시사 프로를 듣다가
0: 네?
1: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이 주사 치료제를 넣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0: 아, 그 어쨌든 비만 치료를 위한
1: 네,
0: 거니까
1: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건 또 근데 비만 치료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1: 맞습니다.
0: 멀쩡하신 분이 나 뼈말라 체형 만들겠다고
1: 뼈말라,
0: 네. 뼈말라 체형을 만들겠다고 네. 막 무리해서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참
1: 아...
0: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뭐,
1: 맞습니다.
0: 뭐 그런 방법들을 또 장치들을 마련하시겠죠.
1: 네네.
0: 예예. 예. 과연 누미는 네.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하이 루미.
1: 하이. 나 불렀어? 무슨 일이야?
0: 루미야. 너 누나 알잖아. 나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먹고 싶은 게 계속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즘 완전 식욕 폭발이야.
1: 맞아. 그럴 때 있지. 점심 먹으면서도 이따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식사를 거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계속 먹고 싶은 게 생각난다면 너는 지금 가짜 배고픔에 속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 눈앞에 삶은 브로콜리나 퍽퍽한 닭가슴살만 있어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진짜 배고픔이지만 특정 메뉴나 자극적인 맛이 땡긴다면 너의 뇌가 맛있는 음식으로 도파민을 내놓으라고 심술을 부리는 거야. 100% 가짜 배고픔이지.
0: 얼큰한 마라탕이나 꾸덕한 초코 케이크처럼 아주 자극적인 맛이 끌리는 건 가짜 배고픔이구나. 그럼 그 가짜 배고픔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배가 안 고파?

0: 아빠도 끊임없이 먹게 돼.
1: 그럴 땐 10분 딜레이 전략을 써봐. 스스로 딱 10분만 쉬었다가 더 먹자고 타협하는 거지.
0: 10분? 왜 하필 10분이야?
1: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뇌에 전달되려면 최소 10분 이상은 걸리거든. 타이머를 10분에 맞춰두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쉬어봐. 10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굳이 더안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0: 오, 신기하다. 10분이면 그리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참아봐야겠네. 아,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할 때 말이야. 회사 상사분이 더 먹어? 왜 남겼어? 하면서 계속 음식을 권하면 거절하기가 너무 난처해.
1: 맞아. 정색하고 거절하면 괜히 분위기가 싸해질까 봐 걱정되지? 그럴 땐 운동 선생님 핑계를 대면 어떨까? 아, 진짜 더 먹고 싶은데 제가 요즘 운동 선생님한테 식단 사진을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더 먹으면 내일 몸무게 잴때 엄청 혼나서 여기까지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하고 남기는 거지.
0: 그거 괜찮은데? 살 빼느라 비싼 돈 내고 PT 받는 중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이해해 주겠지? 또 써먹기 좋은 멘트 있어?
1: 만약 왜 이렇게 못 먹어? 하고 콕 집어 물어볼 땐 건강 핑계를 대봐. 아, 맛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요. 요즘 위염 증세가 살짝 있어서 과식하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필사적으로 조절하는 중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0: 진짜 먹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속상하다는 표정 잘 지어야겠네.
1: 바로 그거야. 손으로 명치나 배 쪽을 쓸어내리는 신용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완성되지.
0: 좋아. 가짜 배고픔에 속지 않는 방법부터 음식을 사양하는 기술까지 완전히 감 잡았어. Thank you, Rumi.
1: 오케이.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AI 루미가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과식하지 않는 방법을 짚어줬습니다.
1: 네. 와. 이 건강 핑계를 대는 게 아주 좋은 꿀팁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핑계를 안 대도 있는 사실만 얘기해도
0: 맞네.
1: 되는 것
0: 굳이
1: 같습니다.
0: 거짓말 안 해도 돼요.
1: 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요.
0: 어머나 세상에 어떡해. 제가 예전에
1: 네.
0: 그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술을 진짜 못 먹겠는데 먹기 싫은데 하도 그때는
1: 아,
0: 그
1: 그
0: 억지로
1: 당시에는
0: 권하는 문화가
1: 예, 맞습니다. 잔
0: 있었잖아요.
1: 돌리고
0: 예,
1: 예.
0: 그때 제가 늘 댔던 핑계가
1: 네네.
0: 제가 지금 한약을 먹고 있어서
1: 아,
0: 한약 먹고 한약 그약 먹는 동안 절대 술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1: 네.
0: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1: 그 당시에 한약 드시는 분 엄청 많던데.
0: 그러니까요.
1: 네.
0: 다그 비슷한 방법들이고 내가 나중에
1: 핑계였구나.
0: 어떤 형한테 뒤통수 한번 맞았어요.
1: 아,
0: 너는
1: 네.
0: 한약을 1년 내내 했냐? 이러면서.
1: 네, 오랜 기간 드셨네요.
0: 예. 그 10분 딜레이 요 괜찮은 것 같다. 우리가 아까
1: 아,
0: 천천히 먹으라고 한 이유
1: 네네네.
0: 중에 식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급히 먹으면 그 10분이
1: 아,
0: 오기 전에 배가 부른 줄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1: 예.
0: 식사, 배불러 하고 끝나면 그 이후로 10분간은 계속 점점 더 배가 불러오는 거지.
1: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살짝 기다려주는 거.
0: 맞아요.
1: 예.
0: 네. 10분 딜레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1: 아, 좋습니다.
0: 만약에 10분을 쉬었는데도 계속 먹고 싶어. 그러면 좀더 먹고.
1: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0: 그러네. 10분만 버리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쉬었으니까 또 먹자.
0: 어우, 소화 다된것 같아. 이러면서.
1: 네.
0: 아, 그럼 안 되는데.
1: 아,
0: 자,
1: 네.
0: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봅니다.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0: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이거를 네. 공연 때 저희가 노래하다가 제 데리고 살고 싶어 이렇게 잘못 아~ 잘못 불러가지고 관객분들이 항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네네. 말이 되네요.
0: 제 데리고 살고 싶어. 예. 김태희 씨를 향해서 불렀던 노래인가?
1: 아, 그렇구나.
0: 만나기 전이긴 하지만 네. 고민 해결사 AI 로미의 참고만 해. 예, 방우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살펴볼까요?
2: 저는 친구들 인생샷 찍어주는 게 취미인데요. 막상 제가 사진 찍힐 차례가 되면 표정이 어색해지고 자세도 잔뜩 굳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려고 해도 팔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고 시선 처리도 쉽지 않아서 그야말로 동공지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없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쁘게 나왔는데 저만 유독 굳어보여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평소에 거울을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점점 자신감도 떨어져요. 저도 언젠가는 SNS 프로필을 자신 있게 바꿀 수 있을 만큼 잘 나온 사진을 갖고 싶은데요.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포즈 같은 게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0: 네,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어색하게 굳어버려서 고민이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사진 찍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1: 아, 이거 정말 아, 저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이 마이크 앞에서는 많이 서봤어도 네. 카메라 앞에서 서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쓸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진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0: 저희도요. 저도 네. 저도 그 처음에 이렇게

0: 작가님들이 네. 뭐 막 이렇게 막 아. 치열해 주시잖아요. 막 예, 웃겨도 예, 예. 주시고 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30분쯤 지나 그 팔 좀 어떻게 해봐요.
1: 팔 손과 팔 네. 제일 많이 지적받는 거.
0: 좀 불편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진짜 어우 이거 어떡하냐 막 네.
1: 막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도 응. 있죠.
0: 그게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무대에서 노래할 네. 때 아. 저희 같은 통기타로 시작한 사람들은 네, 네, 네. 기타를 내려놓고 노래하면 하나는 아. 그래도 마이크를 쥐니까 괜찮은데 네. 나머지 한 손을 도저히 막 미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할까 건방지게
1: 저도 연극할 때 네. 처음 초반에 그랬습니다. 맞아요.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0: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하셨어요 손을?
1: 묶어놓고 했나?
0: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겨드랑이가 네. 좀 펴져야 된다고. 아~ 이걸 못 펴요. 네, 위축이 네, 되면 네. 팔을 들어도 이렇게 네. 그냥 이 뭐야?
1: 팔뚝?
0: 팔뚝?
1: 아니 팔뚝 밑인가? 정강이 뭐야?
0: 하트가 거기 네. 여기까지만 이 팔꿈치까지만 푸드덕 되지. 네, 네. 네, 네. 이거를 못 들더라고요. 만세를 아~ 못 하고 아, 이게 한 십몇 년 걸렸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뮤지컬 한 두세 편 걸렸고.
1: 많이 하셨네요.
0: 저희 같은 저는 물론 좀 끼가 부족한 연예인이긴 합니다만 아. 이런 사람들도 이런 직업을 네.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힘든 일이긴 해요.
1: 아 네. 그렇군요.
0: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야민님 사진은 평소의 모습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니까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많이 찍어보면서 익숙해지면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0: 맞아요. 저희도 진짜 많이 해보면서 아직까지도 어색하지만 조금 나아졌어요. 형우님도 네. 그러시잖아요.
1: 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네.
1: 조금 나아졌나?
0: 그러니까 노력을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나아지거든요.
1: 네, 아직도 어색합니다. 아,
0: 그러면 노력을 그만 하면 되는 거. 네, 예전에는 네.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돈이 진짜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1: 맞아요. 찍고 지울 수가 없어서
0: 지금은 뭐 무한대로 할 수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자, 2996님
1: 네. 사진 잘 나오는 사람도 매번 새로운 포즈를 하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각도 몇 가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거울이나 셀카로 미리 연습해두면 남이 찍어줄 때도 훨씬 편안해져요 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보통 뭐 그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사람들 참 사진 잘 찍잖아요. 셀카도 아, 잘 찍고 한 100장 찍어서 하나 나온 걸 거예요 그거.
1: 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사진 잘 찍고 하지 마시고 100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찍다 보면
1: 맞습니다.
0: 하나쯤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괜찮은데 이 표정이 네. 괜찮은데 이거 나름대로 판단이 서실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남을 찍어주는 거 너무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본인을 남 찍어주듯이 약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막 세준아 고개 좀 들어봐.
1: 그죠.
0: 아유 표정 좀 풀어. 뭐 이러면서
1: 맞습니다.
0: 예, 본인과의 대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은 구름 하늘님 처음부터 카메라를 바라보기 어렵다면 친구한테 기습적으로 셔터를 눌러달라고 해보세요. 아. 움직일 때 찍힌 사진이 의외로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셨습니다.
0: 스냅 사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네. 카메라 준비할 때 하자마자 내가 표정도 굳고 몸도 굳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굳기 전에.
1: 네,
0: 찰나를 포착해달라고. 이게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때도.
1: 네네.
0: 녹음하기 전에 목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하면 노래를 되게 잘하다가
1: 네.
0: 자, 괜찮은데 바로 녹음 가도 되겠어. 녹음 딱 시작하면 그냥 거기서 바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맞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녹음할 때
0: 네.
1: 이게 막 여러 가지를 해보잖아요. 그럼 밖에서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줍니다.
0: 예.
1: 저기 편안하게 연습해보세요.
0: 예.
1: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냥 저는 연습인 줄 알고 하죠.
0: 예.
1: 그거 좋네요. 해가지고
0: 녹음했죠 밖에서.
1: 예, 녹음했어요.
0: 프로들은 그런 걸 안 놓쳐요.
1: 예.
0: 그 자연스러움, 편안함 그게 맞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요. 이제 AI 루미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하이 루미, 어서 좀 나와봐.
1: 하이, 나 여기 있어. 우리 무슨 얘기할까?
0: 루미야. 나 친구들한테 금손으로 불리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매번 친구들 인생샷을 건져주거든. 굳이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진을 잘 찍어서 친구들 만족도가 아주 높아.

0: 오, 그래? 너 같은 친구 있으면 아주 좋겠다. 다들 사진 찍어달라고 줄 서겠는걸?
1: 근데 문제는 막상 내가 사진 찍힐 차례가 되면 아, 로봇처럼 잔뜩 굳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늘 어색하게 나와서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
0: 너 카메라 앞에선 뚝딱이 모드가 발동되는구나. 걱정 마. 당당하게 프로필 사진 바꿀 수 있도록 꿀팁 알려줄게.
1: 좋아, 좋아. 기대된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될까?
0: 우선 시선 처리부터 바꿔보자.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면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다 보일 수 있어. 렌즈 대신 먼 곳을 지그시 바라보거나 사진 찍히는 순간 고개를 살짝 돌려봐. 그러면 훨씬 분위기 있는 사진이 나올 거야.
1: 아, 그럼 포즈는 어떻게 해야 돼? 사진에서는 이 포즈가 진짜 중요하잖아.
0: 일단 차렷 자세나 배꼽에 양손을 올리는 건 자칫하면 면접 보러 온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 대신 커피잔을 소품처럼 들고 활용하거나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척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져. 그리고 여기에 몸을 45도 정도만 살짝 틀어도 더 슬림해 보이고 얼굴 윤곽이 살아날 거야.
1: 오,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기억해 둘게. 아, 근데 말이야. 나는 내 친구들 인생샷 남겨주려고 이제 구도랑 햇빛까지 신경 써서 엄청 정성껏 찍거든? 아, 근데 막상 내 차례가 되면 친구들은 그냥 대충 찰칵찰칵 두번 누르고, 야, 다 찍었대. 이러는 거 있지. 아, 이럴 때 너무 허무한데. 어떻게 반응해야 돼?
0: 그럴 땐 자연스럽게 한 번만 더를 끌어내는 게 좋지. 예를 들면, 나 아까 너 찍어줄 때 구도 엄청 신경 쓴거 알지? 나도 프사 하나만 건지고 싶어. 딱한 번만 더 찍어줘. 하고 웃으면서 말해봐. 그리고 네가 원하는 구도를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나 여기 화면 정가운데 두고 발끝 안 잘리게 찍어줄래? 비율 좋아 보이게끔 아래에서 위로 찍어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주면 결과가 꽤 달라지거든. 마지막으로 고속 연사 모드로 여러 장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야. 100장 중에 한 장은 와, 이거다 싶은 A컷이 나올 거야.
1: 그래,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찍는 사람이 훨씬 편하겠네. 나 내일부터 모델처럼 당당하게 포즈 잡고 인생샷 한번 건져볼게. 고마워, 루미야.
0: 오케이. 고민 해결사 AA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1: 네, AI 루미의 조언을 듣고 왔네요. 사진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네.
1: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줬습니다.
0: 아, 연사 모드 나왔네요.
1: 그치요, 100장
0: 100장
1: 중에
0: 이상.
1: 100장 중에 한 장, 이거,
0: 맞습니다.
1: 이거. 제가 가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방송 10시에 시작이니까 하나,
0: 네.
1: 55분쯤에 셀카 하나
0: 어?
1: 찍어가지고 밴드에다가
0: 아,
1: 올릴까라는 생각으로
0: 네네.
1: 막 찍는 때가 있거든요.
0: 네네.
1: 5분 동안 결국 다 지우고 그냥 방송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0: 아, 그러시구나. 계속 고민되시고.
1: 안 나와.
0: 아.
1: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보다 난데. 왜
0: 네.
1: 이렇게 나오지? 카메라 타시겠어요, 그게?
0: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만족도보다.
1: 그런가?
0: 예. 저는 다 좋던데.
1: 어머, 어머, 좋겠다.
0: 아니, 쭌디의 사진이 다 좋던데요? 네.
1: 그래요? 아니, 감사합니다.
0: 네.
1: 일단 보면 그 제가 극복했던 좀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0: 네.
1: 좀 웃으세요 할때 우리는 살짝 미소 짓는다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멋져 보이잖아.
0: 맞습니다.
1: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진에 담기는 건 미소 아니에요. 그냥 입만 살짝 옆으로 벌린
0: 예,
1: 거지.
0: 약간 화난 사람처럼
1: 응.
0: 보이기도 하죠. 예.
1: 과장되게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지 아 진짜 밝게 웃는다라고
0: 네네.
1: 찍히지. 그냥 이 정도 미소 짓는 걸로는
0: 네네.
1: 전혀 웃음이 티가 안 나요, 사진으로는.
0: 저도 한 가지 노하우가 생긴 게 그냥 활짝 웃어야겠다. 예, 이게 또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사진 찍을 때 가끔 앞에서 누가 욕해주잖아요, 웃으라고. 그럼 어이없어가지고 막 깔깔깔 웃으면 그때,
0: 네.
1: 예, 너무
0: 아,
1: 사진이
0: 예.
1: 예쁘게 잘
0: 너무
1: 나오고.
0: 잘 나오고. 맞습니다.
1: 살짝 미소만 지어도 멋있고 예쁘게 나오는 사람들은
0: 네.
1: 진짜 잘생기고 진짜 이뻐야 돼.

0: 배우
1: 네. 그리고
0: 맞습니다.
1: 배우분들은 그거 자체가 직업이니까
0: 네.
1: 그것만 갖고도 예쁘고 멋지게 나오는 방법들을 얼마나 연구를 하셨겠어요.
0: 100장 찍으면 다 이쁜. 네.
1: 그러니까 100장 찍으면 99장 정도 이쁜 사람.
0: 맞습니다. 한장 버리고.
1: 우리는 그렇게 못 태어났잖아.
0: 맞습니다.
1: 직업이 그것도 아니잖아. 100장에 한, 나 이게 딱이네 그냥. 100분의 1 인생.
0: 네. 아이고.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이제 산식 때 많이 하는 거.
1: 네.
0: 김치,
1: 치즈
0: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획일적으로 요즘 김치 하면은 그것도 김치
0: 아,
1: 입만 벌리고 찍는 경우가 있어서
0: 네네.
1: 예전에 그
0: 네.
1: 트윈폴리오의 윤영주 선생님
0: 아,
1: 계시잖아요.
0: 네네.
1: 그분하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같이 기념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이 좀 약간
0: 경직되고
1: 예, 약
0: 예.
1: 경직되고 어색해하니까 갑자기 윤영주 그 장로님이신데.
0: 네.
1: 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까 다들 빵 터졌어요. 그때 딱 찍었는데 사진 너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0: 오, 기도하겠습니다가 또 하나 나오네요.
1: 그러기도 하고 승화영이 옆에서 가끔 사진 찍을 때
0: 네네.
1: 욕을 할 때가 있어요.
0: 세상에.
1: 그러면
0: 그것도 먹히나요?
1: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0: 아, 사람들이.
1: 그러니까 그 조직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과격한 단어를 외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0: 아, 오늘 좋은 방법 많이 배워갑니다. 네.
1: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들 받고 있죠.
0: 네.
1: 아니, 아차, 아까 사연 읽을 때도 뭔가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시던데.
0: 네.
1: 좀 더 리얼리티를 살리는 겁니까?
0: 오늘 저기 요구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1: 진짜
0: PD님께서
1: AI처럼
0: 네, 진짜 AI는 한 박자 쉬고 대답을 한다.
1: 아 네. 그렇구나. 듣는데 약간 한 번씩 뭐 덜컹덜컹하는 느낌인데 진짜
0: 네,
1: AI 같았어요.
0: 네, 리얼리티를 부여했습니다. 네.
1: 자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AI 루미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일상 속 자잘한 고민들을 편하게 털어놔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1: 네,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눕니다. 가시는 길에 치즈에 너라서 고마워 들려드려요. 성우님 고마워요.
0: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되었습니다. 미유의 종로에서 첫 곡으로 들었네요. 7409님, 된장찌개 끓이겠다고 육수 내고 재료 다 썰어놨는데 엄마야, 된장이 똑 떨어진 거 있죠? 할 수 없이 쌈장에 고추장 섞어서 끓였어요. 제 입맛엔 나름 괜찮았네요. 아유, 잘하셨네요. 우리 뭐 사러 갔다가 그거 없으면 그냥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거 뭐 꼭 그게 아니어도 되면 다른 거 사서 올 때도 있고, 어디에 밥 먹으러 무슨 식당 갔다가 문 닫았으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식당 가서 또 먹다 보면 이것도 괜찮네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임기응변. 음식에 소질이 있으시군요. 자, 90년대 댄스곡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박미경 씨의 2부의 경고. 예, 앞서 들으신 곡은 김건모 씨의 핑계였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시네요. 8977님, 젊은이들이 장화 신는 게 예뻐 보이길래 큰맘 먹고 샀는데 답답해서 못 신겠어요. 유행한다고 막 사면 안 된다, 신영아. 알겠니? 하셨는데요. 아, 그래. 이게 사실 뭐 젊은이들은 뭘 해도 이뻐 보이죠. 어린 사람, 어린 애기들은 특히 더 그렇고. 근데 멋쟁이들은 또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뭐 이렇게 그 무대 위에서 굉장히 멋져 보이는 의상이나 뭐 악기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 저거 나도 다음에 해봐야겠다 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따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장화 하나 장만하셨으니까 가끔 기분 전환하실 때 한 번씩 좀 불편을 감수하고 답답함을 감수하고 신어보시면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들레의 노래입니다. 난 너에게.

민들레의 난 너에게,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이어갑니다. 0756님, 동네 친구가 외곽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서 가끔 같이 가서 텃밭 가꾸는데요. 적성에 너무 잘 맞아요. 예, 자연에서 살고 싶어요. 모기도 잘 잡고요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은 세컨하우스 예, 그 준비를 해도 마련을 해도 잘 유지하시는 것 같던데, 아우 저 같은 사람들은 괜히 막 누가 한다고 또 좋아 보인다고 따라했다가 후회하고 돈만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0756님도 동네 친구 거라서 그게 어쩌다 한번 가서 하니까 재밌지. 그거 매주 그냥 내일이다 생각하고 일처럼 해야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러죠. 뭐 누가 어디 별장이 있대. 뭐 별장 있는 사람보다 별장 있는 사람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더 좋다고. 그거 뭐 관리해야지, 돈 들어가야지, 뭐 해야지 신경 쓸 거 많은데 가끔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그냥 좀 빌려줘 해가지고 쓱 쓰고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텃밭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뭐 부지런하신 분들에게는 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김필의 노래입니다. 목소리

K-클래식 한 잔.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서울 경기 소리와 서도 소리에는 선소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불리던 것이 서도까지 퍼져갔다고 해요. 선소리, 말 그대로 서서 부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입창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장구와 소고를 치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부릅니다. 경기 소리, 서도 소리에는 앉아서 부르는 좌창이 또 있는데 입창과 좌창은 공연 형태와 곡목이 달라요. 입창, 즉 선소리 중에서 대표적인 곡목이 산타령이고 산타령은 다시 여러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서도 선소리 산타령의 마지막 곡은 경발림이에요. 경발림은 서도의 대표적인 경치, 관서팔경을 노래합니다. 이 경발림을 하드록 사운드로 재해석한 곡이 있습니다. 서도 소리의 맛을 살리면서 그 매력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해주는데요. 예결 밴드의 경발림 들어볼까요?

서도 팔경 구경을 가자. 영변의 약산대, 광개의 인풍로, 의주의 통군정, 놀기 좋기는 부병루 대동강이라. 이렇게 서도의 명승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선소리 산타령이 락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자, 이 곡을 들려준 예결 밴드, 예, 서도 소리꾼 조예결을 중심으로 2018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해금,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드럼이 함께하면서 서도 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 이음밤에도 한번 모시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결 밴드의 경발림, 오늘 K 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서도 밴드의 닐리리 이어집니다.

이희문 씨와 프렐류드가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달거리 듣고 왔어요. 3408님, 엄마가 실버 일자리를 알아보시더니 매장 관리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일하니까 너무 행복하시다네요. 엄마 어깨 주물러드리면서 얘기 듣는 게 요즘 저녁의 일과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잘 됐다. 예. 이 일을 하신다는 게 뭐 수입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 아직 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아직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묘한 안도감, 예, 거기에 만족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3408님과 엄마가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나눌 이야기거리가 늘어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62님, 애들 방학했어요. 아침에 차로 등교시켜줬는데 늦잠 잘 수 있어서 좋지만 밥할 생각에 아찔합니다.

메뉴 3개만 추천해 주세요. 참고할게요. 3개요? 너무 어려운데. 저희 집 아침에 주로 먹는 게 샌드위치랑 그 스크램블드 에그랑 어제 먹었던 국에다 밥 말아 먹는 거랑 어때요? 예. 좀 그런가요? 예. 저는 아침을 안 먹어서 사실 이게 아침식 이 메뉴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씀드렸는데, 예, 저보다는 직접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방학하는 건, 아우, 저희 애들도 방학 이제 곧 하는데, 방학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침잠 제가 더잘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아, 신난다. 제가 아침잠 푹더 자면, 우리 이은 밤, 11시 40분, 45분 되면 자꾸 이제 가수면 상태에 접어드는 이 증상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끝곡입니다. 유러피언 재즈 트리오 제세 반 룰러의 진도아리랑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만나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은 강한 대비를 이루는 빛깔인데요. 노란색은 밝으면서도 따뜻하고요. 파란색은 차가운 색감이라서 두 빛깔이 함께 어우러지면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대취타 연주자의 복식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를 이루는 빛깔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대취타 연주자가 입는 노란 빛깔의 옷은 바로 황철릭인데요. 황철릭의 허리에 두르는 띠가 푸른 빛의 남전대입니다. 황철릭과 남전대의 빛깔의 조화, 여기에 공작의 깃을 꽂은 전립까지 갖춰 쓰고 태평소와 나발, 나각, 용고, 자바라, 징과 같은 악기를 들고 서면 그 위엄이 대단했는데요. 보기도 좋고 연주 소리도 듣기 좋다라고 여러 기록에 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대취타 준비했습니다.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라금, 한자 표기로 헌화금이죠. 우리말로 시끄럽게 떠드는 것 금지, 이렇게 끝부분 마쳤는데요. 지난날 왕의 행차나 개선 때 연주됐던 음악,

대취타 아명으로 무령지곡을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대취타 연주자의 복식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노란 빛의 황철릭, 그리고 노란 빛과 대비를 이루는 파란 띠, 남전대를 허리에 두르고 연주를 합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예전에 언젠가 세계 군악대회에 우리나라 취타대회가 나가서 우리 대취타를 연주해서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걸 기억하는데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의 군악을 연주했고 다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우리나라 취타대는 일단 복장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황철릭 남전대 그리고 공작의 깃을 꽂은 전립까지 복장을 갖추고서 태평소와 나발, 나각, 용고, 자바라, 진과 같은 평소에 보기 어려운 모양에 듣기 어려웠던 음향의 악기들을 들고 나가서 대취타를 연주하니까요. 세계인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에도 특별한 의미의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취타대가 제대로 복식을 갖추어 입고 나가서 대취타를 연주하면 참 마음이 뿌듯해지곤 하는데요. 바로 전통의 힘과 아우라는 요즘 만들어진 짧은 역사의 그 어떤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이 묵어서 아름다운 것, 바로 축적된 시간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서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음악으로 대취타와 함께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현악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지난날 우리 문인들의 수신의 음악이기도 했는데요.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에 마음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일렁이는 마음은 잔잔해지고요. 마음결이 부드럽게 정돈이 되는 그런 음악이 바로 상령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인들은 사랑방에 항상 거문고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으로 상령산을 연주했는데요. 오늘은 거문고 대신 단소와 양금 두 대 악기로 상령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현악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죠. 이 스무박 한장단의 음악,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86님께서 감상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대나무 한 줄기 바람을 품어 한 소리 내니 맑음은 하늘을 담고 고요함은 산을 닮아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꾸밈 없는 한 음이 첫 마디 말보다 깊어 오늘도 풍류 한 자락을 열어준다. 이렇게 시 한 수를 지어주셨는데요. 이 음악이 하늘을 담고 산을 닮은 맑고 고요한 풍경이라는 감상평 공감합니다. 윤혜성 님도 출석해 주셨고요. 또 오늘 대취타 복식에 대한 말씀 드렸더니 또 그것에 관한 문자 주셨어요. 마들재 님께서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원일 총감독이 선보인 첫 무대는 수문장이 한국의 문을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문장이나 부하 장병들이 입고 있는 옷이 대취타 연주할 때 입는 복장하고는 약간 다르더군요. 중간에 종묘제례학에 나오는 문무, 무용수는 검정색 옷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에 강강술래도 현대식으로 해석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좋고 현대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것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벌써부터 폐회식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대취타 연주시 복장 설명 감사합니다. 목화토 오행이 갖추어진 복장 같아서 자연의 조화를 고려한 듯합니다.

오늘도 매미 소리 속에서 경청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음악과 대취타 음악에 관한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사설 시조 소년 행락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년 행락의 행락은 단일 행자의 즐길 낙자를 씁니다.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낸다는 뜻이죠. 소년 행락이 다 진커든 와유강산 하울이다. 이런 노랫말로 시작되는 곡입니다. 젊은 시절에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절이 다 가면 와유강산할 것이다 라 했는데요. 와유강산이란 말은 말끝 그대로 본다면 누워서 강산을 논인다는 뜻이죠. 이 산수를 그린 그림을 보고 즐길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다리로 하는 여행이 힘들어질 즈음에 와유강산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종장 부분에서 도시 행락이 인생 귀불귀 아닐진된 꿈인지 생신지 몰라 갱소년 하오리라 이렇게 마치는데요. 도무지 이 즐거움도 우리 인생처럼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다시 소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건강했던 젊은 시절을 그리는 화자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사설 시조 소년 행락이 듣겠습니다. 김어라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설시조 소년 행락이 들으셨는데요. 김어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조장단의 많은 노랫말을 다 소화시켜서 불렀죠. 이 노랫말이 많은 사설시조였는데요. 사설시조를 부를 때는 장단을 평시조의 기본 장단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한 박 안에 불러야 할 글자 수가 많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007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고 오늘도 출석해 주셨어요. 우리 1007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내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51회 난계 국악 경연대회가 충청북도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대통령상이 있는 일반부까지 5개 부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의 참가자들이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에 헌천수 듣겠습니다. 헌천수, 천수를 바친다 하는 의미인데요. 긴 연불 혹은 연불 타령의 암영입니다. 헌천수는 보통 긴 연불만 연주를 하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에서는 긴 연불에 이어서 반연불을 엮어서 연주하도록 했고요. 해금과 양금의 조화를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이웅의 양금 연주로 헌천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헌천수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이웅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황종 음고를 디황종으로 조금 낮게 조율해서 연주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푸근한 음색으로 전해지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독주와 중주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연주해서 감상의 묘미가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여차한 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드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명나수에 몸을 던져 죽은 구원의 충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초강 어부들아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하게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초강 어부들아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화계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서 발췌한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평소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 성현들이 남긴 좋은 글들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책인데요. 하루하루 매일 가장 중요한 화두와 같은 주제를 하나 제시한 후에 평소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거기에 함께 엮어 소개하면서 그 화두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책을 편찬했습니다. 여기에는 쇼펜하우어, 에머슨, 니체, 칸트, 노자, 불교의 경전, 성서 등 동서 고금의 좋은 글, 생각, 사상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글들은 톨스토이 사상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글들이라서 글 하나하나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의 서문을 보면 독자들이 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책을 편찬할 때 경험했던 바로 그런 고귀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평소 모아놓은 좋은 글이 어느 작가가 쓴 무슨 글인지도 글 속에 다 밝혀놓고 있어서 그의 생각과 그가 영향을 받았던 글을 함께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1월 9일의 일기,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라는 화두와 함께 톨스토이가 함께 소개한 글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월 9일,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첫 번째,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야만 진정한 지식이 인식이 시작된다. 어떤 것을 인식하려 할 때 그것과 자신의 관계가 이미 학자들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인식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다.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낯선 것처럼 다가가야 한다. 소로. 두 번째, 타인의 사상만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은 막히거나 위축된다. 이 부자연스러운 영향에 저항할 만큼 사고의 유연성이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하는 힘은 줄어들어 사라진다. 그래서 끊임없는 독서와 연구가 머리만 어지럽히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사상에 완전히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의 사고와 지식체계를 자주 멋대로 가로막는다면 우리의 사고와 지식체계는 고유의 목적선과 관련성을 잃어버린다. 책에서 읽은 사상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의 사상을 내쫓는 건 남의 땅에 가보려고 제 땅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기도 전에 그것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좋지 않다. 새로운 대상에 대한 타인의 관심과 견해부터 머릿속에 주입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기존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끝내어버리려 한다. 이 습성이 굳어버리면

0: 모든 생각은 운하로 모이는 개울들처럼 정해진 길로만 흐르게 된다. 결국 독자적이고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기는 몇 갑절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상을 지닌 학자가 희귀한 것이다. 쇼펜하우어. 세 번째, 지식은 통용되는 화폐 같은 것이다. 금을 채굴하는 일을 했거나 화폐 주조에 참여했거나 최소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정직하게 손에 넣었다면 그것을 자랑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코앞에서 던져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면 그걸 어찌 자랑할 수 있겠는가. 러스킨. 네 번째, 지성을 위해서는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전혀 배우지 않는 편이 덜 해롭다. 다섯 번째, 위대한 사상가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기존의 책이나 전승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보다 앞서 살았거나 현재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이따금 불꽃처럼 의식 안에서 불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 명석한 생각들을 늘 지켜보고 포착해야 한다. 각자의 내부에서 반짝이는 그런 순간들은 별자리만큼이나 많은 시인과 현자의 성찰과 연구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에머슨. 여섯 번째, 사상은 자신의 지혜로 얻었거나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의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라야 비로소 삶을 전진시킨다. 지력과 기억력으로 받아들인 남의 사상은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들과 영합한다. 더 적게 읽고 더 적게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라. 꼭 필요하고 알고 싶은 것만을 스승이나 책을 통해 배워라.
1: 학이 제일 자활하기 시습지.

미지유야 군자무본 볼리비 도생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자왈교원영색선의인 증자왈오일삼성오신 윈모이불충호 여풍우교이불신호 전불스포 자왈도 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예인 사민이시 자

학문 자하왈현연역색 사부모능갈기력 사군능치기신 여풍우교헌이유신 수알미학 오필위지학의 자왈군자 부중즉 불이학즉 불고주충신무후부력이자 과즉 물탄계

구지여 자활 부재 관기지 부몰 관기행 삼년 무계여 부지도 가위효의 유자활 이지용 화위위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유소불행 지화이

행야 유자왈 신근의 원가복야 공근의 원치옥야 인불실기 친역가종야

0: 야이 자공활비니 무첨부이 무교하여 자활가야 미약비니 락부이 호래자야 자공활시운 여절여차여 타겸하기 사지위여 자활사야시가연시의 고저왕이지레자 자활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냐?
1: 논어 학이편 성독 들으셨는데요. 성태용의 성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1월 9일의 일기,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타 사상가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부분 만나보셨습니다. 사색을 통해 얻은 것이 진정한 지식이란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소로, 쇼펜하우어, 러스킨, 에머슨과 같은 사상가들의 글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타인의 사상만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은 타인의 사상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마다 각자 내부에서 반짝이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그 어떤 외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란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억이 아니라 사색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다라는 톨스토이의 화두, 그의 인생 독본이란 책속 이야기와 함께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나누셨습니다. 봄봄님께서 금요일이라서 더 즐거운 산책길을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오늘 금요일이라서 저도 금요일 방송할 때는 기분이 좀 다릅니다. 또 지초실리님께서 스승께서 글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도 글과 시를 모르는 인생은 깜깜한 밤중같이 어둡게 된다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코너 들으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또 6944님께서 모처럼 해가 쨍쨍하네요. 산책지기님 한 주 동안 빗길 오가며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가 좀 폭우가 좀 많았죠. 그래서 빗길 세차가 참 잘 되던데요. 그런 장점도 있긴 했어요. 아무튼 폭우, 폭염 모두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이지영재 가야금산조 골랐습니다. 이지영재 가야금산조는 지난 2011년에 처음 빛을 보게 됐는데요.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산조의 밤 공연에서 이지영재 허튼가락이란 이름으로 무대에 첫 번째로 오른 바가 있습니다. 이 산조는 기존의 산조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되는데요. 대부분의 산조가 계면조의 비중이 큰 것에 비해서 우조, 평조 선율을 많이 써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여기에 동해안의 무가 선율과 판소리 선율도 많이 넣어서 새로운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진양조의 경우에는 여타 산조와 달리 여덟 번째 지줄에서 시작하는 점도 특별합니다. 또 중무리장단에서는 판소리 적벽가의 대목을 차용하기도 했고요. 중중모리에 바로 이어지는 장단은 동해안 별신굿의 청보이장, 반첩엄모리, 청배 이렇게 세 종류의 장단을 새롭게 썼습니다. 반첩엄모리는 엄모리 장단을 반으로 나누고 이 사이에 삼박이 첨가되는 장단입니다. 산조에 이와 같은 장단이 나오고

나오는 것 또한 특별한 시도라 할 수 있겠죠. 끝부분이 단모리 그리고 마무리가락은 중모리 넉장단으로 염이었습니다. 이지영제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코너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오늘 생각의 향기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더 좋았어요. 제가 혼자 읽었을 때보다 산책지기님이 들려주셨을 때 더 잘 젖어들어 좋네요. 이렇게 문자 해주셨는데요. 아, 톨스토이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이 책이 벽돌책 두 권이잖아요. 이걸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도 항상 좋아서 저는 늘 옆에 두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톨스토이 좋아하거든요. 부활을 최근에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입니다. 제갈공병이 500군조를 이끌고 남병산에 올라와서 규모에 맞추어서 단을 쌓고 단을 모두 쌓은 뒤에 동남풍을 빌고 돌아가는 그 일체의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남풍 비는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숙과 상의하고 공명이 바람을 빌려 얼젠 올백군

신선하면서도 재기 넘치는 새로운 산조죠.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청보이장, 반첩엄모리, 청배, 단모리, 그리고 느린 중모리로 다시 차분하게 마무리한 이지영제 가야금 산조. 지난 2011년에 첫 선을 보인 산조였는데요. 이 산조를 만든 분이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이태백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난방의 붉은 우글 군사로 지옥나야 3층 단을 높이 쌓니 방문 24장이오 매일 친구 산책이니 함 꼭 구척이라 허 1층 28수 각 새끼를 꽂았다

제일 청청이는 황길회원 선택 64면의 64개는 불어파리를 들이보고

백성호대야 이 표봉세성옥 부자일이는 봉보검옥 후일이는 봉양노아야 더나기 십사일은 각각 전기를 보게라 백은 장과 학무대군 주번 조두근 약공 한용 사면하라. 차세 공명이는

오이 오뎅 만일 위령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홍명이 완도로 단을 올라 분양 헌자고 단하의 계좌하야 조용히 양차 남추고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서 수레방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넣던지라. 이때여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지 오경실하고 당첨

0: 닉.
1: 아.
0: 성이 올라시흑.
1: 아.
0: 오가.

0: 신호.
1: 보강호국.
0: 헐.
1: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홍명호란 거동무국.
0: 헐.
1: 반겨뛰어 내려와 홍영전 제하여여 짜오니 선생은 위방 진중 평안한역 오시니까
0: 시오다
1: 홍명 또한

0: 어깨를 덥소. 잡더니 현주의 옥체에게 평안하고 없이며 제양 군졸이 무사화
1: 시우다 제하.

0: 동남풍을 빌기 위해서 단을 쌓는 모습과 그 단의 규모까지 상세하게 묘사해 놓았네요.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고 난 후에 조자룡이 준비해 놓은 배를 타고 도용도용 떠나가는 바로 그 부분까지 들으셨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동남풍 비는 대목,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성주풀이의 성주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집안의 최고 신을 말하죠. 예전에는 집안의 여러 곳에 여러 신들이 살았던 것으로 여겼는데요. 최고 신인 성주신은 물론이고요.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삼신, 부엌의 조왕신, 또 집터 관련 터주신도 있고요. 우물이나 곡간 이런 곳에 모두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신들에게 고사를 지내면서 성주풀이를 했던 건데요. 오늘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신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항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부부 자식 없어 탄식 끝에 눈물이라. 도사님 하시는 말씀 신공 없는 자식 놓으면

있어 통자제 왕이 자정하고 오호장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제왕 4대 육신 빼박

영남 성주프리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상영사안을 들으면서 바쁘게 살아온 한 주가 여유 있게 정리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바쁘죠. 그래서인지 덩달아 마음도 바빠지는데요. 그럴 때 우리 음악 중에 호흡 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좀 정리됩니다. 상영사안과 같은 음악을 들으면 그 여유 있음, 넉넉함을 담게 돼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오늘 한 주 동안 바빴던 마음 좀 다스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

0: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번 가보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연대 미상의 어느 봄날 장소 미상의 어느 산골이었던가 보더라. 그때요 저 산 아랫자락에서 웬 떡거머리 노총각 하나가 지게를 하나 딱 울러매고 산을 막 기어 올라오르디 나는 나무꾼 산에 사는 나무꾼 속속 친구들 보고도 나와 함께 죽음을 주네 부엉이.

0: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이 나무꾼네 집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가 서른이 다 되어가도록 장가를 못 들었으니 이 홀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속이 탔겄는가.
1: 복장이 터지지.
0: 허여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정한수 하나 떠놓고 밤낮 지극정성으로 비는 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깨비나이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이오나 이 복없는 늙은 년의 마지막 소원이오니 우리 아들 장가 들어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참한 며느리감 하나만 점지하여 주시옵기를 천지신명께 비옵니다. 그때요 아까 그 산에 올라갔던 그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딱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여기 딸이 화살 맞은 사슴 하나 헐레벌떡 헐레벌떡 정신없이 뛰어온다. 그 사슴이 허름

버린 눈빛이 벌겋게 충혈되고 먹이 잡은 야수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후갱횡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묻대. 저 다친 사슴 한 마리 못 봤어? 아저저 다친 사슴 한 마리 못 봤어요? 아저저 잘 나 이거.

언제라도 내가 이렇게 여기 번연이 있는데 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올 사슴이 어디 있겠소이까? 사냥꾼 기가 막혀 머리를 갸우뚱 갸우뚱 거리더니 할 일 없이 가는구나. 나무꾼이 딱 이렇게 사냥꾼을 딱 따돌린 연후에 다 사슴을 쳐다보면서 어? 사슴아 사슴아 이젠 아무 걱정거리 없으니 어서 네 갈 길로 가거라. 아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슴이란 놈이 문기적 문기적 대면서 그냥 갈 생각을 안 하고 나무꾼에게 헌다는 말이 고마워.

0: 갈 길 없을까요? 소원을 말해봐요.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 하지만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소원을 말해도 될까? 응? 우리 어머니는 내가

0: 그러니까 장가로구나.
1: 헐시고.
0: 그럼 각시? 아, 선녀. 선녀탕.
1: 헐시고.
0: 자, 산껍데기 여덟 번째.

바로 그 선녀탕에 가서 선녀님의 날개옷을 훔쳐서 감추는 거야. 날개옷을 감춰? 날개옷을? 그날부터 이 나무꾼이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과 갈등을 하던 끝에 어느덧 보름날 밤이 되었겄다. 나무꾼이 살금살금 선녀탕을 찾아가서 그 연못이 잘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겄다.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소풀 사이로 바라본다. 입마 위에는 송글송글, 등줄기에는 쭈르르르, 손바닥, 콧잔 등 정수리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갔구나. 한편을 바라보니 버들까지 휘늘어진 사이로 한 선녀가 물에 들었거날 계곡 같은 뿌연 살결이 하얀 달빛에 비쳐 비쳐나고 삼단 같은 머리칼은 검푸른 불빛에 비쳐나고 동조띤 얼굴 붉은 입술 그 아름다움은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으니 남북군 정신이 혼미하야 동공은 풀어지고 발다리는 후들후들 얼굴은 화끈 심장은 벌렁벌렁. 이 나무꾼 말 못할 거시기만 빼고 전국 기운이 빠져서 흐물흐물흐물흐물 또 머릿속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데 탱 멍 돌아 혼자를 한다. 이 나무꾼이 혼자를 해가지고 딱 쓰러졌는데 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 조금 전까지 목욕하던 선녀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 혼자 아까 망원경 갖다 대고 자세히 들여다본 그 선녀 혼자 남아갖고 훌쩍 훌쩍 울고 있는데 그리고 지 옆을 슬쩍 보니까는 아 날개옷 하나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고 하니 이 나무꾼의 하는 꼬라지를 보다 못한 사슴이 이 조화를 부린 것이라. 하여 나무꾼이 얼른 집어갖고 싹 감춰놓고는 그제서야 이 지가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갖고

우리 선녀님한테 딱 갖다 주고는 이 선녀를 어떻게 꼬셨는가 몰라도 갈 데 없는 선녀님을 집에다 딱 데리고 가갖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바로 다음 날 혼례를 치렀겄다. 혼례를 치르고 한 해 두 해가 지나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사랑의 결실 자식 둘이 생겼겄다. 아 그런 행복한 와중에도 이 나무꾼은 이 사슴이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아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 셋을 날 때까지 날개 옷을 감춰두되 아이 셋을 낳기 전에 선녀님이 옷을 먼저 찾게 되면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리라. 하늘과 땅의 경계가 너무나도 엄중하여 만일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그 길로 영영 이별이니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그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엄중하기가 지금 이 한반도 땅의 휴전선만큼이나 됐는가 보더라. 허여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선녀님도 이 지상의 인간과 서로 비밀스레 내통하여 회합, 회동하여 그래서 정을 통해 갖고 자식을 둘이나 낳았다는 이유로 바로 올라가자마자 잡혀 들어가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 보안법 위반이라. 이 하늘 보안법은 훗날 선녀와 나무꾼의 노력으로 폐지의 길을 걷게 되니 이 선녀와 나무꾼의 활약 또한 기대하시라. 한편 우리의 선녀님은 자식들과 함께 그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꼬꼬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꼼짝 말고 이꼬라. 아니 내 날개옷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날개옷만 있으면 하늘로 호화를 날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을 만날 수 있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 어찌해야 하오리까? 어찌해야 하반하오리까? 날개 옷을 찾았으니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립던 부모와 형제자매 상봉하고 잃었던 정을 나누리까? 지상의 아이들과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하며 사르리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원수로다 갈 수 없는 고향 하늘이 가면 다시 못 올 이 산하가 모두 후다 원수로다. 선녀가 이리 슬피 울고 있을 적에 아이 나무꾼이란 놈이 장터에서 생선 한 마리를 딱 사들고 뚫레뚫레 물색 없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 선녀님이 날개옷을 붙잡고 울고 있는 광경을 보더니 말은

어서 떠나주시구려. 어서 떠나주시구려. 이렇게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사흘밤 사흘낮을 울더니만은 어떻게 결론을 냈는고 하니 선녀님은 날개 옷을 잘랐대요. 아이들 옷을 만들었고 나무꾼의 지극한 사랑에 하늘 또한 감동하여 하늘길을 열어

둥얼룩에 속해 야야야 밤사람 보고삼 내가야 함부로 지치를 마라 하하하야 에이야야 이게 함부로 짓지 마라. 네가 함부로 짓다간 가죽은 비켜 새장구 메고 삭반을 뒤집어 쓰고 변닥다리를 내리라 항항으야 에이야야 행도나몰매 타병아리 한상노는 그건 용가하게 난구는 돈 보실까 미러구나야 항항으야

수리화, 야채 같구나. 뭐가? 아, 그것도 몰라요. 정화사 수리 가채 같지. 그 한 마리 남은 건 어떻게 했니? 아, 한 마리 남은 건 쥐새끼가 똥구녕을 팍 팠길래 잡아서 구워라, 볶아라, 지절해갖고 모시고 먹었지. 아이, 모시고 먹다니. 아, 그것도 몰라요. 기생을 모시고 먹었단 말이지. 옳다 맞았다 두둥둥 둥개야 내가 내 사랑아 노고장에 대가리 호배춤이 뚱이서 강둥동거사내라고 알버둥만을 치누나 야, 못 들었구나. 아, 못 들었길래 옥동화사를 했지요. 어디서? 통에서. 그 통이라니끼니 세장구통, 북통, 시대기통, 계집아이 저통이 여기지 마라. 서울 광화문통 건너 기생의 남자통을 샀지. 얼마 줬니? 아, 작살립 줬죠, 작살립. 오, 그 세니피란 말이구나. 옳다 맞았다 두둥둥 둥개야 내가 내 사랑아 탕손 내 눈이 잘한다고 종초간 문이 나리.

쪘냐? 쪘다. 어딜 쪘냐? 아이, 오리 짓고 조리 짓다 보니까 시아버지 두 눈통을 팍 쪘댔죠. 그럼 멀어까지. 멀긴 뭘 멀어 장님이 됐죠. 그 장님은 경두리고 짜겠네. 말할 거 있어 경연 선생님도 됐지. 그거 한번 읽어보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명전 걸었어. 명전 걸었지. 그 명전 상다리다 바싹 동이 매놓으셔. 그건 왜 동이 매놔? 아, 그것도 몰라. 여기 나쁜 아새끼들 만나 떼갈까봐 그러지. 향 꽂았어? 향 꽂았지. 아유, 저기 향 냄새가 키키하오. 에이, 갑자기 향이 있나? 그래서, 그저 우리 아새끼 연필 깎아 꽂았지? 향나무 연필을. 오, 어쩐지 키키하이다. 경이나 읽읍시다.

조선대 한국이라 불설명당 신조경은 연시아문의 일시불인데 동방에는 정제지신 남방에는 적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중앙에도 나 황제지신 우방지신 하가 하나야 소환성취를 바로 안 할지 상악발 늙은 양친 호동나무 상상미에 봉황같이 점지하고 서라하자소 얼만세 영이라 무쇠 목숨 돌끈다라 천만세지를 점지해

달째 대명당에다 집을 짓고 수명당에다 우물 파고 물복을 낭흘러들고 구령복은 사려들고 송아지복은 맹맹 껑충껑충 뛰어들째 시시계 문 만복내 일일소지 황금줄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 되면은 불이 밝아 수는 청청 화는 영영 그냥 그대로

날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소원 성취를 바라날제 장사를 야 하실 적에 회상자리는 일본장으로 건네드리고 맞돈 자리만 들어올 때 1원전을 개교하면 10원전이 생깁시고 10원전을 개교하면 100원전이 생깁시고 100원전을 개교하면 1000원전이 생깁시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억조만금이 대가 중에 들어오소서. 아이젠젠 귀신을 떼모는 그 태신경을 읽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응? 너가 향 꽂았어? 향 꽂았지. 아유 어떻게 향 냄새가 이번엔 코리아 프에 가고. 아이 갑자기 또 향이 있나 그래서 저 밑에 그저 응? 닭똥 갖다 뒤집어봤지. 허허 어쩐지 키케하자 경이나 읽읍시다. 1세 동방열 도량 2세 남방의 등청량 삼선 벌레 청천해요 이수 정분 능나도이라 능나도이면 흘밀대 흘밀대이면 만폭대라 피양의 계명을 썩 들어간다 자문주고 하촉에 매화풍님의 지질이 떨렁똥집이 터져 자빠진 기 넌두

여자 죽은 골목이 종각 죽어 방축이 호래비 죽어 몽치기 과부 죽어 원원기 난둥 먹고 물러가고 난둥 먹고 물러가지 백사장 세모래 밭에 소식 없이 놀던 기 야반 삼경 깊은 밤에 등불 받고 놀던 기야 넌 두...

얘기야. 논두 먹고 물러가고 부당 놀던 색깔기 기생 놀다 날랑기 논두 먹고 물러가고 난두 먹고 물러가고 어떤 여자 시험이 시합이 몰래 부뚜막에

살퍼주고 떡 싸먹다 무게갈 그렇게 슬쩍 자빠진기 넌도 먹고 물러가고 난도 먹고 물러가지 구년지수 장마철에 뚱뚱 부러 죽은기야 넌도 먹고 물러가고 7년대 한가문 날에 깨깨 말라 죽은기야 넌도 먹고 물러가라 다 먹고 물러가려 너에 다시 침노하지 마라 날 같은 장님이 돌아가시면 신선기가 되죠 어머나 얼싸 좋다 두둥둥 동계야 내 간에서 알아

0: 형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
1: 뭐시 어째?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야! 아이, 그 제비 미쳤던 갑네. 아이, 기왕에 물어왔으니 심읍시다!
2: 아, 이것을 또 심자고?
0: 제비! 예,
1: 꼭 심어야 쓰겄냐?
0: 예! 예.
1: 동편 참아 탐장 밑에 박구덩이를 널리 파고 박씨를 따도.

0: 따독 심어놓니?
1: 일취월장하야 박순이 올라와서
2: 7, 8월 찬 이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3: 흥보가 좋아라고 박을 한통 따다놓고
4: 한번 타보는.

0: 아 뭐여? 어떤 토종놈들이 박속은 싹 긁어가고 남의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네. 아 형님 이거 어찌게 할까라?
1: 뭐셨지야? 아이 세상에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이거 한나 쓸 거였다 갖다 버려버려라. 갖다 버려버려.
2: 아이고 형님 여기가 뭐라 글씨가 써져 있어.
1: 무엇이라고 써졌냐?
2: 강민수 씨 개턱?
1: 아 형님 턱이 개턱이라 가나요? 내 기름들아 개턱이 아니라 개탁. 열 개자 터질 탁자. 나보고 열어보란 말이여 이놈들아.
3: 오, 똑똑하여 똑똑해.
2: 아 형님 한번 열어놔 봅시다.
1: 아이 부터 이것을 열어보자고.
2: 아 열어봐야지.
1: 꼭 열어봐야 쓰겠네.
2: 아이 그럼 열어봐야지.
1: 잡아라 그럼.
2: 잡아 잡아 잡아 잡아
1: 잡아 잡아 잡아
2: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

0: 좋음에 형님 이 동갓쌀을 다 어쩔 것이오?
1: 아야 무슨 어찌게 할 것이냐? 우리가 쌀본 집에 밥이나 자네 먹자. 한 쌀 열 가마니만 밥을 해라. 흥보가 밥을 먹는 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0: 밥을 똘똘 뭉쳐갖고 어깨 너머로 휙 던져놓고 딸깍딸깍 받아 먹는 뒤
2: 장단을 흰머리로 말아놓고 장단 새로 한번 먹어보던 것이었다.

이렇게 밥을 봉신 먹은 후에 돈 한 꼬미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김치를 맛보면 냄새가 강하다, 너무 맵다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밥상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그 귀함을 잊을 때도 있는 김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올해 상반기 김치 수

0: 수출액은 8,6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참 반갑고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아, 우리에게 김치란 뭐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없으면 허전한 매일 반찬 아니겠습니까?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계절 따라 지역 따라 집집마다 그 맛도 참 다양한데요. 특히 요즘처럼 푹푹 찌는 여름이면 열무김치 빼놓을 수 없죠. 새콤하게 익은 열무김치를 보리밥에 쓱쓱 비벼 먹어도 맛있고 또 비빔국수 만들어 먹으면 더위에 달아난 입맛도 돌아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배추김치 맛에 이렇게 반했다는데 혹시 이러다가 우리 열무김치 맛까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열무김치까지 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재담 각색 장사치 흉내입니다. 소리의 전병훈입니다.
1: 이건 뭔고 하니 각색장사치인데 서울장사치우시다. 그런데 동네가 다 제각각이라서 동서남북 말이다 닳겠다. 만장단 국거리로 장단 쳐놓고

0: 이건 몽고허니 서울 왕십리 무배추장 소시다. 무왕설 배추왕설. 이건 몽고허니 서울 자문밥 국냉동 오든 꽃게장 소시다.
1: 아이씨고.
0: 허으저리서이 허으저리 사료.
1: 아 그렇지.
0: 남대문박 세장승 개자렸다. 허으저리서이 개자리려. 이건 몽고허니 할미꿀 엿장 소시다. 한소의 여실이 사려 엿을 굵은 엿 사려. 동네 행길가에 간 60 넘은 때 팔던 엿장순대 앉아 팔겄다.
1: 아우.

이건 뭔고 하니 저 해옥의 굴레빵다리 쬐끄만 애들이 빨랫줄 굴두구리 이거 갖고 댕기겠다. 빨랫줄 사려 시리비 사려 사려 수십이 들어 새해집 사려 애옥의 고마루 턱이 넘어가서 간양태장 수시다.

이런 두부장 소시다. 두부 사려 사려 비지나 두부 서이. 이건 가을의 밤의 군밤장 소시다. 아.

0: 답시오. 이건 후칼장 소시다. 남학신 후칼질이오. 함지박 병병. 이건 풍매장 소시다. 풍매려 풍매려. 이건 망건장 소시다.
1: 아 그렇지.
0: 헌망건. 이건 된장장 소시다. 된장 팔고 있어. 된장 팔고 있어. 이건 무쇠장 소시다.

0: 이건 남대문박 이태원 고추장 수들인데 풋고추 마른 고추 안질러 갖고 댕기며 우는 소리옵시다. 고추 대량설!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제담 각색장사 치흉내였습니다. 소리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우리 김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전체 김치 수출의 약 40%가 북미로 향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김치 냄새 낯설어하는 장면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김치가 낯선 음식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 먹는 발효 식품이 되고 있다고 하니 참 격세의 지감이란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외국 분들이 우리 김치의 세계를 아직 다 알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배추김치만 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치 종류 어마어마합니다. 뭐 오이소박이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열무김치. 예, 여름철에 사실 뭐 다른 반찬이 꼭 필요할까 싶네요. 보리밥에 또 국수에 쓱쓱 비비면요. 아, 진짜 앞서도 걱정을 했었는데 입맛까지 제대로 알아버린다면 열무 나만 아겠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 음식의 맛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긴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편안한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문화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아침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렇죠? 사색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창가곡 우조우락 물 아래 새가락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영기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0: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은 2019년 새음원 시리즈 정상희의 판소리 눈대목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 중에서도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판소리 다섯 바탕에는 유난히 이름난 눈대목들이 있습니다. 눈대목이란 소리의 맛이 가장 잘 살아나고 이야기의 긴장감도 절정에 이르는 대표적인 장면을 말하는데요. 오늘 들으실 세타령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벽가는 중국 삼국시대의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넋이 새가 되어 날아와 조조를 원망하며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원혼새의 노래 또는 원조타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목은 원작인 삼국지연의에는 없는 작면입니다. 우리 민요와 잡가에 전해오던 세타령을 판소리 속으로 끌어들여 새롭게 만든 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욱 우리 시기의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주실 정상희 명창은 아홉 살 때 판소리에 입문해 동초째 다섯 바탕을 두루 익혀왔습니다. 완창 공연과 음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정상희 명창의 깊은 소리 내공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정상희, 고수의 김청만입니다.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1: 정욱이 여짜오되 화룡산성에 연기나고 남군 대로에 동정이 없사오니 어느 길로 가오리까? 조조 듣고 이른 말이 화룡도로 들어가자. 높은 봉에 연기쳐 복병이 위태하오니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하는 말이 병법을 내모른다. 허측 시리오 실적허니라. 꽤 많은 제갈 공명 대로에다 복병하고 소로에 연기쳐 날 속이는 게 아니냐. 두 말 말고 화룡도로 들어가자. 좌우 군병령을 듣고 화룡도로 행군할제 산적은 경계 장희존내 안하그 눈 쌓이고 천봉의 바람

새가 거의 울려만은 적벽을에 매 죽은 장주를 원원 얘기.

냉예를 까봇 거리며 초승상굴 비곤눈 뒤 통일천하륵을 도륵을 초량 아나였다 삐삐쭈 이교녀를 너를 추량

고개나 벗고 가거라 이리로 가면서.

권상 고향기 별이 몇 해더냐 이리로 가며

아이고, 착괴거리 오르몬다. 말 들어오라 조성상아, 나는 전초하

아이고. 말들어라 조승상아 무죄한 백만대병 일시함을 다 죽이고 여간나무 가는 장줄 춥긴대로 죽으랴 하늘바람

조성상아 조평대로를 마다하고 심산총님 비고인 길고 골기야

전리전쟁이다. 너희 분은 부모 처자 형제 원솔 오늘이나 소식을 간디 이제나 기별을 끊어 기다리고 바래다가 상상봉글 꾸려오고 개고든 잠불 내 소리에 깨겼다고 원망 변석을 듣구나. 너희들은 전행으로

지향 없다길.

아이고! 어쩔구나. 평생 소학 진심하여 온주 결승허지 했더니 재부월경 시부권리로 허구구나. 해달포신 우리 성상 초색보면 한사하고 평사보면 꾀병 터니 만호

여우가 재언버리냐 또 서운한 적이

정상희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세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판소리는 웃음과 해학만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슬픔까지 담아내는 예술인데요. 오늘 들으신 세 타령은 전쟁의 비극을 새들의 노래에 빗대어 풀어낸 우리 판소리의 뛰어난 상상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육자백입니다. 철연금의 유경화, 장구의 김태영입니다.

육자백이 들려드렸습니다. 철연금의 유경화, 장구의 김태영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름철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쐰 뒤에 목이 따갑고 침 삼키기도 불편하다면 편도염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편도는 목 안쪽에 있는 면역 조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이 편도에 염증이 생기면 목이 심하게 아프고 몸살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칼칼한 정도를 넘어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어요.

들만큼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열이 나고 두통이나 관절통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기 바람 때문에 목 점막이 쉽게 마르고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피로가 쌓이고 잠이 부족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목에 직접 닿게 오래 쐬는 습관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도 지나치게 낮추기보다는 편안한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고요. 물을 자주 마셔서 목이 마르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목이 많이 아플 때는 죽처럼 부드럽고 삼키기 편한 음식을 드시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도염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어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어사용 듣겠습니다. 소리의 손영만입니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강실로 번집이 저자 건석 끊어리고 알콩

오늘이나 못 배우면 저작을 쏙 다굽는데 아이고 아이고.

세 살 미고 죽어지고 우리 아비 일곱 살 미기 놓고

처마껏에 집을 삼은 집집마다 건립동령 하루하루 연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자 아이고 아이고.

이곳에 빵을 열려드리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돈이 없어 내 못 가니 아이고 아이고 내 빨자여 누굴 자꾸 원어

들으신 곡은 어사용이었습니다. 소리의 손혁만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경기 잡가 소춘향가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희문입니다.

1부 마무리 곡 경기잡가 소춘향가였습니다. 소리의 이희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나누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마음속의 풍선입니다. 기타의 권정구, 생황의 최명화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문화유산도 때로는 사람처럼 상처를 입습니다. 돌에 금이 가기도 하고 오래된 그림에는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데요. 그런 문화유산을 어떻게 살피고 또 어떻게 고쳐가는지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오는 8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대전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생생보존처리데이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파로 인해 커다란 X자 모양의 균열이 생긴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의 보존 처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와 보물 대국사명 감로왕도, 6.25 전쟁 전사자의 유품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유산의 오염물을 없애는 레이저 세척 과정과 3차원 스캐닝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기록 과정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쉽게 들어가 볼 수 없는 문화유산 보존 처리 현장을 직접 만나는 기회, 일반인을 위한 참여

회차도 마련돼 있는 만큼 문화유산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서 초수대엽 듣겠습니다. 해금연주의 꽃별입니다.

초수대엽이었습니다. 해금연주의 꽃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대금과 25현 가야금에 의한 탁선곡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대금 독주곡 청선곡은 높은 음역에서 청이 울리며 만들어내는 갈라지고 떨리는 듯한 독특한 음색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 탁선곡은 그 선율을 한 옥타브 낮춰서 대금의 깊고 묵직한 저음과 낮은 청소리의 매력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김만석 작곡, 대금의 유기준, 25현 가야금의 이슬기의 연주입니다.

대금과 25현 가야금에 의한 탁성곡이었습니다. 대금의 유기준, 가야금의 이슬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신태평무 들려드리죠. 해금의 이승희고요.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신태평무였습니다. 해금의 이승희였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이 아니라 한여름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던 해가 지고 어느새 하늘에는 둥근 달 하나가 떠 있습니다. 태양과 달, 둘 다 밝게 빛나지만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참 다르죠. 태양 아래에선 그늘을

찾게 되고 달빛 아래에서는 잠시 정취에 젖어 걸음을 늦추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일 한낮에 뜨거운 햇볕에 너무나 시달린 나머지 밤하늘의 달을 보고도 태양이 뜬 줄 알고 숨을 헐떡이는 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고사성어는 오우 천월입니다. 오우 천월. 오나라 오 소 우 헐떡일 천 달 월자를 씁니다. 오나라의 소가 달을 보고 숨을 헐떡인다는 뜻인데요. 이 성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국 남쪽 오나라 지방은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그곳의 물소들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척이나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위에 시달렸는지 나중에는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도 그것을 태양으로 착각해 벌써부터 숨을 헐떡였다는 겁니다. 아직 뜨겁지도 않은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난날의 뜨거움을 기억하는 몸이 먼저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예책 세설신어에 등장합니다. 진나라 때 만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평소 찬바람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진무제를 만났다가 북쪽 창가에 앉게 됐는데요. 그 창에는 유리로 만든 병풍이 있어서 실제로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이 투명하다 보니 마치 바람이 그대로 들어올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만분의 얼굴에 금세 걱정스러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웃자 만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오나라의 소와 같아서 달을 보고도 숨을 헐떡입니다.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바람도 시원 없는 곡에 함께 듣겠습니다. 대금연주의 신주희입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바람도 쉬어넘는 곡에 듣고 오셨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오우 천월입니다. 오나라의 소가 달을 보고 숨을 헐떡인다라는 뜻. 머리로는 잘 압니다. 저것이 태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마음은 먼저 움츠러듭니다. 너무 아프고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죠. 한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새로운 사람을 믿기가 두렵고, 한번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혹시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나무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뜨거운 것에 데워본 사람이 불 가까이에서 몸을 움츠리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러니 오우 천월은 겁 많은 사람을 비웃는 말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때 많이 뜨겁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속마음을 알아주는 말로 말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고 마음이 상해도 견뎠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겠지 하며 다시 한번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전에 나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일이 더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떠난다는 것이 언제나 포기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모두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면 과연 그것을 좋은 기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삶에는 힘든 일도 있고 견뎌야 할 순간도 있지만, 하지만 견딤에도 살아있는 견딤이 있고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견딤도 있습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용기에 가깝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는 묵향 들려드리죠. 연주에 구교임 외에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 묵향이었습니다. 연주의 구교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헤이야입니다. 연주의 강은일 외 여러분입니다.

마무리 곡 헤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강은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문 외치면서 인사 나누죠.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이 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어르신 두 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젊은 세대처럼 짧은 반바지를 입었네. 시원해 보여. 형님, 이거 너무 시원이야. 반바지 한번 입으니까 이제 긴 반지는 답답해서 못 입겠어. 아이고, 잘했네. 여름엔 시원한 게 제일이지. 맞습니다. 무더위엔 시원한 게 최고죠. 올여름엔 남들 시선보다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고 더 시원하게, 더 편안하게 나를 대우해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시오트, 네오 트레디셔널 밴드 시오트가 연주한 시소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여름에는 맵시보다 체면보다 시원한 게 최고입니다. 내 나이에 어떻게 저런 걸 입어, 이런 생각 마시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마음으로 반바지가 편하면 반바지 입으시고, 민소매가 편하면 민소매 입으시고, 부채질하고 싶으시면 뭐라도 꺼내서 마음껏 붙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원한 게 최고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장 쾌적한 자리, 시원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 신청곡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나눠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어쿠스틱 국악 그룹 수플림의 음악 듣습니다. 아리랑 소네트인데요. 이 소네트의 의미는 유럽의 정형시 중 한 가지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는 작은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노래로 표현해내는 아리랑의 선율,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수플림입니다. 아리랑 소네트.

소네트에 이어서 여창 가객 이기쁨의 소리로 순비 소리 함께 들어봤어요.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음반이 있었대요. 그 음반 제목이 해녀 이름을 잇다인데 이기쁨 씨 포함해서 싱어송라이터 한동준, 윤영배, 프롬, 김목인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이 음반에 빼곡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순비 소리 들으니까요. 섬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래 더 듣고 싶어졌어요. 싱어송라이터 민수의 노래 섬 들려드리고 이어드리는 곡은 다울 소리의 섬소나이인데요. 섬소나이, 이 제주 말로 섬사나이를 섬소나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민수의 섬, 다울 소리의 섬소나이.

민수의 노래 섬에 이어서 다올 소리의 섬소나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영만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남해안 별신굿 가래소리 들려드리는데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에 전승되는 그런 소리죠. 남해안 별신굿,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굿을 말하는 거고요. 가래소리는 물고기잡이 할 때 그물에 담긴 고기를 퍼내면서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남해안 별신굿 가래소리 정영만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듣습니다.

0: 자, 정용관의 여러분들의 소리로 남해안 별신굿 가래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장호희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 세 분이 함께 만든 음악입니다.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음악인들이고요. 한웅원 씨, 드럼 연주자잖아요. 프렐류드, 고이안 트리오, 소영도 일렉트릭 앙상블의 드럼 연주를 하면서 작곡가, 프로듀서, 멀티 악기 연주자, 또 요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 조감독까지도 한웅원 씨가 맡았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꾼이자 가야금 연주자, 철현금 작창,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서까지 하는 장서윤 씨, 더불어 유태평양 씨도 만만찮죠. 판소리, 작창가, 싱어송라이터, 창극 배우, 올해는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까지도 맡았는데요. 이세 사람이 함께 만들고 부른 빗소리도 님의 소리 함께 들어보죠.

유태평양, 장서윤, 한웅원 세 사람이 함께 만들고 부른 빗소리도 님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코레아의 노래 사랑할래요 들려드리는데요. 2016년 딱 10년 전에 발표된 세 번째 앨범의 마지막 트랙 수록곡입니다. 마지막 곡이라서 굉장히 여운이 짙게 남는 말로써 끝나는 곡인데요. 이 코레아 멤버 중에서 음반의 기획자이자 브라질 퍼커션 연주자 경희 씨. 이 경희 씨가 대학 시절부터 힙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랩을 잘해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코레아 음악에서 평소 마주하기 힘들었던 경희의 랩을 들을 수 있는데, 음반의 마지막 곡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다 갑자기 뚝 끊어지듯이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다 보면 어? 이렇게 엔딩되는 거야? 이렇게 영화 보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극적인 엔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노래에서 그런 모습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아의 음악 사랑할래요? 함께 들어보죠.

0: 말이야.
1: 고레아의 사랑할래요에 이어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그리고 피처링으로 루피가 함께 했습니다. 너머너머 함께 들어봤어요. 힙합과 블루스의 아주 신선한 결합이 느껴지는데요. 쇼미더머니 시즌 7 준우승자이자 랩 리퍼블릭 우승자인 래퍼 루피가 함께한 것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블랙스트링의 7 비츠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혼이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월드뮤직 그룹 바이날로그의 Make Sense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동강 물을 마시고 자란 마지막 세대의 서도 소리 명창, 오봉요 명창의 음악을 듣습니다. 평양 출신이라서 이런 수식이 붙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지숙 명창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서도 소리 관산 육마 오봉요 명창의 소리로 들어봅니다.

오봉요 명창의 서도소리 관산 육마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속내관과 함께 시시덕거리며 역사 이야기 나누는 웃기는 사교육 코너 들어가 봅니다.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네, 오늘 중복입니다. 예. 우리 송내관님은 복다림 뭘로 하시나요?
1: 저는 뭐 그 답사로 합니다.
0: 답사로요?
1: 더덥게.
0: 아, 그리고
1: 그냥
0: 뭐
1: 한 번 답사고 오면은 그냥 쫙 사우나 하는 느낌?
0: 땀이 쏙 빠지고.
1: 네, 싹 빠지고.
0: 와, 그래도 든든한 거 드셔야죠.
1: 아, 저는 뭐 늘 그냥 뭐 먹는 거보다 아침에 국악방송 듣는 게 최고다.
0: 근데 지난번 쏙내간 동네 제가 놀러 갔잖아요.
1: 네.
0: 순댓국 맛이 또 맛.
1: 아, 또 그
0: 순댓국. 그
1: 이런 일상 네? 일상
0: 방배동 순댓국. 좋습니다.
1: 아, 그 월드컵. 아, 결국에는 스페인이 우승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야, 정말
0: 이번 지난주 월요일에
1: 그렇죠.
0: 네, 새벽에 결승전 했는데 정말, 와, 스페인 진짜 잘하더라고요.
1: 정말 잘해, 정말.
0: 오,
1: 정말. 골을 넣을 수가 없겠어. 골을 넣을 수가 없어. 진짜.
0: 어떤 한 선수가 뭐 특별히 잘한다 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팀 자체가
1: 그냥 그물이야.
0: 빈틈이 없어.
1: 빈틈이 없어.
0: 네,
1: 와,
0: 맞아요.
1: 진짜. 근데 진짜 뭐니 뭐니 해도 메시 아닙니까, 주인공은. 아무리 스페인이 우승을 해도
0: 맞아요.
1: 주인공은 메시입니다.
0: 아, 정말 서사가 전설, 있습니다.
1: 전설, 전설, 전설 진짜. 네. 아니 그 누구죠? 메시가 그 모욕시켜줬던 꼬맹이. 꼬맹이가 결국에는 이번에 주역이었잖아요.
0: 페란 토레스.
1: 아. 맞아. 생각이 안 나네 이름. 아, 진짜 서사가 영화로 만들 거,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뭐 이러다가 다음 월드컵에도 메시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1: 아,
0: 40대 중반.
1: 갑자기 우리 팀이 또 손흥민 같은 최고의 선수가 있었는데.
0: 손흥민 선수도 메시의 그 선수로서의 궤적을 살펴보면 뭐 내년 다음 월드컵 그리고 그 다음 월드컵도 나올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나와야죠.
0: 나와야 됩니다.
1: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0: 우리도 드라마를 한번 써보자고요.
1: 그렇죠.
0: 자, 다시 우리 코너 얘기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부터 경복궁 답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원래 이제 4월 1일 날 답사를 했어요.
0: 벚꽃이 진짜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인데요.
1: 하필 그때 이제 그 중 간쯤에 책이 나오는 바람에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잠깐 멈췄죠.
0: 음흠.
1: 멈췄다가 지난 시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정전부터 우리가 답사를 시작을 했어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동쪽 가서 포토스팟 가가지고
0: 오.
1: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0: 비 오는 날 거기서 근정전을 바라봐라. 그럼 진짜 멋지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1: 근정전의 바닥에 깔려 있는 박석들이 다 자연석이기 때문에 좀 계곡 사이에 흐르는 빗물이 진짜 너 계곡 같은 박석 사이에 흐르는 빗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꼭 가보세요.
0: 네.
1: 그 OX 퀴즈, 아, 깜짝 퀴즈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0: 예.
1: 근데 중간에 또 이 중딩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0: 아 맞아요. 뭐 질문을 했어요.
1: 질문했는데 그 중딩 결국 임무를 완성했어요.
0: 어허.
1: 계속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얘기해줬습니다.
0: 맞습니다.
1: 임무 완성했어요.
0: 자, 이렇게 두루두루 잘 살피는 송내관님과 함께
1: 네.
0: 우리들의 경복궁 답사 이야기 오늘도 이어가야겠죠.
1: 그렇죠. 이제 근정전의 동쪽 행각을 봤잖아요.
0: 예.
1: 그러다가 이제 어도를 좀 걸었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는 서쪽 행각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0: 예.
1: 걸을 행에다가 건물각이에요. 그 근정전이라는 큰 건물 양쪽 주변으로 복도라고 생각하십니다. 복도, 야외
0: 예.
1: 복도. 거기를 이렇게 쭉 걸었잖아요, 우리가.
0: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기둥들이 이제 그 행각에 있는데
1: 그쵸?
0: 기둥 사이사이로 보이는 근정전. 정말 멋졌어요.
1: 판타스틱, 판타스틱.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서 보는 게 아니라 걸어가니까
1: 그렇죠.
0: 기둥이 가렸다가 또 보여졌다가
1: 그렇죠.
0: 막 그런 모습이 진짜 좋았고
1: 그 역사 다큐에 꼭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0: 예, 맞아요.
1: 예.
0: 카메라가 그렇게 움직이고
1: 맞아요.
0: 그럴 때마다 뭔가 웅장하고 진취적인 음악이 흐르는데 그 음악을 실시간으로 송내관이 들려줬어요.
1: 저는 항상 들려줍니다.
0: 항상 들려줘요. 작은 스피커를 가지고 예. 오시거든요.
1: 그렇죠. 그 근정전이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행각을 쫙 걸었잖아요.
0: 예.
1: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닥에 그 제가 바닥 이야기를 하면서 아 기둥 이야기하면서 바닥 이야기하면서 공포의 흰개미 이야기를 했어요.
0: 오, 뭐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 행각 기둥 바닥 쪽에 의문의 자국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딱 이렇게 있어요.
0: 예.
1: 일정 간격으로. 그게 뭔지는 제가 이제 당시에
0: 네.
1: 당시의 상황을 제가 녹음한 거를 들려드리는데 오호. 그 참고로 그 EBS에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0: 예.
1: 근데 문화재청에 직원입니다, 직원.
0: 오.
1: 흰개미 탐지견이 있어요, 봄이라고.
0: 아, 그래요?
1: 예. 그 이야기와 함께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0: 아, 좋습니다. EBS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속에 문화재청 흰개미 탐지견 봄이의 이야기 그리고 근정전 행각 기둥 주변의 자국들의 흔적은 무엇인지 그 속내간의 소개로 들어보겠습니다.
2: 요 근래 와서 진짜 무서운 복병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흰개미예요. 흰개미는 눈에 안 보이죠? 땅 속에서 다

0: 갉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주사를 놔줘요.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게 흰개미 방지액에 넣는 거예요. 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돼. 그리고 문화재청의 한 견이 정식 직원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체크합니다.
1: 지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를 파먹다가 결국 건물을 약하게 만드는 작은 흰개미의 위력. 인간보다 만 배 뛰어난 도미의 후각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임금님이 나란 일을 하시던 근정전의 행각. 수많은 기둥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려면 끝이 없지만 이것도 보미에겐 몇 분 컷.
2: 와, 아. 탐지견 보미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3: 중요하죠.
2: 거네요.
3: 중요하죠. 네. 우리가 또 그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3: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쪽 행각 밖으로 나갑니다.
2: 예.
3: 밖으로 나가면 그곳이 권례각사라고 여러분 그 신하들의 공간, 궁궐내 여러 관청들이 있는 그 공간이었죠.
2: 예.
3: 그곳에 이제 내의원도 있고 뭐 수락관도 있고 내반원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대장금에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내관이 한 분 계세요.
2: 예.
3: 상선 어르신이라고 상선. 그리고 수락관에 이제 궁녀들도 있죠.
2: 예.
3: 장금이.
2: 음흠.
3: 그리고 내의원 어의도 나옵니다.
2: 오호.
3: 요 세 파트가 임금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2: 아, 그렇겠네요.
3: 그렇죠? 상선은 항상 24시간 같이 있고
2: 예.
3: 그리고 음식 그리고 약. 그래서 요 세 관청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2: 아.
3: 예, 바로 그 권례각사 내에 있는 건데
2: 예.
3: 제가 그 실록을 뒤져보니까 1451년 기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임금이 정교하기를 권례각사에 각사의 일 때문이 아니고 그냥 등을 켜는 자들이 있다.
2: 오.
3: 모두 죄를 묻도록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 우리 전기 아껴 써야 되잖아요.
2: 예.
3: 당시에도 그냥 등을 막 켜놓은 거야. 아. 일도 안 하는데. 야, 그걸 지적하네. 우리
2: 와, 문종.
3: 문종. 와.
2: 꼼꼼하시네요.
3: 꼼꼼해요.
2: 그리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실록에 적혀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3: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정각들이 다 사라졌어요.
2: 일제, 남아있고요.
3: 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다 뜯어버립니다.
2: 아.
3: 안타깝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수정전이에요.
2: 예.
3: 여러분 수정전이라는 곳이 옛날 집현전이었습니다.
2: 오.
3: 예, 집현전이었고 집현전 하면 또 우리 신숙주 성산문 다 유명하잖아요.
2: 맞아요.
3: 그 집현전의 학자들이 조선 전기의 모든 기틀을 잡아요.
2: 예. 예.
3: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을 만든 인물들이죠.
2: 그렇군요.
3: 그중에서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가 신숙주예요. 그 신숙주를 제일 아꼈던 임금이 세종대왕이었고.
2: 예.
3: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근데 그 일화인데 그 숙주나무의 전설이라고
2: 예.
3: 그 숙주나무의 전설이 바로 이 집현전 수정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제가 그 장면을 그냥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2: 그래요.
3: 저의 목소리와 드라마 대왕 세종의 컷을 갖다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2: 좋습니다. 송려관이 전하는 경복궁 수정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 세종대왕이 밤에 불이 켜져 있는데 들어갔더니 숙주나물이 자고 있는 거야. 이 불쌍한 숙주나물을 보는 자기 옷을 벗어서 숙주나물한테 덮어줬다는 그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신숙주의 전설.
4: 전하. 아니, 용포를 어찌 설 안 피우지 마라. 영구에 몰두하다 단잠이 들었어. 잠시 이대로 자게 둬.
5: 하오라.
4: 그러고 보니 이곳 집현전엔 참으로 많은 이들의 열명을 묻어두었구만.
3: 야, 그 자신의 옷을 덮어줬다는
2: 맞아요.
3: 그 전설이 바로 이곳 수정전이고 우린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2: 좋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해파리의 노래와 연주로 소무독경 듣습니다.

0: 해파리의 연주와 노래로 소무 독경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토요일 코너 속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복궁, 저희가 지난 4월에 직접 속내간의 인도로 답사를 다녀왔어요.
1: 그렇죠.
0: 그 답사 다녀온 현장의 오디오도 곁들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복궁 이야기 살펴보죠.
1: 네. 그 우리가 수정전, 그 집현전 앞에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0: 예.
1: 쉬었다가 이제 그 서쪽문으로 향합니다. 영추문이라는 곳이죠.
0: 영추문.
1: 예, 그러니까 네. 서쪽이 계절로 치면은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아. 환영할 때 영, 가을 주자 영추문 되겠습니다.
0: 예. 그럼 동쪽문은 봄을 의미하죠.
1: 봄을 의미하죠.
0: 아, 맞아요.
1: 예. 그래서 동쪽문은 세울건 그리고 봄춘 건춘문 되겠습니다.
0: 와, 건춘문, 예. 영추문. 네.
1: 이 영추문의 가장 큰 그러니까 영추문이라는 곳이요.
0: 예.
1: 조선의 역사를 바꾼 곳이거든요.
0: 역사를 바꿨다고요?
1: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죠.
0: 예.
1: 이방원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왕자의 난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0: 이야. 야,
1: 그리고 결국 권력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방원한테 갔고 그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
0: 그러네요.
1: 네. 자, 그 여러분들 같이 가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
0: 예.
1: 이 영추문이 600년 전 태조 이성계 때 지어집니다.
0: 오.
1: 근데 임진왜란한테 전소가 되죠.
0: 예.
1: 근데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다시 재건이 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 안타깝게도 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뭐 이렇게 뭐 전차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없어져요.
0: 오.
1: 그러던 것을 1975년 박정희 대통령 때 재건을 하는데
0: 예.
1: 광화문 기억나시죠? 콘크리트 광화문.
0: 그죠?
1: 예. 이것도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0: 아, 기억납니다. 영춘문 처마 끝을 보면 페인트가 벗겨져서
1: 그렇죠.
0: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1: 예. 그게 바로 1975년에 지어졌는데
0: 예.
1: 안타깝게도 가짜 영추문이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물론 계획이 있어요.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 겁니다.
0: 예.
1: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제가 이제 당시에 우리 현장 목소리와 역시 대한뉴스 1975년 대한뉴스 편집해봤습니다.
0: 1975년이면 거의 50년 전인데.
1: 그렇죠.
0: 50년 전 대한뉴스를 어디서 지금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건지
1: 나 찾습니다.
0: 진짜 궁금합니다. 자, 속내간이 전하는 영추문의 역사 들어보죠.
2: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추문이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때 다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것도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예요. 추마 끝에 보세요. 콘크리트 보이시죠? 나중에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3: 경복궁의 서문이었던 영추문이 복원됐습니다. 영추문은 1395년 경복궁이 세워질 때 건조된 후 임진란 때 불탔다가 대원군이 궁궐을 중건하면서 다시 세웠으나 1926년 일본 사람들이 총독부를 짓고 지금의 효자로를 넓히면서 헐어버렸는데 문화공보부가 광화문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0: 자, 속내간이 전하는 영추문의 역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아, 대한뉴스와 함께요.
0: 오, 좋습니다.
1: 네. 네, 영추문을 이제 보고 우리가 조금 북쪽으로 가서 경해루로 갔습니다. 경해루.
0: 와, 진짜 예뻤어요.
1: 야, 그때 진짜
0: 가장 한국적인 봄의 풍경이 우리 앞에 쫙 펼쳐졌잖아요.
1: 꽃들 만개하고
0: 우와.
1: 한복 입은 관람객들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죠.
0: 엄청
1: 다
0: 많았어요.
1: 한복 입고 다 한복 입고 있어요.
0: 와, 그러니까요.
1: 경해루로 우리가 갔죠.
0: 네.
1: 그 경해루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근정전과 함께 우리 역사의 상징입니다.
0: 음흠.
1: 우리나라 최대 누각이죠.
0: 예.
1: 여러분 경해루 2층 난인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시원해요.
0: 아, 그래요?
1: 추워요, 추워.
0: 우와.
1: 이게 바로 앞에 그 연못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기온이 낮잖아요.
0: 예.
1: 예, 그 뒤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이 연못 쪽으로 쫙 밀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시원합니다.
0: 와, 이렇게 또 우리

0: 이 선조들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1: 그렇죠. 이 1412년이죠. 태종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이 경복궁의 새 누각의 이름을 경혜루라 하였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 태종 임금님께서 아 여러분들 그 태종 임금님 하면 딱 떠오르십시오. 용의 눈물의 유동근 씨.
0: 예. 예.
1: 임금께서 말하길 내가 경혜루를 지은 것은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잔치하려고 지은 거지.
0: 아하.
1: 내가 놀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0: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1: 그런데 웃긴 건 얼마 후에 태종실록에 임금이 경혜루에 가서 더위를 피하고 해가 기울어지자 황궁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네. 아 이건 아니지.
0: 와 오만 개 다 적혀있네요.
1: 그렇죠. 오만 개 다 적혀있어요 진짜.
0: 이건 뭐 내쫓자고 하는 일은 아니야. 근데 좋게 좀 누리셨어요.
1: 맞아요.
0: 재밌네요.
1: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임금이 쉬는 장소는 맞죠.
0: 네.
1: 예, 근데 그 주변이 다 권래각사거든요. 그러니까 관청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그 경혜루가 있어요. 근데 좀 뻘쭘하지 않을까요? 신하들 다 일하고 있는데.
0: 아 나는 거기서 쉰다는
1: 쉰다.
0: 것이.
1: 그래서 경혜루 주변이 엄청 높은 담이 있어요.
0: 아 예.
1: 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다 사라집니다.
0: 아.
1: 담이 사라져. 심지어 1970년대까지 여러분 경혜루 앞에 연못 있잖아요.
0: 예.
1: 스케이트장이었어요.
0: 와 너무하네요. 우리 문화재인데.
1: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담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0: 아, 원래는 동서남북 모두 복원을 해야 했는데 그러면 관람객들이 경혜루를
1: 그렇죠, 바로
0: 볼
1: 그거예요.
0: 수가 없어요.
1: 예, 못 봐요. 그래가지고
0: 아.
1: 우리가 본 그쪽은 담이 없잖아요.
0: 예.
1: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 담은 복원하지 못했다. 그러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경혜루 앞에서 우리가 깜짝 퀴즈를 했다.
0: 깜짝 퀴즈에 앞서서 단체 사진도 여기서 찍었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그전에 사람들이 입이 좀 나왔었어요. 삐죽. 왜냐하면 아 예쁜 풍경이 많은데 우리 사진 찍을
1: 맞아요.
0: 좀
1: 민원이 들어왔어요.
0: 네,
1: 맞아요.
0: 그런 그 여유를 좀 주지를 않고 왜 이렇게 우리는 달리는 거야 이랬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게 하려고.
1: 예 네, 맞아요.
0: 야, 근데 진짜 단체 사진을 송내관이 딱 찍어줬는데 너무 아름다운
1: 너무 아름다웠죠.
0: 풍경이었어요.
1: 아,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고
0: 그
1: 앞에서 깜짝 퀴즈를 했죠.
0: 예.
1: 깜짝 퀴즈를 했는데 이때 갑자기 여고생 두 명이 난임을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해도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내가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귀엽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즉석 퀴즈를 제가 준비했죠. 선물이 뭐냐면 제가 하나 드렸죠.
0: 예.
1: 그때 드린 거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0: 오, 이거 기억납니다.
1: 송냉한이 만든 한정판 동골도 폴더를 갖다가 제가 그 여고생들한테 줬죠.
0: 네.
1: 아, 되게 이뻐요. 이게 한정판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0: 엄청 예뻐요.
1: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많이 들어가 있죠.
0: 이게
1: 동골도가 창덕궁, 창경궁을 묘사한 그림인데.
0: 뭐, 가마 앞에 있는 송내관, 지붕 고치는 송내관,
1: 낚시하는 송내관.
0: 송내관 등등등등. 오.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냈죠.
0: 네.
1: 즉석해서 낸 거예요. 제가. 그 여고생들을 위해서. 네.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0: 자, 송내관은 그 여고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냈을지 현장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2: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동골도라고 이거 한정판이야. 이거 국중박이도 안 팔아요. 이번 문제 맞히면 내가 이걸 줄 거야. 잘 되세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넌센스.

0: 방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빨리!
1: 조정석!
0: 조정석? 야! 땡! 야! 야! 자, 빨리! 야!
1: 이상철!
0: 이상! 땡! 아이씨!
1: 이한철!
0: 자, 사진 기줘봐. 자, 자, 둘이 서서 봐봐.
1: 네.
0: 자, 어떻게, 옆에 사진 어떻게 찍어, 이거? 사진. 야, 넌 오늘 개 탄 거야. 자. 자, 이리 서, 서. 자, 이리 와주세요. 얘 지금, 얘는 왜선지 몰라요. 자, 왜선지는 나중에 네가 확인해봐, 왜선지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사진 있으니까 네가 확인해, 나중에. 왜선지. 자,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자, 내가 선물 줄게. 선물 받자. 선물 줄게. 자, 축하했어요. 자, 갑시다. 갑시다. 괜찮아. 잘 될까?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조정석이 왜 나오나 거기서.
2: 아니 왜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조정석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2: 얘기를 하고 누가 정답을 못 맞추니까 입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해줬나 봐요. 그걸 또 이한철이 아니라 이상철이라고. 야,
1: 아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맞아요. 여고생 두 분. 예. 네. 어쨌든 두 분 다 저의 리미티드 에디션 받으셨습니다.
2: 야,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을.
1: 그렇습니다. 아, 이게 답사가 이런 재미가 있어요.
2: 그러네요.
1: 네. 근데 자, 나중에 예. 사진을 찍었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이고, 우리 떠나고 나서 어머 어머 저분이야 저분이. 와. 그 표정을 봤었어야 되는데 진짜.
2: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자, 성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2: 좋습니다. 성내간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한국음악발전연구원의 연주로 한국의 봄 함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소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상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엊그제 초복이라고 덥다 덥다 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그로부터 열흘이나 지났네요. 오늘 삼복 중에 두 번째 중복입니다. 복날을 잘 보내는 방법. 물론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 먹고 기운을 보충하는 것도 좋고요. 또 시원한 곳을 찾아 몸을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중복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 먹는 일 이상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죠.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한 작업인데요. 그 뜸이라 한다면 바로 독서 삼매경에 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책 읽기에 몰입하다 보면 마음 건강도 좋아지죠. 더위도 어느새 싹 가시겠죠. 오늘의 산책길은 시원한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을 대금과 월금 두 대 악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상준의 대금,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